0: 8월 12일 튼실한 날개 달고 비상해 보고 싶은 수요일 아침 첫 곡은요. 임재범 비상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사다리로 비유를 했지만요. 그게 엄마의 사다리인지 아빠의 사다리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사다리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는 치워질 수가 있고요. 빌린 거면 돌려줘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날개가 있다는 거죠. 날개는 내 몸의 일부잖아요. 누군가에게 빌린 것도 아니고 쉽게 빼앗길 수도 없는 나만의 자원이죠. 아마 이 날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길러온 경험과 지혜, 어려움을 견디며 생긴 힘, 그런 것이 날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남의 힘 믿고 올라간 사람들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안에 어떤 날개가 자라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으로 문자 샵 1053 CP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빵톡 가족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문자로도 함께해 주세요. 박혜영님, 높고 높은 맑은 하늘이 너무 예뻐요. 오늘도 좋아하는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함께합니다. 하트, 하트. 너무 좋아요. 9시 땡 하면 커피 한 잔과 함께 참 좋은 오늘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창가.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던 여름방학의 추억은 언제나 우리를 동심의 세계로 데려갑니다. 꽃은 봄꽃만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요. 할머니 댁 마당에는 소박한 여름꽃들이 한창이었습니다. 새빨간 닭볕을 닮은 맨드라미, 키다리 해바라기와 롱다리 접시꽃, 밥할 시간이 되면 은은한 향기를 내뿜던 분꽃, 그리고 화단 앞에 오종종 피어있던 키작은 채송화까지, 심심하면 꿀을 빨아먹던 사르비아, 깨꽃도 있었지요. 울 밑에는 봉숭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봉숭아 꽃과 이파리를 따서 장독대에 한김 날아가도록 말려두었다가 하얀 백반 가루를 섞어 곱게 빻죠. 밤이 되면 손톱 위에 봉숭아물을 올리고 비닐을 씌워 무명실로 손가락을 하나하나 동여맸습니다. 잠버릇이 요란해서 열 손가락 가운데 몇 개는 아침이면 비닐이 빠져있곤 했지만요. 그래도 예쁘게 물든 손톱을 바라보면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네일숍에서 알록달록 예쁜 장식과 보석까지 손톱에 올리는 세상이라 손톱에 봉숭아물이 들기를 기다리던 그 시간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지요. 밤이 되면 마당에는 말린 쑥을 태운 모깃불 향이 퍼지고 평상에 둘러앉아 시원한 수박을 쪼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금방이라도 얼굴 위로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가득했고요. 그 별을 바라보며 듣던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 그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면 마당 끝 화장실에 가는 것도 무서웠지만요. 이상하게 또 그런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었답니다. 할머니가 붙여주시던 태극부채의 바람, 얼굴 위로 쏟아지던 여름밤의 별빛, 마당을 감싸던 쑥향기와 모깃불 냄새까지. 돌아보면 그 여름밤에는 별도 꽃도 이야기까지 참 많았네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여름밤의 추억을 먹고 또 이만큼 자랐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우리들의 여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름 하면 여름방학, 여름방학 하면 할머니대,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큰집, 큰어머니대, 이모집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시컷 놀고 또 시컷 먹고 웃고 떠들고 밤에는 무서운 이야기 나누고 그 평화였던 시간들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아있네요. 아마 추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지 않나요? 함께했던 사람들이 기억나고 함께 웃었던 시간이 오래 남는 것. 지금은 사라진 풍경도 많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도 있겠지만요. 이상하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여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 귀한 추억들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겠죠? 생각만 해도 따뜻해지는 유효기간이 평생인 추억 하나쯤 모두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는 신청곡 데이. 아침 주구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폭염도 얼게 해주는 남양 특집. 아우 발음도 어렵습니다. 남양 특집과도 같은 노래. 무서운 노래가 나와야 될까요? 여름에 듣는 무서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바로 오늘은요. 시원한 겨울송, 한여름에 듣는 겨울 노래. 이것만큼 시원한 더위 사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위가 조금 누그럽자 하더라도 여전히 덥습니다. 더위를 몰아내는 시원한 겨울송들 지금부터 마구 보내주세요. 100원 이름에서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장문수님, 아침 이 시간 공원에 오니 아이고 글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바람이 살랑살랑 제보를 스치며 시원하다 묻는 것 같아요. 나무들은 저마다 온몸을 흔들며 바람이 살며시 다가옵니다. 벌써부터 시원해집니다. 아우 시원해요. 오늘 한여름에 듣는 겨울 노래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또 한여름에 듣는 겨울 노래 무엇이 있을까? 마중송으로 프로미스 나인의 하얀 그리움 띄워드릴게요.

0: 하얀 그리움 프로미스나인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에게는요,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황제 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 특히 이 휴가철 기간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클래식 공연 하나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들으시고 신청해 주세요. 바흐에서 피에르에 이르는 다채로운 실내악 레퍼토리를 연주할 국내 정상급 3중주단 트리오 솔로스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 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서 공연하니까요. 원하시는 분 샵 1053 성함 글머리 공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또 특별한 책 선물이 있습니다. 소설책이죠.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두 자매의 감동서사, 전 세계 1,00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크리스틴 헤나의 소설 나이팅게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시고 글머리 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와, 아빠랑 같이 봐도 좋고 엄마랑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즐겁고 재미있는 공연이에요. 어린이 참여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에 여러분을 초대하니까요. 날짜가 언제냐고요? 8월 29일 토요일 11시도 있고요. 2시도 있고 4시도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공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11시, 2시, 4시. 장소가 또 중요하겠죠. 장소는요. 노원구민의 전당. 노원구민의 전당이니까요. 원하시는 분은요. 성함 샵 1053 성함 하시고요. 어린이 공연이니까 어린이라는 글머리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글머리 어린이 하시고 성함 보내주시면 또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어우, 선물 많습니다. 잘 챙기세요. 오늘은 아침 축구 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아, 겨울송.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겨울송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4분입니다.
1: 참 좋은 오늘
2: 참 좋은 오늘
3: 참 좋은 오늘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쭉쭉쭉 이어드리는 리퀘스트 데이, 아침 주쿠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짱짱한 더위도 물리쳐주는 시원한 겨울 노래 보내주세요. 8월에 듣는 고막도 얼게 하는 겨울송들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100원 누리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기다립니다.

누르면 나오는 주쿠박스처럼 보내면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아침 주쿠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8월 한여름에 듣는 한겨울 노래. 한여름에 듣는 한겨울 노래. 8월의 폭염도 얼게 해줄 시원한 겨울 노래들 보내주세요.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크리스마스가 생각나고 듣고 있으면 괜히 몸이 서늘해지는 노래. 여러분의 귀로 듣는 남양 특집 한 곡씩 보내주세요. 이 노래만 들으면 겨울이 생각나요. 이 노래 들으면 크리스마스가 떠올라요. 한여름에 이 노래 들으니 왠지 왠지 추울 것 같은 노래들. 8월의 폭염을 잊게 해줄 겨울송. 여름 왕국에서 듣는 겨울 왕국의 노래들 기다립니다.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첫 곡은요. 7654님께서 겨울송 하면 바로 이 노래입니다. 터보 회상 첫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아침 주구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한여름에 듣는 한겨울 노래,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7654님이 듣고 싶어하는 터보 회상, 8915님 이종용 겨울아이, 2867님이 신청하신 송창식 밤눈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축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는요, 한여름에 듣는 한겨울 노래,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릴 것 같은 노래, 코끝이 시려질 것 같은 노래, 듣는 순간 겨울에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주는 노래, 8월에서 12월로 시간 여행하고 있는 그런 노래들 지금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겨울 노래 있으면 보내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겨울 노래는요. 5315님 장문수님이 신청하셨어요. 영화 러브스토리 OST곡이죠. 스노우 프롤릭.

아침 주꾸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여러분이 신청한 한여름에 듣는 한겨울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5315님 장문수님이 신청하신 영화 러브스토리 OST곡 스노우 프롤리 1035님 아다모 눈이 내리네 쌍숭이였죠. 7131님 박효신 겨울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예, 7131님은 겨울소리 이 노래는 대림식에 딱 어울리는 노래라고요. 미리 듣는 대림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한여름의 겨울 노래 듣고 왔는데요. 오래전 겨울의 추억까지 꺼내보셨을 것 같아요. 노래 한 곡에 계절도 시간도 금세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겨울 노래 무더운 여름날에 작은 피서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고요. 끝곡으로는요. 4287님이 한겨울에 추위도 녹일 여름이면 한여름에 더위도 식힐 수 있는 겨울입니다. 미움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이면 미움은 없어집니다. 라고 하시면서 김세화의 겨울 이야기, 김세화 이영식이 부르는 겨울 이야기 신청해 주셨어요. 또 오랜만에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또 겨울송 많이 듣다 보니까 혹시 감기 걸리시지 않은지 제가 왠지 목이 근질근질해요. 뭐 감기가 오는 느낌이에요. 시원한 노래들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못다한 노래들 적당한 타이밍에 들려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오래 살아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여름 특집 음표 위의 유럽 장일범입니다. 내일까지 3일 동안 유럽 6나라를 여행하며 각 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 명곡을 따라 도시와 자연을 만나고 또 그곳에 담긴 예술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 음표 위의 유럽. 세 번째 여행지는 음악의 수도 오스트리아입니다. 알프스의 웅장한 풍경과 푸른 도나우강이 흐르는 이 나라는 하이든과 모차르트, 슈베르트와 요한 슈트라우스까지 음악사의 흐름을 바꾼 거장들이 태어나고 활동한 곳이죠. 특히 수도 빈은 음악의 수도라는 이름답게 왕실과 귀족들의 후원 속에서 유럽 음악 문화의 중심으로 성장했는데요. 자,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선율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세계의 올드 비에니스 댄시스, 빈의 옛 춤곡들 가운데서 이 곡입니다. 리베스 라이트, 사랑의 슬픔, 바이올린의 루노 카피송, 피아노의 마르타 아르헤리치 연주입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바이올린의 루노 카피송, 피아노의 마르타 아르헤리치. 두 아티스트의 연주로 들으신 곡,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세계의 비네의 춤곡들, Three Old Viennese Dances 가운데서 두 번째 곡, Liebeslied, 사랑의 슬픔이었습니다.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여름특집 음표 위의 유럽, 올여름 가장 아름다운 유럽 여행이 시작합니다. 자, 곤돌라가 떠다니는 이탈리아의 운하, 정열이 살아 숨쉬는 스페인의 광장, 깊은 숲과 고성을 품은 독일,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동화 같은 풍경의 체코, 그리고 낭만이 흐르는 헝가리까지 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 그리고 그곳의 이야기를 따라 귀로 떠나는 유럽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여권도 비행기표도 필요 없으니까요. 가볍게 놀러오세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이 여름 특집으로 준비한 품격 있는 유럽여행 음표 위의 유럽, 여러분 많이 많이 동참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떠나볼까요?

오스트리아의 수도 위네는 도시를 상징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프라터 나무에 꽃이 다시 피고인데요. 위네 대표적인 공원 프라터에 다시 봄이 찾아오고 꽃이 피는 풍경을 담은 이 노래는 왈츠와 함께 빈 사람들의 낭만과 또 향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노래로 사랑받는 곡이죠. 그리고 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왈츠인데요. 19세기 빈은 왈츠의 도시라 불릴 만큼 춤과 음악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중심에는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를 비롯한 슈트라우스 가문이 있었죠. 아버지 요한 슈트라우스 1세와 아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그리고 요제프와 에드와르트까지 한 가족이 수백 곡의 왈츠와 폴카를 남기며 빈의 음악 문화를 이끌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작품은 바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젖줄인 도나우강을 우아한 왈츠 선율에 담아낸 이 곡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제2의 국가로 불리면서 또 신년음악회 때 두 번째 앙콜로 꼭 연주되는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신년을 맞는 자정에 모든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첫 곡이죠.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감상하시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안데어 슈엔엔 블라우엔 도나우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왈츠 작품 314 왈츠 프란츠 베르조메스트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실황으로 듣습니다.

오스트리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알프스입니다. 흔히 알프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를 떠올리지만 오스트리아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알프스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음악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는데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알프스를 상징하는 꽃 에델바이스를 노래한 것도 바로 이런 자연을 담아낸 것이죠. 또 빈에서 태어나 평생 고향을 사랑했던 슈베르트 역시 알프스의 맑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가곡 송어를 작곡했고요. 이후 이 선율을 바탕으로 피아노 오중주 송어도 남겼는데요. 맑은 시냇물을 힘차게 헤엄치는 송어의 모습을 경쾌하고 투명한 선율로 그려낸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가장 잘 담아낸 음악 가운데 하나로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송어가 무지개 송어더라고요. 자, 리차드 로저스의 에델바이스 사운드 오브 뮤직 이 뮤지컬 가운데서 함께 감상하실 텐데 뮤지컬에 나오는 곡 메초 소프라노 앙겔리카 키어슐라거가 부르고 기타리스트 존 윌리엄스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퀸텟 피아노 오중주 A장조 유작번호 114 도이치번호 667 송어 더 트라우트 사악장 테마권 바리아치오네 이 변주가 있는 테마 안단티노 바로 그 유명한 송어의 테마가 여기 아주 예쁘게 흐르죠. 알반 베르크 쿼텟 그리고 피아니스트 엘리사베트 레온스카야 더블 베이스의 게오르크 휘르트나겔 연주로 감상합니다.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음악과 예술의 도시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잘츠부르크는 독일어로 소금성이라는 뜻인데요. 중세시대 알프스에서 캐낸 소금을 잘자흐강을 따라 운반하며 번영을 이뤘고 바로 그 풍요로움이 교회와 궁전, 음악과 예술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됐죠. 1756년 1월 27일 이 도시에서 태어난 모차르트는 25살까지 잘츠부르크에서 지내며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궁적 음악가였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아들의 뛰어난 재능을 일찍 알아보고 6살부터 유럽 곳곳을 돌며 신동 연주자로 무대에 세웠는데요. 빈에서는 합스부르크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 앞에서 연주해 큰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15살에는 잘츠부르크 궁정의 음악가가 되어서 약 10년 동안 활동했지만 새로 부임한 대주교와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잘츠부르크를 떠나 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오늘 함께 들으실 작품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입니다. 21살의 잘츠부르크에서 작곡한 이 작품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피아노가 첫머리부터 등장하고 독주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대화를 주고받듯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에서 젊은 모차르트의 뛰어난 상상력과 대담한 실험정신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함께 들으실 곡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E플랫 장조 켈번호 271 주놈. 그 당시에 주놈무라는 아주 빼어난 여성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헌정을 했는데요. 1악장 알레그로,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브랜델 그리고 찰스 맥케라스가 지휘한 스코티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는 지금도 세계 음악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예술의 도시입니다. 매년 7월 말이면 세계적인 음악축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막을 올리는데요.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모여 오페라와 연극, 교향곡과 실내악까지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 시기엔 공연장은 물론 성당과 광장, 고성까지 도시 전체가 음악으로 가득 차는데요. 이 축제가 오늘날 세계 최고의 음악 축제로 자리 잡는 데에는 오스트리아의 거장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역할이 컸죠. 잘츠부르크 근교에서 태어난 카라얀은 1967년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을 창설하며 고향을 세계 음악의 중심 무대로 다시 한번 빛나게 했는데요. 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 가운데 한 곡 듣겠습니다. 리히하르트 슈트라우스에 대해 로젠 카발리에 장미의 기사 오페라 작품 59 가운데서 3막의 인트로덕시옹 앤 판토밈, 세어곡과 판토마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북부의 도시 린츠는 도나우강을 끼고 발달한 오스트리아 제3의 도시입니다. 중세 시대부터 교육의 중심지로 번성했고 오늘날에는 예술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문화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음악사에서는 베토벤과 깊은 인연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1812년 베토벤은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여름 동안 린츠에 머물렀는데요. 이곳에서 불과 넉 달 만에 교향곡 8번을 완성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교향곡 8번은 웅장하고 비장한 분위기 대신 유쾌하고 생기 넘치는 선율을 담아냈죠. 베토벤 스스로도 가장 아끼는 교향곡 가운데 하나로 꼽았던 작품인데요. 루트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8번 심포니 8 F장조 작품 93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에콘 브리오. 자, 마리스 앤선스가 지휘한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바바리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 전곡을 녹음한 또 단체인데요.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1부는 이렇게 해서 오스트리아 여행을 함께 음악과 함께 나눠봤고요. 자, 2부에는 강과 민속 선율, 체키아와 헝가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자, 곤돌라가 떠다니는 이탈리아의 운하, 정열이 살아 숨쉬는 스페인의 광장, 깊은 숲과 고성을 품은 독일,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동화 같은 풍경의 체코, 그리고 낭만이 흐르는 헝가리까지 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 그리고 그곳의 이야기를 따라 귀로 떠나는 유럽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여권도 비행기표도 필요 없으니까요. 가볍게 놀러오세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이 여름 특집으로 준비한 품격 있는 유럽여행 음표 위의 유럽. 지금부터 떠나볼까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여름 특집 음표 위의 유럽. 오늘 2부에선 동유럽으로 떠나봅니다. 이번에 찾아갈 나라는 체키아와 헝가리인데요. 두 나라는 유럽의 아름다운 강을 따라 오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이 체키아, 체크 공화국에는 불타바강이 흐르고 헝가리에는 도나우강이 또 도시와 사람들의 삶을 이어왔는데요. 또 하나 두 나라를 하나로 이어주는 것 바로 대대로 전해 내려온 민속 선율과 춤입니다. 소박하면서도 정렬적인 리듬과 자유로운 선율은 수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작품 요하네스 브람스의 헝가리안 댄스스 헝가리 무곡, 헝가리 춤곡 가운데서 5번 G단조 함께 듣겠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여름 특집 음표 위의 유럽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행에는 기념품이 있듯 오늘은 여러분께 작은 초대장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연 티켓인데요. 라디오로 떠나는 음악 여행의 여운, 공연장에서 그 감동을 한 번 더 이어가 보시면 좋겠네요.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샵1053,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성함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공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끄고 무대를 만날 시간, 2026 예술전당 국제음악제가 되겠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부터 8월 23일 일요일까지 6일간 예술전당 음악당 콘서트홀,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 리사이틀홀에서 펼쳐지는 이 음악제가 되겠는데요. 개막부터 폐막까지 6일간 이어지는 음악 여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희가 드리는 선물은 8월 23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 올 쇼스타코비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클로징 콘서트로 이승원이 지휘하고 첼로의 아나스타샤 코베키나가 협연하는 SAC 이 서울 아트센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공연인데요. 아나스타샤 코베키나가 지난번에 또 공연할 때는 맨발로 나와가지고 연주를 해줬거든요. 자, 과연 어떤 연주를 들려줄지 궁금한데요. 자,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 이 플랫장조 작품 107, 또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 D단조 작품 47을 연주합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아주 명곡들만 모은 멋진 콘서트라서 저희가 선물 드리니까요. 다섯 분께 지정시켜서 10장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샵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르다슈에는 헝가리를 대표하는 전통 춤이죠. 18세기 헝가리 농촌에서 시작된 이 춤은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빠르고 열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차분하고 애잔한 라산에 이어 빠르고 화려한 프리스카가 펼쳐지며 흥을 한껏 끌어올리죠. 이런 독특한 리듬과 선율은 브람스와 리스트를 비롯한 많은 작곡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오늘날에도 헝가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속춤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헝가리의 뜨거운 열정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이웃나라 체키아, 체코 공화국으로 떠나볼 텐데요. 체키아 브루노에서 태어난 에리 볼프강 코른 골트와 프라하 근교 넬라 호제베스에서 태어난 안도니 드보작,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보헤미아 특유의 서정성을 음악에 담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코른 골트의 오페라 죽음의 도시 디 토테 슈타트 가운데 글릭 다스미어 페어블리프, 기쁨이 내 가까이 남아는 지나간 사랑과 덧없는 행복을 노래한 곡인데요.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던 그는 이 노래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향한 그리움까지 함께 담았죠. 드보우작 역시 미국에서 9번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를 작곡하면서도 마음만은 늘 고향 보헤미아를 향해 있었는데요. 그는 미국의 흑인 영과 원주민 인디언 음악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지만 그 선율을 풀어내는 방식에는 보헤미아 민속음악 특유의 리듬과 정서를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낯선 세상을 향한 설렘과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한 작품 안에 함께 담아냈는데요. 에리 볼프강 코른 골드의 디 토테 슈타트, 이 죽음의 도시 오페라 가운데서 마리에타 리트, 마리에타의 노래 마리엔 리트라고도 하죠. 일막의 글릭 다스미어 페어블리프, 기쁨이 내 가까이 남아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토니 드보우작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95 브루크하우저 번호 178 From the New World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그 유명한 4악장 알레그로 콘 푸어코 빠르고 불길을 가지고 With Fire 안드라시 켈러가 지휘한 콘체르토 부다페스트의 연주입니다.

체키아 남동부의 작은 마을 칼리슈데에는 위대한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가 태어난 곳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말러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흘라바로 이사했지만 보히미아의 자연과 민속 선율은 어린 시절 그의 감수성을 키워준 소중한 밑바탕이 됐죠. 오늘 함께 들으실 작품은 구스타프 말러의 피아노 사중주 피아노 콜테시 되겠는데요. 빈 음악원에 재학하던 14살 무렵 작곡한 이 작품은 말러가 남긴 유일한 실내악곡입니다. 단 한 악장만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지만 젊은 말러의 감성과 음악세계를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데요. 보히미아에서 품은 서정성과 빈에서 익힌 고전적인 형식이 이 작품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피아노와 현악기가 주고받는 밀도 높은 선율에는 청춘의 불안과 열망 그리고 훗날 거대한 교향곡으로 이어질 말러 특유의 깊은 감성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피아노 콜텟, 피아노 사중주 A단조, 1악장 니크트 투 슈넬, 너무 빠르지 않게 바이올린의 니콜라 베네데티, 비올라의 톰 던, 첼로의 레너드 엘션브로휴, 그리고 피아노의 알렉세이 그린뉴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체키아를 대표하는 강은 불타바강이죠. 독일어로는 몰다우라고 부르는데요. 체키아 남부에서 시작한 강물은 프라하를 가로질러 흐르며 엘베강과 만납니다. 체키아 사람들에게 불타바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의 삶을 품은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이 아름다운 강을 음악으로 드러낸 작품이 바로 베드르지히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가운데 두 번째 곡 불타바입니다. 두 개의 작은 수원, 이 샘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하나의 큰 강을 이루고 숲과 들판, 프라하를 지나 흐르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는데요. 체키아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민족의 자부심을 가장 잘 들려주는 작품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르지 스메타나의 마블라스트, 나의 조국, 그 중에서 두 번째 곡 불타바, 시미온 비츠코프, 이 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죠. 그가 이끄는 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스트리아와 또 체키아, 헝가리의 음악들도 함께 들으시면서 이 지역을 여행해봤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셨나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헝가리안 랩소디와 함께 즐거운 헝가리 여행 또 마치시고 내일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국민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저녁 5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통상 사거리 300에서 1000km 미사일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됩니다. 다만 북한은 관영 매체 등을 통해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17일부터 진행되는 전국급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통상 전국급 한미연합연습과 이를 계기로 실시되는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북친 연습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청와대가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에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강건작 안보 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우리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안보실은 지난 6일 발사에 이어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에 이어 6일만으로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표리부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의 발목이 잡혀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또 오 시장이 2031년까지 총 31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정비사업의 평균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부터 착공까지 난관을 예상했을 때 실현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이주 과정에서 동반되는 주변 시설의 전월세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시가 멸실과 이주 문제, 당사자들의 갈등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핵심 지지층 이탈을 꼽은 정청래 후보에 대해 돌팔이 의사의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진단을 틀리게 한다며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부동산 문제와 주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송 후보는 코어 지지층 일부가 있겠지만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게 레버리지 ETF 상장지수 펀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부동산 세금은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 주장이라며 왜 장특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꼭 10억 원으로 한도를 만들고 거주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려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해봤자 1조 원이라며 50조 원의 추가 세수가 나는데 왜 1조 원의 목숨을 걸려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0: 6.3 지방선거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사전투표에서 투표율 5 입력이 없었다. 놀랍게도 한 건도 안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7년 동안 부정선거 얘기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맨날 했던 말이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여지가 크니 본투표를 해야 한다고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 내고 통합선거인 명부라는데 자동 집계되기 때문에 전산화돼 있다며 근데 부정선거론자들이 좋아하는 본투표는 투표율 50개가 나왔다. 손으로 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올림픽공원에 있다는 그 투표함을 영상으로 다 녹화해가며 재검표하자는 것이고 특검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실상 국민의힘이라며 재검표를 막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첨단 기술이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 보고회를 주재합니다. 시드는 혁신의 씨앗이자 미래 경제 안보의 핵심 자산이 될 7개 분야로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 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 부품 공급망을 말합니다. 청와대는 AI 대전환의 성공적 뒷받침과 미래 대도약 개척을 위해 첨단 기술 확보와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이번 보고회 개최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공계 인재 양성과 연구 생태계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기초 체력 강화 방안도 논의됩니다. 행사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관계자 외에도 첨단 기술 분야별 연구자, 이공계 학생, 창업가 등 60여 명이 참석합니다.
1: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검찰청 이전 후적지가 청년과 창업,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개발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어제 2040 도시기본계획에 약 4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청년 미래 희망타운과 창업 문화 복합지구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인근 옛 동부소방서 부지에는 동대구 AI 창업 허브가 오는 10월에 준공될 예정이어서 이와 연결해 법원 검찰청 후적지를 청년 벤처 창업 거점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곳을 공원과 보행공간, 주거 업무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도심 거점으로 조성해 원도심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전월보다 1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혁신성장센터에 따르면 지역 상장사 123곳의 시가총액은 89조 3,622억 원으로 15조 3천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우려와 중동정세, 미국 금리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구 경북 지역 시가총액도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했습니다. 반면 경영권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대구백화점은 주가가 42% 급등해 지역 상장세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최근 살인과 방화 등 강력사건이 잇따른 경산 지역에 광역예방순찰대를 집중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3개 팀을 배치해 가시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스토킹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드론을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도 주민 불안이 높은 지역에 경찰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범죄 재발 방지와 주민들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순찰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안전성과 품질 등을 심사해 대구 우수식품 3개 제품을 새롭게 인증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은 미렌스토리의 냉동 밀떡볶이떡과 명동 종합식품의 생칼국수, 태성푸드의 참 담백한 발효선식입니다. 이로써 대구 우수식품은 모두 16개 업체 18개 제품으로 늘었으며 인증기업에는 판로 확대와 국내외 홍보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히 지난해 인증제품 판매액은 전년보다 10.7%, 인증기업의 해외 판매액은 428% 증가해 지역식품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원전 사고에 대비해 방사능 방제 임시 주거 시설을 기존 56곳에서 96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확대는 한울 원전이 있는 울진군의 자체 수용 능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영양과 봉화 등의 시설을 추가 확보하면서 한울 권역의 대피 인원 수용 능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뮤지컬 제작 현장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프로듀서 전공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기존 딤프 뮤지컬 아카데미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한 딤프 뮤지컬 캠퍼스는 창작자와 배우 연출 전공에 프로듀서 전공을 더해 뮤지컬 제작 전과정을 교육합니다. 수강생들은 공연 기획과 예산, 홍보 마케팅부터 연습과 공연 운영까지 이론과 실습을 통해 실제 프로듀서의 업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5명 안팎으로 18살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이메일로 진행됩니다. 달성의 산천과 정서를 담아낸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 달성 아리랑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한국 판소리 보존의 달성지부와 함께 달성의 명소와 이야기를 전통 아리랑 선율에 담은 음원을 제작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8.3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두산성당 박균배 베르네 시메온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207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시나요? 뭘 먹어도요 그냥은 안 먹어요. 이게 어디에 좋은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하나하나 이 깐깐하게 따져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야지 건강하게 잘 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맛있게 살려면요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배려의 효능, 다정의 효능, 경청의 효능, 기도의 효능. 이런 효능들이 없으면 이런 효능들이 발휘되면 없던 살맛도 생기니까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인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수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함께 들었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우리 빵집 가족분들은 어떠신가요? 뭘 하나를 먹을 때에도 여기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또 몸에 어디에 좋은지 좀 깐깐하게 따지시나요? 아니면 아이 뭐 그런 게 어딨어 하고 그냥 대충 드시나요? 저는 혼자 뭘 챙겨 먹을 때 영양소 이런 거 절대 안 따집니다. 네, 맛있으면 아주 그냥 만족하면서 먹는데요. 다만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먹일 때는 좀 그런 걸 따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름 행사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을 일들이 좀 있었는데 자모회에서 카레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카레 안에 이제 당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 당근 싫어요, 당근 안 먹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 당근을 골라내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얘들아 당근이 눈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 이 당근 안에 비타민 A가 들어있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먹일 때는 또 진심이 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우리의 마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추천하는 건강에 좋은 먹거리 있으신가요? 뭐 당근을 먹으면 눈에 좋다, 매실을 먹으면 위장에 좋다. 요새 제가 몸이 막 한두 군데씩 자꾸 고장 나가지고 막 비염에 걸렸다가 위염이 왔다가 막 허리가 아팠다가 아주 난리도 아닌데요. 여러분들 건강에 좋은 먹거리 추천해 주시면 제가 한번 잘 챙겨 먹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건강에만 좋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좀 더 맛있게 또 영양가 있게 하려면 어떤 효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배려하고 좀 더 다정하고 경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함께 할 때마다 우리의 그 여러 가지 효능을 발휘하게 될 텐데요. 우리 일상을 맛있게 또 즐겁게 하기 위해서 더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챙겨야 할 것들 함께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할 게 또 있죠. 바로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도 이렇게 챙기셔야 됩니다. 오늘도 라디오 빵집 문 활짝 열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인사 나눠주고 계시네요. 이세인님 오셨는데요. 우리 용디 신부님 맛점 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우리 이세인님 어서 오세요. 저는 오늘 점심 좀 간단하게 대충 네 좀 집어먹고 왔습니다. 실비아님께서 신부님 안녕하세요. 감기는 좀 나아지셨나요? 파란 하늘이 왠지 마음을 설레이게 또 신신우신 역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수요일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실비아님 어서 오시고요. 제가 감기에 걸린 게 아니라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자꾸 코를 훌쩍이게 되고 코가 막히는 소리가 나는데 이 환절기만 되면 제가 이렇게 비염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여름이 끝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비염이 왔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 오늘 딱 이제 방송국에 출근하려고 버스 정류장 앞에 딱 섰는데 바람이 가을 바람인 거 있죠. 와 그렇구나. 이제 가을이 찾아오는 환절기가 돼서 또 이렇게 저희가 비염이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2037님께서도 가을이 다가오는 듯해요. 아직 낮은 이 더운 여름이지만요. 오늘도 고소하고 달콤한 강용인의 빵 먹고 싶어서 쏙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2037님 어서 오시고요. 정말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더 시원해지길 바라면서 이 날씨 또 이 시간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우리 가족분들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1: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민의 빵집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또 맛있는 빵 구워보려고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수요일엔 빵 먹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빵 덕후 누가 오시느냐, 아주 반기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래와 위로의 힘을 준 우리 파덕훈, 인천교구 대야동 분당에서 주임 신부님을 하고 계시는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님이 오실 예정입니다. 와, 저도 약간 이 유튜브로만 이렇게 신부님을 보다가 오늘 직접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기대되고 이 설레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덕훈 신부님, 어떤 사연으로 주님의 빵덕후가 되셨는지 우리 라디오로도 또 스마트폰 빵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함께 하셔도 좋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2부까지 쭉 함께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싶은 음악, 또 듣고 싶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또 함께 이 시간 꽉꽉 채워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생활성가 노래패 4가 부릅니다.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잠깐만 자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보통의 일상을 함께 전해주세요.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 맛있는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꽉꽉 채워드릴게요. 9304님께서요. 신부님, 저는 인내 효능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방학을 맞은 우리 집 배짱이들 정말 잔소리 참기 너무 힘들어요. 얘들아 좀, 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아이들 정말 짧은 방학이지만 방학 맞아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또 집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또 물론 학원도 가고 여러 가지 바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 텐데요. 아, 우리 부모님들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아이들의 신남과 이 부모님의 이 편안함은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우리 9304님 그래도 걱정 마세요. 이제 한 10일만 있으면 방학 끝납니다. 네. 우리 9304님께 딱 맞춘 배송곡으로 요 노래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르세라핌의 문팔라.

르세라핌의 붐팔라 우리 9304님을 위해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시면서 얘들아 좀 하는 그 마음 잘 이렇게 또 풀어내셨길 바랍니다. 이효은님께서 맞잠 하셨나요? 저는 레지오 끝나고 와서 점심 먹으려는 중에 음식 추천하셔서 올려봐요. 어제 저희 신랑 위대장 내시경을 했는데요. 위는 식도염이 있어서 많이 헐어있고 대장에는 용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이 위에 좋은 음식 찾아봤는데 마가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를 사다가 꿀이랑 우유랑 소금 넣어서 갈아줘보려고 합니다. 신부님 한번 챙겨 드셔보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마 쉽지 않습니다. 네. 이 마가 또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 이런 식재료잖아요. 아, 마가 갑자기 식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참 이거 몸에 좋으니까 먹어 라고 하는데 이 어른들이 오히려 잘 안 챙겨 먹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이효은님께서 추천해 주셨으니까 마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31님께서 오늘 하늘이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신부님? 덥긴 더운데 그래도 찰나의 행복을 느껴봅니다. 세상은 아름다워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6631님 맞습니다. 오늘 하늘 정말 반짝반짝하고요. 일단 바람이 와, 이 여름에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시원한 정말 가을 초입의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요. 이 반짝반짝한 이 가을의 초입 여러분 함께 잘 즐기시길 바라면서 우리 6631님 위해서 노래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전해드릴게요.

0: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7009님께서 제철 음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농사지으신 감자, 양파, 옥수수 이용해서요. 오늘은 감자 우유스프 소금간에서 만들었어요. 허브 살짝 뿌리고요. 이 든든하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감자 우유스프 먹고 싶네요. 아, 그런데 저는 감자 우유스프에 더해서 약간 스테이크도 하나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역시 우리 땅에서 난 또 우리 음식, 또 제철 음식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법이죠. 우리 은방울꽃님께서 위가 좋지 않은 분들께 양배추 추천합니다. 효과 짱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신혜원님께서도 그럼 양배추는 어떠세요? 신부님 위장에 좋아요. 양배추 살짝 쪄서 쌈 싸드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저도 이 양배추가 위에 좋은 거 잘 압니다. 이 양배추 잘 챙겨 먹고 또 약으로도 막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은방울꽃님과 신혜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것처럼 양배추를 잘 챙겨 먹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용디가 지금 먹고 싶은 음식 노래로 함께 듣고 올게요. 박명수의 명순의 떡볶이 듣고 오겠습니다.
1: 오늘도 열심히 장사를 시작해볼까?
2: 지나가다 잠깐은 멈춰서 손냄새만 맡던 기억들 다 있잖아. 먹을까 말까 고민하지 마. Girl, 바깥보다 따뜻해. 생각보다 살도 완전 외로운 이 밤 떡볶이

0: 내일도 만나요.
1: 박명수의 명순의 떡볶이 티키티게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이 음식의 효능 우리 또 삶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또 음식 추천까지 많이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네요. 이호은님께서 신부님 떡볶이 좋아하시는군요. 떡볶이는 순대랑 튀김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이효은님 맛잘알이시네요. 아 맞습니다. 또 떡볶이는 이 튀김이랑 이 뭔가 맛있는 것들 더하면 더할수록 더 이렇게 맛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주원님께서 노래가 신선하고 재밌네요. 점심으로 콩나물밥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소고기도 넣고 새송이 버섯도 넣고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콩나물밥에 콩나물보다 고기를 더 많이 넣는 걸 좋아해요. 콩나물은 약간 향만 곁들이고 콩나물밥이 약간 이게 고기밥인지 콩나물밥인지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럼 소고기밥 아니냐고 우리 PD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아 네 이름은 콩나물밥이라고 붙여서 우리 양심의 가책을 좀 덜어놓고요. 뭐든 큼직큼직하게 고기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네. 8796님께서 신부님 떡볶이에 깻잎을 넣어 드셔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깻잎 떡볶이 저 좋아합니다. 왜냐면 해화동에 가면요 깻잎 떡볶이를 팔아요. 그 떡볶이 이렇게 깻잎을 잘라가지고 파는데 신학생 때 참 많이 사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7009님께서 신부님 울산과 경주 오시면 연락주세요. 1박 2식 해드릴게요. 남편이 스테이크 너무 잘해요. 우리 2박 3식 관광도 시켜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마음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또 신신우신에 비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울산 경주 갈 일 있으면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9203님께서 신부님 바나나도 좋아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간편하기까지 이 무가당 요구르트 플랫까지 곁들이면 아주 굿굿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바나나 많이 먹으면 저한테 바나나? 네. 네, 이런 농담 해보면서 우리 9203님 위해서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오마이걸 바나나의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듣고 올게요.

기다려지지 않는 퇴근길. 최경애님께서 신부님 건강에는 엄마표 밥상이 최고예요. 어머니 자주 뵈러 가세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또 집밥 이렇게 최고인데요. 맞습니다. 우리 지금 김범수 긱스 이희선 여사의 집밥 노래 함께 듣고 있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잠시 후 2부 우리 또 인천교구 한덕훈 신부님까지 만나볼 테니까요. 우리 여러분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나 하면 잘 지내오면 맞대 어머니 아버지께 할 일이 많다면 찾아가지도 못해 에이, 잠시만 멈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8: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9: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빵집 진장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으로 17이다의 처음과 같이 끝에서도 함께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요즘에 제가 부르려고 연습하고 있는 노래라서 한번 골라봤어요. 제가 사실 노래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막 음정도 잘 못 잡고 고음도 못 올리고 정말 이 뻐럭뻐럭 소리만 지를 줄 아는데 최근에 이제 좀 노래를 잘 불러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노래 연습을 하다가 이 노래를 이렇게 열심히 듣고 열심히 불러보고 있는데 아 들으면 들을수록 이 가사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0: 그래서 이 가사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정말 우리가 주님만 함께라면 다른 것 바랄 게 없다라는 그 가사말이 뭐 기도문으로도 많이 했고 묵상으로도 많이 했는데 성가로 들을 때더 깊게 또 다가오는 그런 체험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가가 주는 힘이 아닌가 싶은데요. 성가도 잘 부르는 사람들이 또 들려줘야 그 힘을 더 이렇게 얻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2부에 정말 이 성가의 진심이고 또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우리 한덕훈 신부님 함께 할 예정인데요. 춘희바라기님께서 오늘 미남 특집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449님께서 오늘 미남 한덕훈 신부님 오신다던데 맞나요?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미대레사님께서 한덕훈 신부님의 힘을 내라 곡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한덕훈 신부님 반갑게 환영 인사도 해주시고요. 신부님께 묻고 싶은 거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신부님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요 천하제일 주님의 빵 덕후.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수요일엔 빵 먹자. 수요일엔 빵 먹자. 이 시간에는 우리 시대의 사제 또 수도자들의 성소 이야기 그리고 피해갈 수 없는 19금 인터뷰까지 나누는데요. 15번째 주자. 우리 노래로 기도하는 파도쿤, 인도 인천교구 대야 성채성당 주임이신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인천교구 한덕훈 신부입니다.
0: 네, 와. 우리 신부님 저는 이렇게 직접 뵌건 오늘이 처음이고,
1: 네.
0: 네, 늘 이렇게 유튜브로 또 이제 성가로 이렇게 신부님을 뵙다가
1: 네.
0: 약간 연예인을 만난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신신우신에는 얼마 만에 오신 거죠?
1: 그러게요. 신신우신이라는 프로그램에는
0: 네.
1: 신부님 진행하시고선 처음이죠. 그리고
0: 네네.
1: 그 전에 신부님 계실 때한번 정도 오고 이 고정 게스트로 왔다 갔다 했던 시간까지 올라가면 한
0: 네.
1: 5년 정도 된것 같아서
0: 와.
1: 아주 오랜만에
0: 네.
1: 네. 그래도 추억이 방울방울한
0: 네.
1: 부스에 또 앉으니까 네.
0: 그래도
1: 기쁩니다.
0: 익숙하고 편안한
1: 아, 네,
0: 우리
1: 그렇죠.
0: 또
1: 네.
0: 방언
1: 반갑기도
0: 라디오
1: 하고요.
0: 네,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신우신을 이 강용인의 빵집으로 저희가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1: 네.
0: 이제 빵과 관련된 맛있는 라디오 빵, 소리빵을 좀 나누고 있거든요. 혹시 빵 좋아하시나요?
1: 밥보다는 덜한데
0: 네.
1: 빵도 즐겨 하는 편입니다. 네.
0: 신부님을 스스로 나는 이런 빵 같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한다면 어떤 빵이라고 골라볼 수 있을까요?
1: 그러게요. 근데 그래서 제가
0: 응.
1: 그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0: 네.
1: 저는 빵의 이름을 별로 이렇게 기억하면서 먹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빵의 이름은 단팥빵, 소보루빵밖에 없는데, 그래도 좀 저는 소보루빵 같은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요.
0: 네네.
1: 그래서 제가 어떤 빵이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식감의 빵을 좋아하니까, 그런 버터떡 같은 빵? 네, 이런 게 더, 네, 어울린다는 생각은
0: 네.
1: 해봤습니다.
0: 먹는 사람들에게 그 매력을 또 전해주는 그런 빵을 또
1: 아, 네,
0: 이렇게
1: 그렇습니다. 네.
0: 좋아하시는군요. 네. 우리 신부님 요새 이렇게 본당 사목하느라 바쁘시죠?
1: 네, 뭐 본당이 아주 뭐 엄청나게 바쁘진 않지만 또 그래도 은연 중에 조금씩 소소한 일들이 잦은 그런 네, 생활을 좀 하고 있어요.
0: 네. 전에 이제 교구에 계실 때랑
1: 네.
0: 본당에 계실 때좀 어떤 삶의 차이가 좀 있으신가요?
1: 아무래도 이제 교구에서의 삶은 제가 뭔가 시간을 만들어가는 물론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어도 제가 시간을 만들어가는 스타일이었다면은 본당은 이제 정해진 미사 시간과 정해진 일들에 의해서 제가 함께 맞춰가는 스타일이라서
0: 네.
1: 살아가기에 따라서 이 본당이나 교구는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약간 신부님의 적성에는 어디가 더 맞으신 것 같으세요?
1: 글쎄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0: 네.
1: 신부의 삶은
0: 네.
1: 사실 어디다 갖다 놔도 네, 맞춰야 되는 거지.
0: 맞아요, 맞아요.
1: 제가 맞다고 해서 고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네 맞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또 이 신자들의 어떤 미소를 볼 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과
1: 그거는 뭐
0: 또 뭔가 교구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때
1: 네, 그 기쁨이 또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0: 각자의 장점이 있죠.
1: 그렇죠. 네.
0: 우리 이렇게 또 사실 사목하시느라 바쁘시기도 하고 날씨도 많이 더웠었는데 우리 이런 더위를 좀 피해가고 내가 이 사목에 바쁜 나중에 좀 약간 여유를 갖는 우리 신부님의 취미 생활 나는 약간 이런 걸 좋아한다 뭐가 있을까요?
1: 취미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본당 신자분들과 또 만나서 어울리고 이렇게 지내려면 많이 가져보는 편이고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취미 생활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뭐 일단 음악 같은 거는 뭐 제가 많이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하지만 운동 많이 합니다. 근데 네. 운동을 어울려서 하는 운동을 많이 좋아해요. 오. 그러니까 구기 종목 네네네.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하고 같이 하는 그래서 청년들과 뭐 테니스 한다든가 또 뭐 볼링을 친다든가 뭐 이런 운동들을 좀 자주 즐기면서 교류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0: 그래도 이제 좀 격한 구기 운동은 좀 덜하게 되지 않나요?
1: 이게 그게 네. 그 이게 나이의 흐름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네. 신학생 때는 저도 축구 농구를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게 점점 이렇게 자꾸 연차가 올라갈수록 네. 자꾸 몸 부딪히는 걸 별로 이제 힘들어하게 맞아요. 되고 그래서 네. 자꾸 우리 네트 놓고 하자. 네. 그래서 이제 네트를 놓고 하게 되고 이제 네트도 힘드니까 이제 같은 방향으로 서서 이제 볼링을 친다거나 아주 평화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취미를 하게 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0: 처음에 이제 막 뛰고 네. 막 땀 흘리고 부딪히고 막 뭐지 뭐 축구 농구 네. 막 이런 걸 하다가 점차 네.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탁구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걸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신부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사목하시는 가운데서 또 새로운 앨범을 또 이렇게 내셔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와
1: 감사합니다. 네.
0: 아니 이 정말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에요. 얼마 만에 나왔나요 이게?
1: 그러니까 앨범으로만 치면은 사실은 12년, 13년 되어가죠. 2014년에 제가 첫 번째 음반을 내고 사실 이번에 올해 이제 정규 음반 2집을 내야 되겠다 작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완성본은 아닙니다. 네. 이게 지금 먼저 미니 앨범이 나왔고 연말에 이제 정규 앨범으로 다 완성을 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음원으로 보나 어쨌든 정규 앨범으로나 10년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제가 뭐 쭉 어디 가 있었던 건 아니고
0: 그쵸, 네.
1: 쭉 활동도 해왔고 네. 다른 음원들에 참여도 했었고 또 사제중창단 위로 네, 팀에서도 음반을 두 개를 내면서 쭉 활동을 해왔었는데 이제 개인적인 음악으로 음반을 낸 거는 오랜만이죠.
0: 나의 앨범 나의 음반이 그렇죠. 딱 나왔다라고 네네. 하는데 주위의 반응이 어떤가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내세요? 막 이런 반응이 있었을 것
1: 근데
0: 같아요.
1: 저부터가 일단 네. 이 음반을 내고서 막 처음에 1집 때는 막 뭐 본당도 홍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홍보할 이유가 있어서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왠지 이렇게 좀 쑥스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별로 그렇게 막 크게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으로 알리는 게 아마 저희 본당 신자분들에게도 네. 거의 뭐 유일한 한마디도 못 꺼냈어요. 지금 네네. 뭔가 쑥스럽고 조금 좀 어색해서 그냥 언젠가 알아주시려니 네. 그러고 가만히 있는 지금 중입니다만 그래도 들어보신 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고 또 좋다고 해주셔서 참 기분 좋은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0: 이 또 꾸준히 활동을 해오셨지만 또 오랜만에 개인 앨범을 또 이렇게 맞습니다. 내시게 됐는데 좀 그 과정이 궁금해요. 어떻게 좀 나오게 된 건가요? 이 집은?
1: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쭉 활동을 해왔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제가 1집 때부터 그간 한 10여 년 활동을 할 때 가장 이제 제 활동의 원동력이었던 우리 모두가 잘 아셨던 그 고 유승훈 프란치스코 우리 그 선생님이 이제 선종하고 그 뒤에 제가 사실 약간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의리 아닌 의리 이런 것처럼 해서 제가 못 움직이고 있었다가 제가 그래도 그동안에 활동해온 것들이나 활동해온 사람들과의 결과물들을 좀 세상에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서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미니 앨범에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살아온 이야기들에 대한 핵심적인 노래들을 담고 또 이제 미니 앨범 이후의 노래 앞으로 들려드릴 거에는 살아가던 이야기들을 좀 담아보려고 좀 나누어서 지금 1년 동안 프로젝트로 좀 하고 있습니다.
0: 그 또 앨범을 준비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네. 나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악기도 하고 프로듀싱도 하고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좀 어떤 분들의 좀 손길이 함께 들어갔나요?
1: 네, 그 전에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고유승원 프란치스 엑스코 선생님이 다 이제 음악적인 작업은 앞서서 해주셨지만 이제는 뭐 제가 또 찾아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아마 생활성과 음반계에서는 가장 많이 찾아주는 또 음악인 네. 김성빈 대건 안드레아 그 제가 알기로는 한 7, 80%는 그 스튜디오에서 아마 녹음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네, 네 제가 그 김성빈 대건 안드레아 DES 형제를 같이 작업을 하게 되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찬양사도 협회 우리 윤순 회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 계셨던 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0: 이 두 번째 앨범 정말 따끈따끈한 앨범을

0: 나왔는데 첫 번째 내첫 앨범과 비교해 본다면 약간 이런 차이가 있다.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1: 첫 번째 앨범은 힘을 내라였어요. 그래서 힘을 냈죠. 엄청 힘을 내서 힘도 많이 주고 힘도 많이 내고 그러면서 모든 걸 쏟아넣었던 앨범과도 같았고 그때는 일생일대 그냥 한번 내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고요.
0: 이 뒤는 없을 것
1: 없을 수도 있다
0: 같다.
1: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 이번 2집은 사실 그런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러면서 저 자신으로도 조금 정리가 되는 부분이 좀 필요했고 해서 이번에 타이틀곡이 이제 그 너머를 바라보라라는 곡인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이제 이 현세에서 힘을 주는 일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바라보면서 조금 차분히 걸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좀 차분해졌습니다. 그 전에 뭐 차분하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좀 힘을 좀 빼고 좀 잔잔한 감동을 좀 줄 수 있는 묵상이 될 만한 곡들을 성가곡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0: 와, 또 그 이 집의 그러한 또 매력 포인트를 우리 함께 또 찾아가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이미대 대리사님께서 이번 앨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1: 저번 앨범을 알고 계신
0: 분이 장문수님께서 신부님 반갑습니다. 우리 또 신부님 노래로 위로받고 싶어요. 꼭 들려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신부님 그러면 저희가 추천곡을 한곡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이제 새 음원이 나와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으니까 타이틀곡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한 수녀님께서 글을 주셨는데 이 글을 읽다가 바로 그날 밤에 곡을 만들었던 곡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의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힘주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좀그 너머에 있는 것이면 좋겠다. 좀이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지 말고 조금 더 너머에 있는 하느님께서 주실 그 무엇인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인데 이 곡을 이번에 그 너머를 바라보라라는 타이틀로 만들게 되었어요. 함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신부님 이집 타이틀곡 그 너머를 바라보라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한덕훈 신부님의 그 너머를 바라보라 함께 이렇게 듣고 왔는데요. 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최경인 님께서 이렇게 듣고 힘내겠습니다. 노래 아.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어요. 네. 이재진 글라라 님께서 이 집을 음반 더 찾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잔잔한 느낌 더 좋은데요. 그런데 울림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네.
0: 권영조 님께서 역시나 감미로운 목소리 좋아요 신부님 해주셨고요. 우리 린다 님께서 눈물이 납니다. 근무 중에 듣고 있어요. 오. 하느님 사랑으로 곡을 쓰시고 부르시는 모든 것이 느껴집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참 열매님께서 한덕훈 신부님이 옆에서 차분한 어조로 토닥여주시는 것 같아요. 위로가 되는 노래 감사합니다. 라고 아, 또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 아, 우리 청취자분들 반응이 아주 뜨겁네요.
1: 아, 너무
0: 네.
1: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네. 네. 보람차입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또 신부님과 함께 이 맛있는 또 음악의 얘기 또 새로 나온 앨범의 얘기도 했지만 우리 신부님과의 또 빵 덕질기 우리 신부님 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빵을 덕질하게 되셨는지 한번 그 얘기로 또 딥토크로 좀 들어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신부님 지금 서품 받은 지 이제 몇 년 차가 되셨죠?
1: 그러게요. 이번에 질문을 받고 생각해보니까 16년 차
0: 16년
1: 네, 차. 살고 와, 있어요.
0: 네. 네. 그때 그 시절 우리 사실 신학생 시절까지 돌아가면 더 오래전이 되실 텐데 네. 그때 그 시절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신앙의 뿌리 약간 유아세례 받고 약간 이랬던 네.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나요?
1: 저는 어머니께서 뿌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쪽은 신자가 아니신 집안이었고 네. 저희 어머니만 구교 신자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계셨다가 시집을 오시면서 시댁 식구들을 이제 인도하신 네.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유아세를 받았다기보다는 아버지께서 이제 회심을 하시고 받을 수 있었던 초등학교 입학 직전 네. 그러니까 6살 때 그때 이제 유아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시댁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신앙으로 전파하시고 결국 그런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아주 오랜 구교 전통이 있는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께서 쏟으신 신앙에 대한 정성과 그런 노력이 아마도 아들이 또 사제가 가는 길까지 이끌어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러면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의 학창 시절은 쭉 성당과 함께였나요?
1: 네, 그건 그래요. 그 뭐 유아세례 출신이라고 좀 웃긴데 네. 유아세례 출신이 아닌 거에 비해서는 성당을 한 번도 끊지 않고 지냈어요. 네. 그 계속 성당이 그런데 여기에는 좀 배경이 있는 게요. 네. 제가 전국을 이사를 다니면서 살았어요. 3년씩 9군데 이런 네. 군데를 이사를 다녔는데 이사를 가면 그 다른 지방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는 과정에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좀 외로움이 그쵸. 있을 네. 수 있거든요. 지냈던 친구들과 떨어져서 저는 지역을 다 다르게 다녔어서 막 서울 갔다 부산 갔다가 목포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당에 가면 네. 누구나 환영해주고 아, 맞아주는 문화. 네. 그래서 친구 왔다고 다 한 번에 친구가 되어주는 곳이었고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성당에 가서 형들 친구들 찾으면 다 함께해주는 저에게는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그때부터 네. 존재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복사단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지냈고 그때 어린 시절에 복사단 같이 했던 목포 이런 데 있던 친구들을 네.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야. 광주교구에서 신부님으로도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보람찬 일이고 네. 네, 아마 그 뿌리들이 다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막 휴가 가면 이제 가끔 만나기도 하시고
1: 막. 네, 그리고 일상에서도 지금은 네. 뭐 다 거기서만 살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서로 힘이 되기도 하고 이제 광주교구 신부님들은 그렇게 네. 찾아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우리 신부님은 어린 시절에 아, 나 성당 가기 싫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성당에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셨나요?
1: 네, 딴 생각을 네. 하기 전까지는 그랬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네. 세상에 눈을 조금씩 뜨면서 네. 이제 성당 가기 싫은 거보다는 뭔가 세상에 할 일이 더 눈에 보였던 시기가 조금은 있었죠.
0: 네. 네. 이게 보통 이제 어린 시절에 네. 엄마한테 성당 갔다 올게 하고 헌금 예. 받아다가 이렇게 네. 게임방 가고
1: 이제 차마 말하지 못하는 네.
0: 주보만 들고 이제
1: 주보만 들고 들어와서 네. 네. 네. 네. 아우 누구나 다 그 경험이 충분히 하셨나 봐요.
0: 당연히
1: 너무 잘 알고 계셔서
0: 네. 복사도 펑크 내고
1: 아, 복사 펑크. 네.
0: 수녀님께 아직도 이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고 아, 보석하고 있습니다. 네.
1: 제가 그러다가 광주교구 신부님이 복사 선배를 네. 제가 나중에 신부되고 한번 만났어요.
0: 어, 네네네.
1: 근데 그때 이런 얘기도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의 뭔가 네. 그 프레스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형님 신부님은 네. 잊어먹으셨나 봐요. 그 네, 이야기를. 네.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더니 네. 오 반갑다고 하면서 네. 그때 내가 참 잘해줬지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데 사실 뭐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 할 네, 말은 네. 없지만 어쨌든 네, 그런 추억도 남을 만큼 네, 또 좌충우돌 했던 경험이 또 기억이 나네요.
0: 네. 이렇게 또 성당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하는 학창 시절을 이렇게 보내시다가 사제의 꿈 언제 갖게 되셨어요?
1: 저는 조금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제의 꿈을 좀 가지고 있었다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 일반 대학교를 진학을 해서 대학을 다 다니게 되고 그 대학을 다 졸업할 때쯤 네. 이제 가게 되는데 청년 활동으로 이제 성당을 다니면서 다시 꿈꾸게 되는 성소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 시절에 본당 주임 신부님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면서 제가 그때는 또 모세가 또 어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것처럼 저도 열심히 도망을 다녔지만 결국에는 제가 이제 스스로 돌아서서 한번 도전해 봐도 되겠는가 감히 제가 한번 나이는 이렇게 먹었지만 가고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주임 신부님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때부터 새로 이제 다시 성소의 어떤 꿈을 시작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27에 이제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네. 시작을 하게 됐죠.
0: 부모님의 반응 어떠셨나요?
1: 반대하셨어요. 오. 근데 이 반대가 네. 나는 너를 뭐 보낼 수 없다 이런 반대라기보다는 네. 저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에 대한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지냈던 모습이 어떻게 확신에 가득 찬 올곧은 삶을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뭐 부모님들께서는 혹시 방황하는 건 아닌가 또 이 길도 가보려고 하고 저 길도 선택하려고 하는 거면 안 된다.
0: 약간 염려의
1: 네, 마음. 염려의 네네. 반대를 많이 네네. 해주셨고 어머니는 약간의 연민 네. 그냥 아들이 편하게 일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냥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램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작용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뭐 격렬하게 반대를 하신 건 아니고요. 결국은 흔쾌히 나중에는 다 응원해 주셨고 아버지께서 이제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간다고 했을 때 네네. 대학을 졸업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0: 졸업은 해라.
1: 네. 또 하나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버릇을 키워야지 중간에 뭘 자꾸 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아쉽지만 1년을 더 늦춰가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0: 그렇게 또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 첫날 좀 오래된 세월이긴 하지만 기억나시나요?
1: 기억이 네 첫날이라고 하시니까 네. 생각이 나요. 그 어색함, 그 쭈뼛쭈뼛함. 그리고 저희는 이제 4인실로 시작을 하는 이제 네. 인천신학교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있던 세 명과의 그 어색한 조우와 그리고 제가 이제 예비역으로 들어가다 네네네. 보니까 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동생들 네. 세 분과 그다음에 저 이렇게 뭔가 그 이 뭔가 무거운 기류 네. 이런 것들이 느껴졌던 첫날이어서 거의 말을 한마디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서로. 그리고 이제 그냥 나중에 친해졌을 때는 재밌게 지냈지만 그 첫날의 그 서먹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0: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를 네, 갔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별반이라고 하죠.
1: 별반이라고 하죠.
0: 대학을 나오고 군대를 전역하고 온 형들과 이렇게 살게 됐을 때 정말

0: 까불었어요. 뭐 형들이 저를 어떻게 데리고 살았나? 지금 생각해보면 와 우리 형들 네. 다 성인 품에 올려줘야겠네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네. 좀 이렇게 나중에 적응이 되시고 나서 어떠셨나요? 좀 괜찮으셨나요?
1: 네, 무조건 좋았다고 하는 건 좀 포장인 것 같고 우리 동생분들 네, 네. 동생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때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화가 나게 하거나 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 그때의 시간이 가장 즐거웠어요.
0: 맞아요. 네.
1: 가장 힘이 되었고 순수하게 서로에게 그냥 때묻지 않는 어떤 그런 걸로 지금은 사실 입학 동기 그 우리 현역으로 입학했던 신부님들 자주 만나보고 지내진 못하지만 그때 추억해보면 가장 순수했던 즐거움이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4인실 뭐 몇 인실 이렇게 모여 살았으니까 네네네. 나중에 점점 이제 흘러서 2인실로 독방으로 네. 가게 되면서는 그런 교류가 사실 약해졌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풋풋했던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나는 이런 신학생이었던 것 같다.
1: 아 저는 네. 네,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멀쩡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좀 문제가 많은 아니 아니 이렇게 문제까지 하면 좀 이상하니까 네네네. 좀 약간 천방지축인 네, 조금
0: 모범생은 아니었다.
1: 예, 모범생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범생이었던 삶이 어땠을까? 네.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겠다라는 후회를 좀 많이 했던 삶이 있었는데 뭘 그렇게 세상을 알고 들어오다 보니까 네. 여기서도 세상처럼 뭘 할 수 없을까라는 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뭐 왜 신학교 축제는 이렇게 폐쇄돼 있을까? 왜 세상과 함께 이렇게 막 여학생들도 부르고 이러면 안 되나? 막 이런 이제 좀 그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지내다 보니 네. 우리 또 고매하신 우리 교수 신부님께서는 네. 굉장히 위험스럽게 저를 염려하시고 또, 네. 걱정하시고 그랬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분하고 뭔가 안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 않았을까? 제 성찰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0: 지금까지 저희가 15분에 이렇게 예. 손님들을 이렇게 모셨는데 네.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1: 아,
0: 모범생은 아니었다 나는. 나는 뭔가 고민도 많고 뭔가
1: 공부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0: 네, 네.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모범생이란 누구인가?
1: 근데 네. 없지 않을까요?
0: 아, 그렇죠.
1: 그럼요. 네, 성찰해보고 또 하다 보면 저는 잘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 네.
0: 없는 것 같아요, 진짜.
1: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0: 나중에 찾아서
1: 네,
0: 한번 연락
1: 제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네, 드디어
0: 정말 네. 인천 신학교를 다니면서 모범생이었다라고 네. 하는 분을 한번 모셔봐도 좋을 것 같네요.
1: 생각나는 분이 있긴 한데 네. 한번 제가 제보를 꼭 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신학교 이렇게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많은 고민도 있고 네. 좀 어려움도 있고 흔들림도 있고 이럴 때 나를 좀 잡아주는 힘 어디서 좀 오신 것 같으세요?
1: 그분도 저한테는 어머니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없이 이렇게 바라봐주고 계시던 그 어머니의 눈빛과 그 손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신학교 1, 2, 3학년 때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어요. 네. 그 부모님께서 일본으로 가 계시는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러시면서 어머니께서 그 아들 신학생으로서의 뒷바라지를 못 해주시는 것에 대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으셨거든요. 그렇지만 당신께서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그 뒤에서라도 어떻게든 해주시려는 하는 마음들 그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가 뭐 성경을 여러 번 필사를 해가시면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주셨던 것들이 뒤늦게서 생각해보면 그 기도들이 힘이 되어서 제가 또 다시 설 수 있었고 또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았을 때 그 어머니께서 서 계신 듯한 그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헤매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상상하라고 떠올려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강렬한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하면 저는 어머니의 손길이 아니었을까 눈빛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두고 사실 어머니께서 요즘에 이제 더 이상 말씀도 안 하시고 네. 이렇게 아파서 누워 계시는 처지가 되셨거든요. 지금도 가장 생각나는 분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뭔가 똑바로 서서 말씀드릴 누군가가 지금 온전히 계시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늘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합니다.
0: 그 신학생 시절에도 이 노래를 함께 하면서 네. 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좀 하셨나요?
1: 그럼요. 네, 많이 했죠. 그래서 모든 사진이나 이런 곳엔 제가 기타를 네. 붙잡고 있고 네. 항상 좀 노래를 많이 좋아하고 충창단이나 활동들도 많이 쭉 네. 해오면서 늘 앞에서 이제 그렇게 지휘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시간이 이 신학교 가기 전에도 결국 그런 청년 성가대 지휘나 이런 것들 네. 하다가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서 음악은 계속해서 이렇게 떼지 못하고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게 신학교 생활 하다가 마침내 사제 서품. 아. 돌이켜 보면 벌써 16년 전이지만 네. 네. 사제 서품 딱 받았을 때 그 서품식 날의 기억 어떠신가요?
1: 울다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이런 저를 이렇게 엎드릴 수 있게 해주셨음에 대한 감사함이 컸던 것 같고 정말 기억이 거의 안 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안수 때 신부님도 그러셨겠지만 많이 울잖아요.
0: 맞아요. 네, 네.
1: 왜 우는지는 모르겠어요.
0: 그냥 막 눈물이 나요.
1: 너 그때 왜? 네. 그렇죠. 그 손이 올라올 때부터 네. 이렇게 눈물이 나고 저희는 엎드렸을 때부터 울었거든요. 근데 그 울음도 전파가 돼서 네. 누군가 한 명이 누군가 한 명이 울었는데 굉장히 크게 울었어요. 저희는 네, 네.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네. 꺽꺽 울었거든요. 이게 저희가 동기가 16명인데 네. 16명이 거의 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밖에 무릎 꿇고 이렇게 네, 네, 네. 기도해 주시는 신부님들께서 쟤네들은 왜 저렇게 울어?
0: 무슨 일 있어 밤에?
1: 저 죄가 많아? 막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수 때도 하염없이 계속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모습으로 써주시겠다고 해주신 분에 대한 크심이 너무 가슴 깊이 와닿았던 순간이었어서 그날은 정말로 감격스럽게 뭔가 앞서 모범생이 아니었다는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한 그런 정리가 아마 그 서품식 날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네. 신부님께서 이렇게 또 주님의 그러한 뜻을 따라서 사제 서품을 받고 사제 생활 또 네. 열심히 해오신 지 16년 차 이렇게 또 되셨는데 네. 정말 여러 가지 사목 분야들을 이렇게 거쳐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그런 장면들이 있으시다면 하나 정도만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첫 번째 본당에 갔을 때 이 힘을 내라라는 앨범을 내면서 네. 제가 그때 마치 그 본당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힘을 줬거든요. 누구나 아마 어떤 신부님이든 첫 본당에 가시면
0: 첫사랑이죠.
1: 첫사랑처럼 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힘을 많이 주고 애를 썼지만 사실은 그 본당에서 제일 짧게 있었어요. 그 아이러니하게 또 하느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뭔가를 힘을 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두시려고 하는 것 네. 같고 제가 이렇게 맡기면 받아주시는 것 같은데 그때 많이 그런 걸 체험했습니다. 제가 평생 살 것처럼 거기서 무엇인가를 막 애를 쓰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제 바람일 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뜻이 있으신 거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딱 주교님 전화를 받고 교구청으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아, 내 의지가 너무 컸구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네. 처음엔 원망을 많이 했죠. 막 보내실 때는 언제고 뭐 이렇게 빨리 와서 왜 당신께 오시라고 막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싶었지만 그때 돌이켜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 뒤에 있어서도 교구에 있을 때도 어떤 신자분들이나 신부님이 야 이제 교구에 있으니까 본당 가고 싶지 않니? 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제가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 안 보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아무 생각을 안 하겠다고 네, 할 정도로 네. 그때 느꼈던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부 생활 16년 차 그렇게 오래 원로 신부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지내면서도 제가 뭔가 뜻하는 부분을 강하게 내비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어떤 부르심을 따르는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많이 느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0: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581호님께서 신부님 저는 힘들 때마다 힘을 내라 노래 큰 소리로 부르곤 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권영조님께서도 최고 히트 노래였죠. 힘을 내라 이 노래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해주시면서 이 밖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내라 노래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두 번째 추천곡 어떻게 힘을 내라 듣고 오나요?
1: 네, 네. 힘을 내라를 네 그래서 2014년 1집 앨범에서 제가 이 노래만큼 놓질 못해서 네. 이번 앨범 음반에도 다시 넣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차분한 격조로 함께 좀 부를 수 있게끔 2026년 버전으로 새롭게 녹음을 했습니다. 와. 이번 올해 버전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한덕훈 신부님의 힘을 내라 2026년도 버전으로 또 이렇게 함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엔 빵 먹자. 오늘 인천 켜고 한덕훈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이렌 소리 우리 신부님과 함께
1: 이제
0: 19금 토크로 넘어가 볼 예정인데요. 우리 신부님 앞에 지금 19개의 와우. 구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네. 하나를 골라주시면 이 질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고를까요? 색깔 네, 골라주시겠어요?
1: 어디서 들었습니다. 남자는 네. 핑크라고.
0: 아, 네. 핑크색이 또 여러 가지가
1: 네.
0: 있어서
1: 네, 이렇게
0: 네, 구슬을 네. 골라주셨으니까 오늘 신부님께서 골라주신 19금 토크 한번 내용 볼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님께서 고르신 질문. 나도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다. 누구를? 그리고 왜 미운 마음이 들었나요? 라는 질문을 뽑아주셨어요. 네. 피할 수 없습니다.
1: 피할 수 없네요. 뭐,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우리 동기심이 있다면 죄송한데. 미안하다. 미워했던 적이 있죠. 네. 있죠. 다행히 뭐 지금까지 미워하고 있진 않은데 그 신학교 생활도 할 때도 그랬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매번 후회하면서도 네. 그리고 다시 성찰의 시간이 됐을 때 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돌아서면서도 네. 어떻게 보이는데 그게 그 모습이 보이고 그 뭐 마음에 맞닥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신자분들 이렇게 뵐 때도 이해합니다.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네. 분명히 있을 거고 문제는 이제 어떻게 돌아서느냐 언제 돌아설 거냐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 후회가 되지만은 어쨌든 사랑한다 동기야.
0: 이 사실 신학교의 동기들은 24시간 또 이렇게 붙어 있어요.
1: 네.
0: 그다음에 약간 저는 이제 신학생 때만 가지게 되는 약간 그런 교만한 마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1: 있죠.
0: 야 우리가 신부가 되기 신부가. 위해서 모였는데 왜 그렇게 사냐.
1: 맞아요.
0: 약간 서로를 평가하게 되고 네. 뭔가 판단하게 되고 사실. 거울을 보면 그게 내 모습인데.
1: 그럼요. 그럼, 네. 그렇죠.
0: 이 막 미워하게 되는. 저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삶의 모습 중에 하나였는데 사소한 그냥 삶의 모습이었는데 제 동기 신부가 이제 손톱을 깎으면 꼭 그걸 안 버리고 좀 이렇게 책상 위에 놔뒀다가 버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1: 왜 그래?
0: 추잡시 높게. 그 모습이 너무 이제 막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 그래서. 신부님 양반이세요. 네. 저는 그 신부님이 걸어가던 소리도 싫어했어요. 미울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막 걸음걸이까지 조심 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나중엔 다 이해가 됐죠. 네.
0: 네. 저도 이제 그 미움이 막 깊어져가지고 그 친구가 이렇게 성체를 모시러 나가는데 네. 아 주님은 저런 애한테도
1: 성체를 명해 주시
0: 당신의 몸을 주시는 그런 막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1: 대단하십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또 신자분들께 우리가 또 강론도 막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좀 그런 미움을 이렇게 덜어내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1: 그래서 미움을 덜어내는 방법이 십자가 앞에 앉은 방금 신부님께서 거울을 보면 그게 내 모습이라고 해주신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날 바라볼 걸 좀 떠올리면 어떨까? 예수님이 지금 날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데 그런 나를 다 괜찮다고 해주시는데 내가 그 동료나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을 이렇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눈빛 바라보고 있다 보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고요. 물론 인간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게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내가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좀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0: 네. 오늘 이제 19금 토크 하나 더 뽑기보다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신부님 이제 열심히 또 성가를 통해서 우리의 또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힘을 주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신부님의 발걸음 좀 어디를 향하면 좋겠다. 나의 어떤 바람, 지향점 이런 게 있으신가요?
1: 저는 이런 찬양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신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계속 활동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을 추천해 주시기도 했지만 사실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내일 당장 성가 찬양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라고 할 수 있는 그 순명의 믿음을 좀 주시기를. 너 앞으로 노래하지 마. 네. 너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지금은 안 돼. 이렇게 하면 할래요라고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하면 될까요라고 제가 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바치거든요. 네. 제 의지를 많이 갖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는데 그런 부분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기도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우리 인천교구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 이 맛있는 또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우리 신부님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됐어요.
1: 이제 시작한 네. 것 같은데.
0: 신부 어떻게 한번 더 나와주세요.
1: 더 나올까요?
0: 네.
1: 다음 주라도 한번 아,
0: 좋습니다. 우리 신부님 언제 또 모실 수 있을까? 다음 주라도 당장 모시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과 함께 우리 끝곡으로 신신호 씨 끝곡으로 들을 노래 추천곡까지 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 뭐 모처럼 이렇게 신신호 씨 또 이렇게 부스에 평화방송 부스에 함께 와서 CPBC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추억도 좀 방울방울 생각이 나고요. 고향에 온 것처럼 또 그런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부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저의 또 근저에 있던 마음들 정리해보는 시간도 되어서 너무 편안하게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뭐 모르죠. 또 다음 주가 될지
0: 내일이 네, 될지
1: 함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제가 교구에서 오랫동안 청년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그 교구 청년들과 도보 성지순례를 할 때 만들었던 곡이 하나 있어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준 글에다가 제가 곡을 입혔는데 요즘 뭐 시노달리타스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을 또 이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이 신앙의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만든 함께 가는 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성가팀 JPM과 함께 불렀는데요. 네, 기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한덕훈 신부님과 아주 맛있는 토크 했고요. 우리 신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내일 목요일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열리는 날인데요. 우리 8월 태양 아래 그늘이라는 주제로 이 뜨거운 여름날 시원함을 불러주는 책 만나볼 예정입니다. 내일 스페셜 책방지기로 다정한 세상을 꿈꾸며 또 체험으로 진솔한 글을 쓰는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의 저자 김민섭 작가와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꼭 부탁드리고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한덕훈 신부님의 함께 가는 길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2: 키팅
1: 에몬스 가구
2: 키팅
1: 숙명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2: 키팅
1: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2: 키팅
1: 집을 완성할 땐
2: 키팅
1: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3: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0: 이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어렸어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 무슨 날이지? 잠깐 고민하셨나요? 달력에 특별히 표시돼 있진 않지만 어쩌면 오늘은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하기 딱 좋은 날일지도 모르겠어요. 또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안부 전화하기에 딱 좋은 날일 수도 있고요. 미뤄뒀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에 딱 좋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마음이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된다면 잠시 멈추고 차 한 잔 마시기 딱 좋은 날이 오늘일 수도 있겠죠.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언가를 하기에 빈틈없이 완벽한 날이 아니라 오늘을 무언가 하기에 딱 좋은 날로 만들 수 있는 그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 딱 좋은 오늘. 오늘은 8월 12일 연중 제19주간 수요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장나라 사랑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냥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하고 싶을 뿐인데 굳이 오늘이 무슨 날이어서 하며 일부러 이유를 찾기도 하고 문득 생각난 친구에게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전화하면 이상하려나? 하고 살짝 망설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할 때도 아 다음에 하지 뭐 하고 미루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마음을 바꿔보면 오늘이 꽃을 선물하기에 딱 좋은 날이고 오늘이 안부 전화하기 딱 좋은 날이며 오늘이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하기 딱 좋은 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기에도 오늘이 딱 좋은 날일 수 있습니다. 기도란 게 꼭 마음이 평온할 때 기도상에 앉아서 촛불 켜고 모든 걸 제대로 준비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쁜 날에도 속상한 날에도 손가락 하나 꼼지락거리기 싫은 날에도 그냥 하느님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나의 주님께 한마디 건네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마음. 그게 무언가를 하기에 딱 좋은 날이 아닐까요?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오늘은 뭐 하기 딱 좋은 날인가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 순간은 퀴즈 풀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극한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전국에 폭염 경보도 해제되고 많은 분들이 선선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건 한반도를 덮고 있던 이중 열돔을 깨뜨리며 효자 태풍으로 불리고 있는 제15호 태풍 땡땡의 영향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땡땡의 이동 경로에 따라 다시 높은 습도와 함께 기온이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요. 제15호 태풍 땡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찬홈, 2번 더운홈, 3번 컴백홈.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과 함께 센스 넘치는 오답까지 만들어주시면 박기태 명장의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비트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를 선물로 드립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홈 들으면서 정답과 오답 받아볼게요.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홈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찬홈이었습니다. 더운 홈 아니고 찬홈이라서 이렇게 시원해진 걸까요? 찬홈은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나무의 한 종류라고 하네요. 제15호 태풍 찬홈은 지난 5일 발생해서 어제 일본 열도를 관통한 뒤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직접 강타하는 태풍은 아니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긴 하지만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와 높은 파도가 예상되고 또 경북 동해안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혹시 바닷가에서 비서 중이시라면 기상정보에 좀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윤세호님 정답 찬홈입니다. 대건안드레아님 참홈, 엘리사베님 1번 하셨고요. 또 8363님 정답 1번 찬홈, 그리고 찬물도 있네요. 4024님도 참홈 모두 잘 맞춰주셨고요. 오늘 단팥빵 받아가실 5단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4287님 우리 집은 스윗홈 하셨어요. 아유, 집이 뭐 속 시끄러운 집이 아니라 스윗홈이라니 다행이네요. 5565님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곳 마이홈 하셨고요. 그리고 2908님도 태풍 때는 꼭 있어야 할 곳 그냥 홈 하셨고, 다 그냥 곰이 집이 그리우신가 봐요. 3095님 옴마니 밤메 홈 하셨어요. 옴마니 밤메 홈 아니에요? 평방에서 약간 종교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느낌이네요. 아, 그래도 기발하게 옴마니 밤메 홈 해주신 3095님께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또 이렇게 날씨까지 완벽한데 우리 행복가족들은 오늘 뭐 하기에 딱 좋은 날인지 100원 되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 빵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재가 부릅니다. TPO.

피카츠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오늘은 뭐뭐하기에 딱 좋은 날. 아, 저 은근 기대했는데. 대건하느라님, 행복찻집 듣기 딱 좋은 날이죠 하셨고요. 2762님도 행복찻집 듣기 딱 좋은 날 하셨어요. 아, 저 요런 문자 없었으면 약간 서운할 뻔했습니다. 엘리사벳님, 오늘은 빨래 건조기 필요 없이 햇볕을 말리면 좋은 날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평소에는 빨래하기 너무 귀찮은데 뭔가 습기가 있다가 어제 날씨가 시원해지고 나서부터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빨래해서 널어놓고 왔거든요. 정말 빨래하기 딱 좋은 날 맞는 것 같습니다. 2908님, 미뤄둔 이불 빨래하기 좋은 날. 아, 역시 좀 빨래 이야기가 많네요. 특히 이불, 맞아요. 저도 정말 미뤄오고 미뤘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되는데, 다시 좀 너무 더워지고 꿉꿉해지기 전에 여러분 얼른 빨래해서 널어주시기 바랄게요. 1932님, 오늘요, 낮잠 자기 딱 좋은 날이에요. 모처럼 평일 쉬는 날이거든요. 그동안 너무 더웠잖아요. 에어컨 없이, 선풍기 없이 시원하게 낮잠 하셨어요. 이 문자에서 막 행복함이 느껴지네요. 2시 조금만 깨 있으시다가 한 3시 돼서 주무시면 되겠어요. 5239님, 축구 보러 가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겠다. 선수들도 뛰기 좋고 관중들도 시원하고, 다음 주 수빈 누나랑 축구 보러 갈 때도 날씨가 이렇게 선선하고 좋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쵸, 그쵸. 저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2주 전인가 야구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원하게 보면 응원할 맛도 나고 경기할 맛도 나고, 근데 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뭐 천둥 번개가 쳐도 아, 날씨 좋다 그러실걸요? 오늘 차담 선물은 2908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어딘가 알쏭달쏭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궁금증들 행복찻집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네스의 행복찻집 수요일엔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3가 있는 날인데요. 시노드 최종 문서를 살펴보고 내 신앙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기획 시노드 신앙의 신호등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노달리다스 선교사로서 이 시간 시노드 최종 문서를 꼼꼼하게 알기 쉽게 풀이해 주시는 행복찻집의 1타 강사 대구대교구 사목연구소 소장 박영욱 미카엘 신문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신문님.
1: 그렇죠. 휴가 다녀오셨다면서요?
0: 네,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푹 쉬었습니다. 아, 다만 우리 신부님을 못 뵈니까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1: 아, 예.
0: 약간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셔야 되는데 속이 좀 답답했어요.
1: 아, 뭐 저도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뭐 제 속부터 일단 답답하니까.
0: 아유 무슨. 그래도 우리 속은 시원하게 뚫어주시니까. 신부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아, 뭐 추우나 더우나 마음만은 뭐 늘 똑같은 꾸준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더우니까 운동도 안 되고요. 네. 뭐 책상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해져서 이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좀 찾고 네. 오늘 오면서도 이제 신나게 걸어왔습니다.
0: 아, 걸어와도 전혀 덥지 않은 그런 날씨죠.
1: 조금요.
0: 아,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누우면서 막 아, 너무 더워서 책상에 못 앉아 있겠다 이러지 않나요?
1: 아, 책상 위에 에어컨이 있으니까요.
0: 아, 그런 거예요? 아, 저도 사실 행복찻집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쉬면서 방송 다 챙겨 들었거든요. 네, 근데 또 이게 청취자 입장에서 들으니까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1: 원래 그 휴가라는 것을 하던 일로부터 좀 떨어져야 될 텐데 말이죠. 아, 그만큼 이제 이 시간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이렇게 맞아요. 들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저도 휴가를 가면 그냥 노는 것보다 뭐 저는 공부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휴가를 보낸 사람도 있고 한데 네. 사람 생각과 체한 입장이 그만큼 다른 게 많죠. 네. 그러면 이제 관점을 바꿔보고 또 역지사지의 지혜를 발휘해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도움이 되죠.
0: 맞습니다. 신부님, 아니, 쉬는 날에 왜 공부를 하셔? 하고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역지사지. 이 역지사지 생각만 잘해도 웬만한 인간관계의 갈등은 다 사라질 것 같은데요. 지난주 방송 때 그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끝번호 4050님이 문자를 보내셨다고요.
1: 예. 아, 제가 그걸 유심히 이제 봤는데, 관계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그런 사연이라서요. 읽고 또 이제 화살기도 보냈습니다. 먼저 밝혀놓고. 사연 안에 이제 실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방송에서 직접 읽어드리기는 좀 못하지만 대신에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네. 이분은 의욕적으로 새로운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교우들한테 뭔가 지적받는 일들이 찾아지면서 상처를 받았고 그 결과로 연락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마음고생하고 계신다 하는 사연 그런 사연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네. 물론 그 짧은 사연만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잘 알기는 어렵지만 일단 뭐 위로의 말씀부터 드려야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관계라도 갈등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고요. 갈등이 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뭐 서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부부라도 갈등 겪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이제 그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도 알 수 있고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진짜 원했던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또 더 깊이 알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비온 뒤에 땅 굳듯이 더 좋은 관계,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죠. 교회 안에서 겪는 갈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고요. 네.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는 갈등을 평화롭게 풀어내고 용서와 화해의 기쁨을 얻는 방법을 배우는 곳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훨씬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전례 중에 참여의식도 하고 용서에 대한 하느님 말씀도 계속해서 듣고 평화의 인사도 주고받고 무엇보다도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0: 네.
1: 이 많은 일들이 화해와 용서의 기쁨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0: 네.
1: 주님의 기도 또 매일 바칠 때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뭐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사연을 보내신 분께는 이 갈등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용서와 화해의 선물 정말 크게 받으실 것이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이 보이는 거니까 네. 좀 용기를 치마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새로운 단체에 선뜻 뛰어들어서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이걸 한번 내셨는데 그 용기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그만큼 용기가 있고 결단력도 있는 분이라면 지금 겪는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잘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있습니다.
0: 네, 아이,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렇게 좀 사연이 소개되고 신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런 관계의 회심에 대한 방송을 들으신 것도 다 하느님의 뜻이지 않을까.
1: 아, 섭리죠.
0: 네, 다 그렇게 하라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관계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 다뤄볼까요?
1: 작은 에피소드 하나 먼저 말씀드리죠. 지난번 이제 신호들을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주교님들이 먼저 피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피정 강론을 맡으신 분이 티모시 레드클리프 그 주기경 당시에는 신부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강론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나 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유럽 출신의 나이 아이든 백인 남성 성직자입니다. 이거였어요.
0: 오, 센데요.
1: 예, 이게 왜 죄송한 일이냐면 이분이 이제 깔고 있는 게 그거죠. 우리 교회가 유럽 출신의

0: 연세가 있는 백인 남성 성직자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인식을 이제 짚으면서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1: 네.
0: 이런 이제 인상들이 그 반대로 보자면 비유럽 출신이나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나 여성들이나 또 중장년 남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마치 교회 안에서 주변에 머무는 느낌,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저도 한번 물어보는데 주위에 물어보는데 가톨릭 교회에는 성차별적인 면이 있다. 뭐 이렇게 문장을 들려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1: 네.
0: 자매님들은 많이들 그러세요. 그렇다.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최종 문서는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를 듣기 힘든 사람들 이 부류들을 나열하면서 우리가 회심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누구는 일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가르치기만 하고 누구는 또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관계 이게 과연 이제 바람직한 관계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같은 신앙인인데 너무 쉽게 우리가 그 목소리를 지나치거나 또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들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1: 네. 좀 다소 민감할 수도 있는 이야기도 최종 문서에서 다 과감하게 다루는군요.
0: 네.
1: 좋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쉽게 지나치거나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첫 번째로 이제 최종 문서가 언급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인데요. 60항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의 힘으로 남성과 여성은 하느님 백성 안에서 동등한 품위를 누린다. 그러나 여성들은 교회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의 은사와 성소와 위치를 더욱 온전히 인정받는 데에서 계속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고 이는 공동 사명을 위한 봉사를 방해한다.
1: 방해한다.
0: 예. 네. 또 최종 문서는 어린이와 청년들, 장애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요. 혼인, 성소, 수도자들. 그리고 우리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신학자들처럼 묵묵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 다양하네요.
0: 예.
1: 그러면 우선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 여전히 자매님들의 희생과 봉사가 당연시되는 경우가 많긴 하잖아요.
0: 예.
1: 그래도 뭐 얼마 전부터는 로마 교황청 장관직에 여성들이 임명되는 걸 보면서 이제 변화가 시작됐나 싶던데 신부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0: 예, 최근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장관급의 직책을 맡으신 여성이 네 분이 있는데요.
1: 네.
0: 교황청 전체의 장관급 자리가 대략 한 20개쯤 된답니다. 그 중에 네 분이면 이걸 많다고 봐야 될지 적다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1: 네.
0: 어쨌거나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희생과 봉사가 당연시 된다 하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1: 네.
0: 지난 2019년에 그 브리튼 스카 탤런트라는 그 그 경연 프로그램에 콜린 세커리라는 할아버지가 우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출연하셨을 때가 할아버지 연세가 89이셨는데 한국전쟁 참전용사시죠. 우리하고도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1: 그런데
0: 이분이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서 Wind Beneath My Wings, 내 날개 밑에 바람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 가사가 참 감동적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이제 하늘을 훨훨 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보이지 않는 바람으로 내 날개 밑을 받쳐줬기 때문이다. 참 그런 감사의 내용이죠.
1: 네네.
0: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이제 그 콜린 세그리 할아버지 모습을 보면 이게 뭐 희생과 봉사를 강요한다기보다는 정말로 순수한 감사의 노래다. 이걸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빛날 수 있도록 그늘에 머물고 또 다른 사람들이 훨훨 날 수 있도록 그 날개를 떠받치는 바람 같은 분들.
1: 네.
0: 이게 우리 사목연구소의 모토이기도 한데요.
1: 그래요? 바람처럼 이렇게.
0: 그런데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만
1: 감사합니다.
0: 늘 그늘과 바람으로만 살도록 강요하는 문화가 있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싶어요.
1: 네.
0: 최종 문서가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1: 그렇군요. 우선은 감사해하고 그리고 바꿔나가기. 기억하면서 말씀하신 이 노래 함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0: 콜린 태커리 할아버지가 부르는 Wind Beneath My Wings 였습니다. 너무 감동적인데요.
1: 찡해요.
0: 그리고 빵톡에 한글 가사도 띄워드렸거든요. 한번 좀 다시 읊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컬러링으로 해둘까봐요. 문득 든 생각이 우리 형제님들이 집에서 자매님들께 이런 가사 같은 멘트 좀 해주셔도 정말 관계가 좋을 거거든요.
1: 너무 자주 하면 또 부작용이 있어요.
0: 내 날개를 받쳐줘서 고마워 하면서 아무튼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최종 문서에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고 하셨고 이번에는 청년, 어린이들을 살펴볼까요?
1: 예.
0: 그들을 존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1: 최종 문서부터 먼저 이제 인용을 해보죠. 공동체에는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사회의 모든 사람, 특히 정치와 교육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는 이 구절이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만들어줘야 되고 뭐 이른바 잡아줘야 되는 존재라고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 듣기 민망했던 말이 그 잡아준다는 것이었는데 뭐 수학의 기초를 잡아줘야 된다. 영어의 기초를 잡아줘야 된다.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줘야 된다.
0: 네.
1: 그렇게 다 잡아주려다가 애 잡아요 소리가 제목구멍에
0: 정말. 애 잡아요.
1: 로봇은요. 기능을 하나하나 계속 탑재를 해가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

0: 것이죠.
1: 명언이네요. 애 잡는다.
0: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젊은이들도 신호드적 교회 수신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젊은이들은 특히 형제와 나눔의 가치에 민감하고 가부장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거부한다. 교회를 향한 젊은이들의 태도는 때때로 비판적이기도 하지만 흔히는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우고 공동의 집을 돌보는 데 헌신하는 환대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노력이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기성세대에 대해서 비해서 이제 순수한 면이 있죠. 어른들은 이제 이해관계 이런 걸 뭐 환히 알기 때문에 네. 때로는 옳은 일에는 눈 감고 잘못된 일에 침묵하고 뭐 이런 일도 있겠지만 젊은이들은 그러면서 좀 한 발짝 더 나가는 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비판하고 또 항의하고 할 때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그게 좀 미숙한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친 목소리, 미숙한 목소리 안에 담겨 있는 진실을 우리가 귀하게 듣는다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근데 저도 교회의 청년이잖아요. 네. 청년들이 모이면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어른들이 평소에는 우리가 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가 네. 이제 행사 때면은 항상 뭐 건장하니까 하면서 네. 일하는 데 좀 당연히 동원돼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네. 그 말은 귀하다 귀하다 하면서도 너무 그냥 부려지는 사람들인 것 같다. 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근데 본당에서 봉사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왜 청년들은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0: 글쎄, 그걸 이제 처음 이제 기획하고 한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공감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로서 어떤 일을 해볼까 처음부터 얘기를 했다면 아마 청년들도 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기여할 수 있겠구나. 스스로 결단하고 합류할 수 있겠는데 네. 얘기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와서
1: 이거 해.
0: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해. 네. 이건 강요가 되죠.
1: 결국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를.
0: 그렇죠.
1: 맞네요. 예.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청년에 이어서 장애인에 대한 존중의 관계도 살펴볼까요?
0: 최종 문서 63항인데요. 그 장애인들에게 온정적으로만 보는 것, 그 장애인들을 온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동정하는 태도로 장애인들을 만나는 것,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분이 세상과 교회에 기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속단할 수 없습니다. 마르코 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한 사람의 헌금 이야기 나오잖아요. 과부한 사람이 헌금함에 렙톤 두 잎을 넣는 것을 보시고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은 또 다른 면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뭐 거리에서도 가끔씩 뵙는데 뭐 이제 뇌졸중을 앓으셨다거나 해갖고 재활을 중인 그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뭐 한쪽 다리 한쪽 팔을 잘 못 쓰시지만 힘들게 걸어오셔서 이제 성당에 들어오세요. 그럼 그분이 이제 미사에 오셔서 그 자기 시간을 봉헌하는 이 행위는 정말로 과부의 그 동전 두 입처럼 우리 전례를 정말로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좀 큰 봉헌이 아닐까.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돕고 귀하게 여겨주고 또 기다려줄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거든요.
1: 네. 그냥 무조건 뭐 못할 거다, 불편해할 거다, 속단하지 예. 않고 하기. 맞아요. 그렇게 오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귀감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군 상황 외에도 뭐 스스로 주변인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특히 이혼을 하신 분들, 아무래도 교회가 가정의 중요성, 혼인 성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좀 이혼한 분들은 성당 나오기를 좀 어려워하기도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가정을 잃고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아니죠. 혼인이 필수가 아니다, 선택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1: 네.
0: 또 뭐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1: 맞아요. 다양한 경우가 있죠.
0: 참 대감입니다, 그죠?
1: 네.
0: 이혼을 하거나 독신으로 사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최종 문서 64항에는 혼인 성사를 강조하면서 말을 조금 더 붙여요. 혼인과 성윤리에 관한 교회의 성전과 가르침을 자신들의 삶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이에 충실하려는 선택으로 홀로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 대한 친밀감과 지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였다. 이거 왜 들어가는가 하면 기존 가정의 형태 안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0: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전엔 그랬어요. 결혼 안 했으면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혼자서 혼기를 놓치고 뭐 삶 너무 자유롭고 뭐 뭐랄까요 그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편견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교회 안에서 혼인 성사와 그 가정의 가치가 뭐 강조되는 것은 또 계속돼야 될 텐데요. 네. 왜냐하면 그 성품 성사만 교회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혼인 성사 역시 교회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성직자들만의 교회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좀 아시라는 것. 그런 의미죠.
1: 네. 혼인 성사의 중요성이 또 중요하게 여기되 그렇지 않은 분들을 속단하지 말자. 정말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느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기 위해서 스스로 홀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사람 하며 축성생활자, 수사님, 수녀님들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0: 예.
1: 물론 뭐 각자가 속한 수도 공동체가 있지만 시노드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최종 문서는 이제 수도회, 또 사도생활단, 재속수도회, 뭐 이런 그 형태가 조금 다른데 다 묶어서 축성생활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싶어요. 요즘은 이제 피를 나눈 가족들도 함께 못 사는 경우들 많이 보죠.
1: 그럼요.
0: 예, 빨리 또 독립해야 되는데 독립을 해야 되고요.
1: 맞아요.
0: 예. 그런데도 그 신앙 말고는 아무것도 겹치지 않는 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산다. 그 정말 신앙의 증언 아닐까 싶거든요.
1: 네.
0: 어떤 혈연관계나 이해관계에 엮이지 않은 분들이 세상이 부추기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한 공동체 안에서 청빈과 순명과 정결를 배우고 또 실천하는 이 과정. 이거 정말 세상에 내놓는 삶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죠.
1: 네.
0: 그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뭐 세상은 뭐 너만 생각하라.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얘기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등을 떠미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그 메시지를 자기 삶으로 드러내고 있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최종 문서 65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성 생활은 고유한 예언자적 목소리로 교회와 사회에 도전을 제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수도 가족들은 개별 은총들과 공동 사명을 조화시키는 법을 익혀나가면서 시노드 정신에 따른 생활과 공동체 식별의 실천과 경험을 발전시켜왔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축성생활 공동체는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예언자적 역할을 하는 상호문화의 실험실이다. 정말 요즘 이제 조금만 불편하고 안 맞는다 생각하면 너무 쉽게 사람을 버리고 떠나가는 모습들 네.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축성생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뭐 그분들이 처음부터 성격이 무지하게 원만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다 받아들이는 분이라서 그러는 게 아닐 겁니다. 그죠?
1: 네.
0: 제가 아는 수도사님 중에도 못된 분들 좀 있거든요.
1: 못 되셨어요?
0: 저도 뭐 그렇지만은 다들 개성도 있고 고집도 있지만 네. 하느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려고 노력하면 뭐 그 안에서 이제 은총을 받아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1: 네.
0: 그걸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요즘 세상에 참 드물고 귀하니까요. 이 수도자들 만나는 교우들도 우리 수도자들이 자기 성소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게 도와드리고 또 그런 모습을 그냥 수도자니까 하고 선 긋지 않고
0: 예.
1: 좀 따라 배우려는 마음도 그분들과 함께 사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0: 예.
1: 네. 근데 저는 이것도 꽤 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저마다의 은사를 받았다지만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게 좀 더 있어 보이는 직무 높은 자리로 여겨지는 그런 직무가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차별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은사와 직무 사이의 연관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은사라 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와 세상에 봉사하도록 맡겨져 있는 하느님의 선물이죠. 이건 누구한테나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에 활용하게 되는데요.
1: 네.
0: 노래 잘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 성가를 통해서 그 빛내고 있고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봉사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 뭐 의료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죠. 또 우리 작가님이나 오디처럼 방송을 통해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런 봉사 가운데 어떤 봉사는 그냥 한 번, 두 번 아니면 뭐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만으로는 부족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법적으로 설정된 직책이 됩니다.
1: 네.
0: 이것을 교회 직무라고 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이제 교회법을 잠깐 보자면 네. 교회법은 직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적인 목적을 위해 신적 또는 교회적 규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설정된 것. 이게 교회법 141조 1항인데요. 지금까지는 교회 직무라 하면 주로 성직자들의 일로 이제 알아들었고 그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평신도들은 교회 직무를 맡는다는 건 교회 직무는 뭐 성직자들 것도 아니냐.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어떤 직무를 받았지 뭐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1: 네.
0: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이라서 누군가가 안정적으로 그 자리를 맡아서 꾸준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이거를 이제 보면 성직자들의 직무만 이렇게 인정해주고 평신자들의 직무는 그러면서 좀 소홀하게 다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최종문서 66항이 공동체가 어떤 그 역할을 보고 이거 교회 직무로 하자. 교회가 안정적으로 이 자리를 만들고 이 자리가 운영되도록 쭉 제도적으로 운영하자. 이거를 갖다가 한 번 더 깊이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그 직무 그리고 만들기.
0: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공동체가 함께 식별해보자.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1: 네.
0: 어떤 은사가 우리 공동체에 안정적으로 필요하니까 그 직무는 교회 직무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지금은 없는 그 재미있는 은사들이 많은데요.
1: 네.
0: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과부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1: 그 남편을 잃은 과부.
0: 예, 라틴어로 ordo viduarum이라고 하는데요. 좀 이상한 이름이죠.
1: 왜 과부단? 와 시비하는 단체 같은 느낌도 들고.
0: 예, 여기서 이제 과부라고 번역되는 viduar는요, 단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성계 디모테우스 같은 데서 과부들 얘기 나올 때 그게 꼭 남편 떠나보낸 사람들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1: 네.
0: 그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지금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봉헌되는 그런 독신 여성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세기 문헌 중에 사도 전승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과부단 어떤 일을 하는가 주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초대나 고대 교회는 이 과부단을 단순한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신분과 봉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집단 이렇게 받아들이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직무들은 이제 시대가 변하고 뭐 공동체의 필요가 달라지면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어떤 직무가 필요한지 또 그 직무를 누가 맡을 것인지 어떻게 그 직무를 운영할 건지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식별해 보자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참 신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늘 이 대화의 중요성을 항상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누가 직무를 맡고 무엇을 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서 대화만 잘 나눠도 이런 뭐 직무에 대한 은근한 갈등 경쟁 이런 게 좀 사라질 것 같아요.
0: 예.
1: 그렇다면 이제 주교님, 신부님, 부제님들의 은사와 직무는 이런 시노드 정신으로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0: 주교 사제 부제의 직무는 크게 보면 복음 선포와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맡았나? 주교의 직무는 분명히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교품은 일치 안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 그러니까 일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주교님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 일을 주교품을 받은 사람은 홀로 수행해야 되는 특권과 임무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69항이 얘기합니다. 오히려 주교님은 성령께서 개인과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선물을 인식하고 식별하며 일치 안에서 모으는 은총과 임무를 받아 자신과 함께 지역교회 안에서 직무적 봉사에 공동체 책임을 맡고 있는 신부들과 부제들과 함께 성사적 유대 안에서 일한다.
1: 그러니까
0: 일치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은사를 식별해주고 그걸 모아주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은사와 직무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새 그 집단이랄까요?
1: 네.
0: 새 직무의 일이라는 것이죠.
1: 공동체를 위해서.
0: 네. 근데 이제 이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이 성직자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주교님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런데 뭐 교우들 중에는 가끔 그런 부탁을 하시죠. 신부님 제 편 좀 들어주세요라든가.
1: 네.
0: 제가 이제 사회교리 강의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 교회 그 교리를 사회교리를 가르치려고 이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 가르침이 무엇이다 여기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제 얘기를 빌미로 봐라 신부님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 라고 이제 그 분열과 갈등의 소지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성직자들의 직무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공동체 전체 일체의 표상으로 남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 교우들께서도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도 뼈 때리기를 시전하셨습니다. 주교님 신부님 부제님은 내 거 아니고 공동체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끝으로 우리가 주교는 높고 신부나 부제는 그보다 낮고 또 사제직은 높고 평신도직은 낮고 이런 직무가 높낮이 개념이 아닐 거잖아요. 시노드 차원에서 이런 관계 쇄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최종 정리해 주신다면요.
0: 예, 아까 질문과 아마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요. 그 시노드 기간 내내 이제 사람들 입에 올랐던 용어 중에 하나가 성직주의였습니다. 너무 권위적이다, 수직적이다,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는데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성직자들만 그런 게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그러고 있을지 모른다. 무슨 장을 맡았다든가 뭐 직무를 맡으면 윗사람, 아랫사람 이렇게 자꾸 가르는 거. 그래서 이제 요즘은 교회적 출세주의, 뭐 ecclesiastical careerism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쓰자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직무를 감투나 자리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과부의 동전 두 잎이 어떤 봉헌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느님 앞에서 귀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이 더 많이 아니면 이 일은 덜 이렇게 가릴 것이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모두가 아름다운 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자. 이 얘기 를 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너무나 귀한 미카엘 신부님과 너무나 귀한 저 오디와 또 너무나 귀한 우리 행복 가족들과 함께 특별기획 시노드 신앙의 신호 등 함께했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처럼 모두를 존중하고 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살펴보는 쇄신의 하루 보내시고요. 신부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 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0: 행복하세요.
1: 장완진 모든 이에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두산성당 박균배 베르네 시메온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프라이머리의 Bless You로 시작했어요. 자, 수요일 2부는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음악이 대화로 함께 할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 잠시 후에 켤 테니까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너튜브 CPBC 라디오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1부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옛 애인의 이름 100% 익명 보장하니까 보내달라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거든요. 이분들 중에서 영희 그리고 제 별명은 철수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신 땡땡땡 4님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9006님이 지금 수원 인근의 논 앞인데요. 여물어가는 벼 이삭이 햇빛에 반짝이네요. 풍년이요 하셨어요. 아, 날씨가 더웠던 만큼 예, 벼들이 아주 그냥 잘 여물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 농부들 고생하신 만큼 예, 풍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선혜님, 빛디 저는 병원에서 듣고 있어요. 내일 수술이에요. 유유 하셨는데 아이고 내일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 수술할 때 컨디션 좋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수술 잘 될 거예요. 예, 병원 의료진들 잘 믿으시고 네, 아무튼 수술 잘 되고 회복도 잘 되시기를 저도 기도할게요. 1451님, 제일 반짝이는 건 아내의 웃음이죠. 결혼 20년이 넘었는데도 퇴근해서 문 열었을 때 왔어? 이렇게 하고 웃어주는 얼굴을 보면 하루 종일 힘들었던 마음이 금세 반짝반짝해집니다. 어머나, 왔어? 이렇게 웃으면서 열어주세요, 문을. 세상, 이건 진짜 찐사랑이다. 권대기님, 남편이 조용히 반찬 투정 안 하고 집에서 나가서 시댁 갈 때 가장 빛나 보일걸요. 그럴까요? 이거는 남편이든 아내든 둘 다 쌍방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를 가만히 놔둘 때? 장기영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6721님 와 신청곡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자 노래 듣고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이 시간은 국제구조위원회 제공이고요. 노래는 하이키 나의 첫사랑에게 그리고 백호와 비건의 러브 올 다이 듣고 대화님 모셔볼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빚을 갚을 때입니다.

0: 수요일에 만나는 음악의 대화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음악 평론가, 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환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이 미리 이제 화면이 켜져가지고 저도 이제 우리 둘의 표정을 봤는데 우리 표정 네. 왜 이렇게 안 좋아요?
1: 긴장해서.
0: 마치 서로 무슨 싸운 것처럼.
1: 근데 네.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저는 그냥 평소에 별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약간 어두워 보인대요. 네. 그래서 그래요? 혼자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랑 있으면 재미없어.
0: 뭐 화났어?
1: 뭐 그렇게 물을 네. 때가 있는데 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0: 저도 그러네요. 저도. 네. 보면은 저도 웬만하면 이제 웃으려고 하는 게 네. 가만히 있으면 좀 사나워 보인대요.
1: 사람들이 자기 표정을 잘 모른대요.
0: 그러니까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둘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분명히 그 전까지 막 얘기하고 네. 하다가 잠깐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마치 싸운 것 같아요.
1: 그래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네. 일부러 더 웃으라고.
0: 아, 평소보다. 네.
1: 저는 분명히 웃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진사 기준에선 더 웃어야 되는 거죠.
0: 그죠. 눈만 웃으면 안 되는 거지. 입도 웃어야 되는 거지.
1: 그렇습니다.
0: 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0: 자, 지난주에 진짜 더울 때 뵀는데
1: 그때 에어컨이 또 고장 났었죠.
0: 고장 나가지고 어떻게 하루를 버티냐. 네. 네, 찜질방을 가셔라 막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갑자기 더위가 확 꺾인 기분이에요.
1: 친구가 지금 되게 날씨가 뭐 시원해졌대라고 그래서 저는 안 믿었거든요.
0: 아, 설마.
1: 네, 네. 하루 아침에 그럴 리가 없잖아요.
0: 맞아요.
1: 나가봤는데 와 동네 한 바퀴 걸을만 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좀 놀랐습니다.
0: 밖에 나가면 훅 하는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참 계절의 변화라는 게 신기하다.
0: 진짜 신기해요. 절기가 너무 과학적이고.
1: 정말요.
0: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어제는 저녁에 걸어서 이제 저녁 먹으러 갔다가 걸어서 이제 산책하면서 오니까 네. 딱 좋더라고요.
1: 아침에는 네. 전 오전에는 에어컨을 전혀 안 틀었습니다. 오후에 이제 햇빛 내리쬐일 때 좀 틀었는데 네. 아침에는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환기시키고 있었어요.
0: 맞아요. 네. 창문 열어놓으면 찬바람 들어오잖아요.
1: 네.
0: 네. 이야 이렇게 날씨가 여름에서 가을로 한층 가고 있는데 대화님은 우리가 아직은 덥잖아요.
1: 네.
0: 여름의 대표 뮤지션 혹은 가을의 대표 뮤지션 한 명씩 네.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많겠지만
1: 여름하니까 네. 어떤 제 단전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본능적인 연상은 네. 쿨이었습니다. 아.

0: 풀 바로 그냥 네. 떠오르네.
1: 약간 부정하고 싶어요.
0: 왜요?
1: 제 나이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레드벨벳에
0: 아, 레드벨벳. 뭐
1: 빨간 맛 이런 거. 뭐 키키 이렇게 가면 약간 아, 네. 너무 그
0: 너무 노력하는 것
1: 네,
0: 같아요.
1: 그냥 네. 레드벨벳 정도로.
0: 레드벨벳. 오. 네.
1: 그리고 가을은
0: 네 가을은
1: 전 스팅의 음악을 참 좋아해요.
0: 띵띵띵
1: 아, 기타 얘기하시는 거죠? 기타를 정말 멋있게 쳐주는
0: 맞아.
1: 그 도미닉 맞아. 밀러라는 그 음악 파트너가 있어요.
0: 네.
1: 그분의 기타 선율이 진짜 아름다운데. 네. 도미닉 밀러가 연주를 했던 뭐 Fields of Gold라든가 Shape of My Heart 이런 곡들 진짜 어, 너무 좋죠.
0: 너무 좋지. 그래서 가을에 그러면 꼭 이 곡은 듣고 넘어가나요? 스팅을?
1: 한 번씩 스팅은 듣습니다.
0: 오, 우리 저기 팝콘 할 때 한번 들어야겠어요. Fields
1: 아,
0: of
1: 좋죠.
0: Gold.
1: 네. 좀 길어요, 근데.
0: 길어요? 더 좋아.
1: 어디 다녀오셔야 돼요?
0: 더 화장실 갔다 올 수 있겠네요. 배 아플 때 스팅 네.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여름 하니까 아무래도 바로 시스타 바로 생각났어요.
1: 아, 네.
0: 네, 우리 시스타 언니들.
1: 효린 씨가 얼마 전에 또 컴백했더라고요. 아, 항상 그 여름이면 돌아오는 그 이미지를 네. 그대로 이번에도 네. 가져온 것 같은데 반은 괜찮더라고요.
0: 터치 마이 바디, 뭐 다리 빡.
1: 그냥 쉐이키 잇 막 이런 노래.
0: 쉐이키, 쉐이키 맞아요. 아, 아직도 생각나요.
1: 정말 귀여웠죠.
0: 네. 자, 오늘 좀 이제는 내일 모레가 말복이네요.
1: 그래요.
0: 내일 모레 말복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좀 찬바람 더 불겠네요.
1: 네. 가을이 오네요.
0: 가을이 오네요. 네.
1: 좋습니다.
0: 오늘 또 니트 입고 오셨네요. 가을 아, 남자.
1: 저희 집에 빨래를 잘 안 해가지고 이거 남아 있어가지고 오늘 가서 해야 돼요.
0: 이렇게 솔직해요 왜? 그냥 저 오늘 좀 신경 써 봤어요 이렇게.
1: 네 한동안 네. 안 입던 건데.
0: 네.
1: 저 옷장 끝에 있는 거 하나.
0: 어, 저도.
1: 아 그래요?
0: 저도. 왜냐하면은 이거를 여름에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구멍 뽕뽕 뚫린 거라서.
1: 이제 아니면 못 입는다.
0: 못 입는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진짜 저 구석에 걸려 있는 거 입고 나왔어요.
1: 네.
0: 굳이 굳이 오늘.
1: 어, 오늘
0: 딱 맞네.
1: 좀...
0: 룩이 지금 네,
1: 비슷합니다.
0: 굉장히 좋아요. 네. 이재진 글라라님이 덕분에 즐겁게 들었고 또 찾아보게 됐어요. 레드벨벳 스팅 참고할게요. 좋아요. 옷이 똑같네요. 김영민님도. 네, 그러니까.
1: 색깔도 이렇게. 그렇고 니트 재질도 네. 그렇고. 네.
0: 약간 우리 가을 느낌이에요. 지금. 자, 오늘 본격적으로 또 음악 소개해 주시기 전에 퀴즈 준비해 주셨죠?
1: 네. 오늘은 제가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0: 네.
1: 또 YG에서 나온 음악들도 들어볼 건데요. YG는 아시다시피 수장인 양현석 씨의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의 별명 양군에서 따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양군.
1: 네. 그렇다면 문제 드릴게요.
0: 네.
1: 양현석 씨는 서태지와 아이들 3명의 멤버 중 나이가 몇 번째로 많았을까요?
0: 오.
1: 네. 많은 순서입니다.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숫자 1.
0: 네.
1: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숫자 2. 이런 식으로 숫자만 보내 주셔도 됩니다.
0: 정답 어디로 보낼까요? 어디로 보낼까요?
1: 사투리의 시간인가요?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샵 1053으로 보내주시거나
0: 네.
1: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나노폴리 비누를 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양구는 서태지와 아이들 3명의 멤버 중에서 나이가 몇 번째로 많았을까? 전 딱 알죠.
1: 어떻게 딱 아세요? 저도
0: 딱 알죠.
1: 좀 찾아보고 정답을 알았는데.
0: 그래요? 이거 이제 외모만 보면 알 수가 있죠.
1: 아 그렇군요.
0: 약간 외모에서도 바로
1: 서태지 씨가 참 동안이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참 동안이고 이준호 씨 있고 양현석 네. 씨 있고 서태지 씨 있잖아요. 그러면 몇 번째겠어?
1: 자,
0: 너무 딱 그냥.
1: 네.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네. 너무 정답을 알려드리는 거일까봐
0: 네. 네,
1: 참겠습니다.
0: 아, 알려줘요. 괜찮아요.
1: 그래요?
0: 네.
1: 이준호 씨 의문의 1패인 것 같아요. 이준호 씨 멋있는데 이렇게
0: 멋있죠.
1: 네. 네,
0: 멋있는데 이제 누가 더 동안이냐 아, 네, 따지면
1: 네. 거기에서
0: 네, 약간 그런 뭐 약간 컨셉 뭐 뭐 그렇게 분위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항상 누가 맏형이고 누가 중간형이고 누가 막내고가 확실했어요. 거기서
1: 네.
0: 정답을
1: 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팬 여러분.
0: 오해하지 마세요.
1: 네. 네,
0: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YG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 주제를 왜 정해오셨을까 궁금해요.
1: 네, 2026년인 올해가 네. YG 엔터테인먼트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0: 오. 네.
1: 물론 지금은 네. 조금 약세이긴 합니다. 전성기 때 비하면. 하지만 한때 한국 대중음악의 3대장 중에 하나였죠. 일단 SM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YG.
0: 한동안 이 세 그렇죠. 엔터가 다 휩쓸었죠.
1: 셋 다 코스닥에 상장된 적이 있습니다. 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예, 뭐 거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뭐 연예기획사라고 봐도 되겠죠.
0: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수장이 양현석 씨여서 더 화제가
1: 그러니까요.
0: 됐었고
1: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네,
0: 맞아.
1: 정상급 인기에서 이제 정상급 기획자로 성장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0: 네, 지금이야 뭐 그야말로 대형 기획사인데 처음부터 화려했던 건 아니라고요?
1: 네,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6년에 해체했습니다. 네, 그 은퇴 기자회견 기억나실 거예요.
0: 눈물의 기자회견. 네.
1: 기자회견하고 바로 공항 가서 미국으로 가셨죠.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0: 그러니까.
1: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멋있기도 해요. 이야, 저렇게 단호하게 떠날 수 있다는
0: 수가
1: 게.
0: 있나?
1: 네. 어쨌든 그게 96년이었는데 1996년에 그러니까 바로 직후죠.
0: 네.
1: 아마 양현성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현 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정말 이름만 기억납니다. 저도 노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킵식스를 데뷔시켰습니다.
0: 킵식스라는 그룹은 기억나요.
1: 네. 네. 있었어요. 네. 히트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1997년에 MF 기획이란 이름으로 진우션을 데뷔시켰는데 네, 이때 대박이 났죠. 그 지금은 뭐 달리기와 건강 뭐 이런 걸로 유명합니다만 진우션의 션이 그 힙합 형님으로서의 카리스마가
0: 맞아요.
1: 어마어마했을
0: 네.
1: 때였잖아요.
0: 진우션 인더하우스였어요.
1: 끝내줬어요. 네. 그러다가 1998년에 이제 양군 기획이란 이름으로 또 바꾸고 원타임을 데뷔시켰는데 원타임을 통해서도 이제 테디라는 걸출한 프로듀서가 나오고
0: 맞네.
1: 또 테디가 블랙 레이블로 독립을 해서 올데이 프로젝트를 또 성공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리사란다. 저기
0: 애니
1: 아파트
0: 로제. 네,
1: 로제.
0: 아파트
1: 로제도 네. 거기 소속돼 있고
0: 네.
1: 지금 YG에서 뻗어나간 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0: 네.
1: 그러다가 2001년에 현재 YG 엔터테인먼트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1996년에 시작한 거죠.
0: 네. 아니 그러니까 진우션부터 One Time is One Time for Your Mind까지.
1: 네. 음성 지원 되는 거 보니까
0: 지금도
1: 그 시절에 네, 좀 들으셨어요.
0: 그럼요. 아니 원타임은 뭐 진우션부터 원타임은 그냥
1: 그 수건.
0: 뭐, 맞아. 진짜 힙했어요. 너무 힙했어.
1: 네. 네.
0: 그냥 걸어만 다녀도 약간 지금의 올데프에서
1: 네.
0: 타잔이 이게 바지 이게 밑에까지 끌어 내려 입는 것처럼.
1: 그렇죠. 네, 여기가 목욕탕이냐 먼저. 이런 얘기 나올 법한 그 수건 네, 기억나실 거예요.
0: 바지를 입은 거냐 만 거냐
1: 왜 무릎까지 걷어올리냐 뭐 이런 거
0: 그랬어요. YG라는 이름을 잘 지어서인 거야. 그 이후로 완전 승승장구했잖아요.
1: 네, 몇 명의 성공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YG 산하의 엠보트라는 산하 레이블이라기보다는 협업관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이 엠보트를 통해서 R&B 슈퍼스타들이 모두 탄생했는데요.
0: 예를 들면
1: 휘성, 거미, 빅마마. 뭐 이 세 명의 이름으로 네, 평정이 되죠.
0: 네.
1: 2006년에 빅뱅이 데뷔합니다.
0: 이야.
1: 2009년에 2NE1이 나왔고요. 이후에도 악뮤, 이하이 같은 오디션 출신들도 여기 소속이었고
0: 네.
1: 싸이 씨도 전성기 때 YG였습니다.
0: 그래요?
1: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본인의 소속사로 독립을 했습니다만 강남스타일 할 때 YG였어요.
0: 강남스타일 때 YG였어요? 네. 와 대박이네요.
1: 그리고 2016년에 블랙핑크가 데뷔했고요. 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회사였네요.
0: 진짜. 네. 지금도 대단한데.
1: 그렇습니다.
0: 이 역사가 대단하네요. 진짜.
1: 네.
0: 지금 이렇게 아직도 이 K-POP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1: 그렇습니다. 네,
0: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소속이 돼 있어요. 근데 또 약간 SM이나 뭐 JYP나 또 다른 기획사랑 차별되는 점들이 확실히 있잖아요. YG 색이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일단 서태지와 아이들 내에서도 양현석 씨는 래퍼와 춤이었죠. 그러니까 힙합 기반이었습니다.
0: 맞아요.
1: 그리고 본인의 회사에서도 그 힙합 색깔을 마음껏 뽐냈고요. 그러니까 당시 음악계가 이제 1996년에 시작했으니까
0: 네.
1: H.O.T가 데뷔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잭스키스 나오죠. 핑클 레시에서 다 나오는데 음악계가 완전히 아이돌 구도로 이렇게 접어들 때인데 이때 힙합을 들고 나왔다는 거. 이게 좀 YG의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R&B도 다 포괄했기 때문에 넓게 보면 흑인 음악 기반의 회사다라고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돌 제작에 뛰어들었을 때도 빅뱅하고 2NE1 모두 약간 힙합
0: 맞아요.
1: 혹은 좀 센 색깔이 있었죠.
0: 네, 맞아요. 네,
1: 그런 걸로 유명한 회사가 YG 같아요.
0: 맞아요. 그때 한창 여자 아이돌 하면은 이렇게 소녀소녀하고 네. 네, 핑크핑크하고
1: 그렇죠.
0: 이런 느낌이었는데 우리 2NE1 언니들은 너무
1: 달랐죠.
0: 네, 2NE1
1: 파이어
0: 파이어 2NE1 진짜 멋있었어요.
1: 아, 멋있었죠.
0: 멋있었어요. 네.
1: 이따가 제가 선곡했는데 내가 제일 잘 나가 보면 뮤직비디오에
0: 네.
1: 지금 봐도 도발적입니다. 이렇게 와, 그 당시에 여자 아이돌 가수가 막 네. 방망이 들고 막 유리를 막 깨요.
0: 어머.
1: 이거 진짜 파격적인 장면이었어요.
0: 약간 속 시원해요.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대신 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놀라웠습니다.
0: 네. 그리고 내가 제일 잘 나가도 그냥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1: 제일.
0: 저 제일. 웬일이야 오늘? 웬일이야 오늘?
1: 나 오늘 왜 하지? 이상한데?
0: 내가 그렇게 금 몇 년을 시켰는데도 안 하더니. 이게 2NE1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1: 그러니까요.
0: 네. 네. 좋아. 근데 요즘은 조금 주춤하다고 했죠. 뭔가 이제 뭐
1: 여러 사건 네, 사고들이
0: 사건,
1: 많았죠.
0: 사고 많고. 네. 네. 그러면 YG의 최고 전성기 시절은 언제였나요?
1: 역시 빅뱅과 2NE1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YG는 힙합과 R&B를 한국에 대중화시킨 좀 멋진 레이블이었습니다.
0: 맞아요.
1: 근데 갑자기 아이돌 제작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랐거든요.
0: 네.
1: 그런데 빅뱅을 정말 초대박을 치면서 완전히 주류 기획사로 뛰어올랐는데 그 이후가 이제 YG의 전성기니까 빅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뭐 2NE1 역시 마찬가지였죠. 또 빅뱅은 자작곡이 가능한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이제 K-POP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고 2NE1은
0: 네.
1: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걸크러쉬로 당시에 뭐 소녀시대나 네, 원더걸스 이런 귀여운 이미지랑은 완전 달랐죠. 역시 또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0: GD를 키운 게 YG여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요. 네. GD를 그 어린 아이를 알아보고 네. 지금도 혹시 GD래곤은 YG인가요?
1: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다 이제 YG에서 나갔는데 빅뱅
0: 네.
1: 멤버들이
0: 네.
1: 그 빅뱅으로 활동할 때만 어떤 협업 관계를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조만간 뭐 신곡 나온다고 하던데요, 빅뱅.
0: 빅뱅으로요?
1: 네.
0: 너무 기대된다. 빅뱅 이제 최고인 것 같아요.
1: 아, 참 우리가 좋아했어요. 지금 세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0: 아, 왜 G드래곤 아직도 그렇지
1: 아,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0: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1: 네.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자작곡이 되는 아이돌을 키운 그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곡들을 들어볼까요?
1: 네, 일단 YG를 지금으로 만들어 놓은 초석은 진우션입니다. 네, 그래서 진우션의 엄정화 씨가 피처링했죠. 아춤 바로 나오시네요.
0: 말해줘.
1: 말해줘를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돌 그 시대의 YG를 네. 얘기해 볼까 해서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0: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자,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진우션의 말해줘, 2NE1 내가 제일 잘 나가.

0: 지금 들어도 좋아요.
1: 잘 만들었습니다.
0: 진짜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1: 아, 그러니까 2010년대 그 EDM 느낌?
0: 어. 네. 모든 느낌이요. 2010년대 EDM이라.
1: 예전에는 전자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과격하고 꽉 차고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신디사이저를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0: 맞아요.
1: 2010년대에 이런 게 엄청나게 유행했죠.
0: 맞아요. 네, 다들 점프해야 되고.
1: 아, 그럼.
0: 가만히 있으면.
1: 네, 여기서 뛰어.
0: 네, 여기서 뛰어. 그런 분위기.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분위기.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워낙 뭐 많지만 그 중에서 네. 진우션 노래, 21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내가 제일 잘 나가에서 어깨 들썩 사무실에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PMS님. 예, 제가 제일 사무실에서 제일 자주 나갑니다.
1: 외근이 잦으신가요?
0: 사무실에서. 이게 우리 세대면은 다들 이게 제일 잘 나갑니다. 이걸 다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좋습니다. 음악의 대화, 음악평론가 이대화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또 추억에 한번 젖어봤다면
1: 네.
0: 네, 이번에 소개해 주실 아티스트는 또 누군가요?
1: 네, 음악이 정말 좋지만 많이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아티스트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김뜻돌.
0: 김뜻돌.
1: 네, 들을 음악은 하나에게라는 곡인데요.
0: 네.
1: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디 싱어송라이터 중에 한 명이다.
0: 오.
1: 그래서 뭐 커다란 락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뭐 음반도 많이 팔리고
0: 네.
1: 인디 쪽에선 거의 이제 연예인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뜻돌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무슨 뜻이 있어요?
1: 원래는 본명이 김지민 씨라고 해요.
0: 오, 김지민.
1: 네. 그런데 BTS의 지민 씨랑 네. 이제 이름이 너무 겹쳐서 이 세상은 참 검색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0: 맞죠.
1: 이렇게 동명이인이 너무 많으면
0: 네.
1: 물론 포털에서 이렇게 그 제일 유명한 사람 위에 보여주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렇게 밑에 띄워주긴 해요.
0: 네.
1: 하지만 좀 독특하게 튀어 보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검색하면 내가 딱 나올 수 있게.
1: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지민이 네. 뜻지에 옥돌민자라고 해요.
0: 오.
1: 그래서 그냥 한자 앞에 걸 해서 뜻돌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Meaningful Stone.
0: 이게 또 느낌이 있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0: 그냥 그대로
1: 네. 번역을 그대로 영어로 직역한 셈입니다.
0: 이름을 잘 지어주셨네요. 네.
1: 그러니까 자연스러우면서도 독특하고 뭔가 좀
0: 억지스럽지 않아요.
1: 맞아요.
0: 네.
1: 정말 이름 잘 지었다 생각이 듭니다.
0: 네. 아니 이 김뜻돌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오면서 찾아봤는데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1: 특히 초반에. 이분이 그 너튜브에서 뮤지션 겸 이상한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는 크리에이터 약간 그 애매한 경계에 있었어요 초반에.
0: 아~
1: 그 삐뽀삐뽀라는 예전 김뜻돌의 네. 그 대표곡 중에 하나인데 그 뮤직비디오를 찾아보면
0: 네.
1: 아마 본인이 제작한 것 같은데요. 그 한 20년쯤 돼서 완전히 낡아빠진 그런 VHS 테이프
0: 네.
1: 그런 질감
0: 오.
1: 그렇게 찍었고 그냥 옥상에서 네. 두 명이서 그냥 춤추거나 어디 바라보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초저예산인데
0: 네.
1: 대신에 굉장히 독특한.
0: 또 딴 거 봤는데 그냥 시골에서 트럭 타고 뒤에 시골 비닐하우스 보이고
1: 네.
0: 그냥 시골길을 트럭 타고 이렇게 오면서 노래 부르는 거
1: 그렇죠.
0: 봤어요.
1: 그 세계적인 팝스타인데요. 찰리 XCX라고 얼마 전에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0: 뭐죠?
1: 이제는 안티 마케팅의 시대다.
0: 안티마케팅?
1: 되게 진지하게 얘기한 거였어요.
0: 안티마케팅 뭐예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욘세 같은 슈퍼스타인데 네.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스마트폰으로 대충 찍은 것 같은
0: 아,
1: 느낌.
0: 거칠게 그냥.
1: 네. 그리고 세계적인 슈퍼스타인데 갑자기 실제로 얘가 있어요. 뉴욕에
0: 네.
1: 그냥 무슨 담요 같은 거 깔아놓고 그 앞에서 그냥 자기 CD를 막 팝니다.
0: 진짜로?
1: 정말요.
0: 진짜로. 네.
1: 그럼 사람들이 엄청나게 보이죠.
0: 네.
1: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게 바이럴 되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0: 신기하다.
1: 이제는 좀 역발상들이 필요하다. 네. 네.
0: 너무 짜여진 구조 말고
1: 그렇죠.
0: 하던 거 말고 새로운 것들을
1: 네.
0: 하자.
1: 그러니까 세련된 걸 보여준다기보다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0: 그럼 이제 안티가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안티
1: 마케팅.
0: 마케팅이다.
1: 네.
0: 오.
1: 그런 걸 어찌 보면 되게 선구적으로 보여줬다.
0: 네.
1: 네. 라고 볼 수 있는 아티스트가 또 김뜻돌 씨입니다.
0: 네. 요즘에 팬층이 더 두터워졌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1: 네. 여러 계기가 있었는데요.
0: 네.
1: 가장 큰 계기는 이제 온스테이지라는 그 유명한 인터넷의 라이브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인디 뮤지션들을 많이 조명해서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나와서 세 곡을 불렀는데 그중에서 삐뽀삐뽀는 현재 141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0: 저 이거 봤는데 약간 우리 그때 있죠.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1: 2020년
0: 코로나 때였던 것 같은데 다들 이 방역 복장 같은 거 입고 그 휠체어 타는 댄서들도 이렇게 막
1: 연출을 재밌게 잘했어요.
0: 춤추시고 이런 게 굉장히 특이했어요.
1: 네. 그 연출을 누가 도와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그래요? 본인이
1: 온스테이지는 그냥 그 네모난 상자만 주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0: 진짜?
1: 근데 그만큼 재밌게 연출해 오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0: 그렇군요.
1: 네. 또 제가 아주 친한 선배 평론가입니다만 네. 우리 배순탁 음악 평론가가 네. 요즘 또 그 약간 차세대 임진모 같은 느낌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데 한때 뭐 이렇게 유명한 그 라디오 프로그램 혹은 네. 뭐 SNS에서 근래 최고의 노래라고 사라져라는 대표곡을 언급하면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0: 그렇군요. 아 그러면 또 이제 누구야 이렇게 되잖아요.
1: 그렇죠. 네. 기사도 만났습니다.
0: 그러면 오늘 또 이제 배순탁님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이대환님이 또 소개해 주시니까 또 한 번 뜨겠네요.
1: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기자분들. 네. 네. 이대화가 이 노래 틀었다. 네. 네. 기사 한번 내주세요.
0: 김태돌의 하나에게 틀었다. 네.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요?
1: 얼마 전에 하나에게라는 똑같은 이름의 EP가 나왔습니다. 네. 그 타이틀곡을 오늘 들을 예정이고요. 김태돌 씨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뷔 당시에는 좀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아마추어 같이 보이는 음악을 발표했어요.
0: 네. 네.
1: 그런데 요즘은 프로페셔널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안정되고 세련된 음악을 들려주고 지금은 특히 락 색깔이 좀 강해졌는데 이게 요즘의 김태돌을 대표하는 장르가 아닐까 싶고요. 그중에서도 이 음악을 들어보면 완전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 슈게이즈라는 장르가 느껴집니다.
0: 슈게이즈는 뭐예요?
1: 기타를 네. 노이즈 가득하게 막 소음에 꽉 찬 듯한 연기가 가득 찬 듯한 그런 연출을 소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의외로 락 팬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지글지글한 소리를 의도적으로 벽을 꽉 채운 것처럼 이렇게 드리워 놓은 거를 들으실 수 있을 텐데 네. 요즘 아주 유행하는 사운드입니다.
0: 약간 좀 몽롱한 느낌도 있어요.
1: 그렇죠. 슈게이즈 음악들 중에 뭐 드림팝 이렇게 불리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좀 몽롱하죠.
0: 그렇군요. 자 노래 듣기 전에 초반에 드렸던 퀴즈 한 번만 더 내주세요.
1: 네, 양현석 씨는 서태지 와이들 멤버 중에서 몇 번째로 나이가 많을까요? 숫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제일 많을 것 같으면 1번 이렇게 네.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0: 네, 김뜻돌의 하나에게 듣고 옵니다.

0: 김태또래 하나에게 듣고 왔습니다. 네. 시간상 지금 다 들을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1: 네. 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음원 사이트에서 충분히 네, 편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네.
0: 김영민 님이 음악도 특이하네요 하셨고 묘하게 중독되는 느낌이라고.
1: 아, 음악적 네. 매력이 있어요. 좀 장르가 낯설 수 있는데 멜로디가 되게 좋은 아티스트예요.
0: 맞아요. 그리고 전자기타를 이펙터를 안 쓰고 연주를 하네요 라고 보내셨는데 맞아요?
1: 슈게이즈는 이제 이펙터를 많이 쓰는 장르.
0: 반대로. 반대로. 썼다.
1: 네, 많이 썼어요.
0: 오, 아일랜드 그룹 분위기가 난다. 약간 그런 그렇게 이야기를
1: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어, 네. 네, 뭐 아일랜드 출신의 아티스트들이 들려주는 네, 그런 약간 청아한 느낌? 네. 네, 이런 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0: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신곡을 만날 차례입니다.
1: 네.
0: 어떤 가수의 곡 갖고 오셨죠?
1: 최근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신곡 중에 하나입니다. 키키의 팝 오프 팝 오프라는 곡입니다.
0: 팝 오프 팝 오프 이렇게.
1: 네. 네. 팝 오프 스토어 아니고
0: 팝 오프
1: 팝 오프.
0: 팝 오프.
1: 네. 아, 저도 이게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0: 저도 그래요.
1: 네. 키키는 최근에 가장 인기 많은 걸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인기가 많은데요. 이제 404 뉴 에라라고 해서 네. 엄청나게 히트를 하고 있죠.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5인조 걸그룹인데 지금 뭐 걸그룹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다. 네. 인물이라기보다 뭐 그룹 중 하나다. 왜 웃으시죠?
0: 아니 제가 여기서 이게 영상이 조금 늦게 송출되거든요.
1: 네.
0: 뿌여 하는데 너무 못 생겨가지고.
1: 그 어렸을 때 영어 선생님들이 F 네. 발음할 때 그 입술 물라고
0: 푸푸푸푸 푸푸푸 번데기 푸푸 갑자기 생각이 네. 났어요. 네.
1: 신곡은 네. EP Waikiki의 타이틀곡인데요.
0: 아우 센스 네. 있다.
1: 벌써부터 여름이 느껴지죠. 네. Waikiki.
0: Waikiki.
1: 네, 아마도 여름을 겨냥하고 발표한 것 같고요. 최근에 레드벨벳도 서핑 보이라는 제목만 봐도 딱 여름이 느껴지는 신곡으로 돌아왔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걸그룹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여름 음악이기 때문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0: 네.
1: 이번 앨범이 좀 주목을 끄는 부분은 이전만 하더라도 좀 K-POP하고 거리가 멀다고 느껴졌던 사람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겁니다.
0: 네.
1: 예를 들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유명한 분들인데 수민. 네. R&B와 일렉트로닉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싱어송라이터고 토마토 맛이라고 예전 시부야 K 같은 음악을 하는 아주 재밌는 일렉트로닉 팀이고요. 뭐 딥이라고 K-POP을 솔로로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네, 아주 컨셉이 독특합니다.
0: 네.
1: 뭐 진초이, 뭐 오메가 사피엔, 이소 같은 전자음악, 힙합, R&B 쪽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작사에 참여했는데 스위스 아워 같은 곡에는 이슬아 작가.
0: 오.
1: 네, 요즘 아주 유명하죠.
0: 네.
1: 네, 뭐 에세이도 쓰고 소설도 쓰는
0: 굉장히 독특하신 분.
1: 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K-POP의 전형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걸크러쉬가 유행을 했던 것처럼
0: 네.
1: 언더그라운드 문화와 세련되게 접목시킨 게 거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0: 네. 자, 오늘 정답 발표해 주셔야죠.
1: 네, 정답은 2번입니다.
0: 네.
1: 이준호 씨가 67년생, 양현석 씨가 69년생, 서태지 씨가 72년생입니다.
0: 네. 1932님 2번입니다. 이준호, 양현석, 서태지 딱 봐도 알죠. 5626님 2번, 8766님 2번 찍기요. 5626님께 나노믹스 비누 선물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대환님과 함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키키의
1: 팝 오프 팝 오프
0: 이 노래 들으면서 이대환님과 함께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1: 빛나는 오후 되세요.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현금 새신랴 수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오래전에 한 휴대폰 광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다른 세상과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참 인상적인 말이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는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일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알림을 확인하고 잠들기 전까지 끊임없이 뭔가를 검색하고 보고 듣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침묵할 틈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디지털 기기를 들여다보며 쌓이는 피로도 이제는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잠시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서 벗어나 이 시간만큼은 기도의 오솔길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오솔길 산책 떠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이명기가 불렀습니다. 들어봐. 네. 아, 좀 재밌는 노래였네요. 약간 음률이 이렇게 출렁출렁 파도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예, 이심전심이란 말 있죠.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그런 내용의 뜻이기도 한데요. 이 시간이 아마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기도의 오솔길 함께 걷고 있으시죠? 예, 말없이 나눈 침묵도 소중하지만요. 오솔길 가족 여러분 마음속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또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 그리고 생방송 하고요.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또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놓치신 분은 또 밤에 또 들으면 되겠죠. 여러분 중에서 제님이 이렇게 일찌감치 찾아오셨네요. 휴가 보내고 오랜만에 기도의 오솔길 함께하네요. 이 시간 함께하면서 잠시 스마트폰 손에서 내려둡니다. 절기가 실감나는 요즘이에요. 입추가 지나니까 아침 저녁 살랑살랑 바람이 참 좋은 요즘이에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햇살은 따가워요. 그래도 낮에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반가운 바람. 아, 와 우리 수염들이 와 이제 살것 같아 살것 같아 그런 말이 저절로 막 입에서 나오는 그런 절기가 이제 돌아오죠. 예. 근데 제가 스마트폰 손에서 내려놓으라고 하니 스마트폰으로 예 빵톡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 방송만 듣고 잠시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다. 뭐 이런 말 하면 너무한가요? 아, 생각해 보시면 뭐 언제 내가 내려놓아야 할지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쓸데리 없는 것들은 조금 안 듣고 예, 안 보고 그것도 좋죠. 예. 임세실리아님, 네, 어서 오세요. 귀 쫑긋 오솔길 왔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제 노래 한곡더 듣고 올까요? 로페카가 노래합니다. 눈물로 씻어드리게 하소서.

0: 기도의 오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영양만점 기도밥상 받을 준비 되셨어요? 오늘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와, 어떻게 이제 한창 덥던 그 시기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만, 예, 지난 한 주도 여전히 바쁘셨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여름에 있었던 주일학교 여름 행사 잘 다 마치고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일상으로 이제 회복 일상으로의 돌아옴 네. 느낌이었고 아유, 네. 다시 잘 일반 일상의 생활, 사목생활 잘 하려고 차분하게 한 주간 지냈습니다.
0: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초, 중, 고, 뭐 또
1: 복사단,
0: 그다음에 뭐 교사들하고도 뭐 그런 거 없나요?
1: 뭐 청년들하고도
0: 청년들 뭐, 네. 왜냐하면 그분들도 수고하셨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같이 또 뭘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 번 수고를 하신 거죠.
1: 네. 예. 그리고 이 행사들이 다 마치고 앞서 그 댓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네네네. 정말 그 절기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저는.
0: 그렇죠.
1: 절 입추가 딱 되니까 어쩜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0: 꺾였어요.
1: 네, 살랑살랑해지면서 수녀님들 표현처럼 저도 살 것 같다.
0: 살겠다.
1: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완전 화덕 속에 저희 수녀원 복도나 방이나 다 화덕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 아, 그래서 우리가 아, 방에 들어가기 싫어 막 처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놀이방에서 다 이제 앉아서 그러다가 그냥 밤 지새까 막 이런 말까지도 있었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1: 네.
0: 예, 뭐 그래서 저희는 뭐 더위와 씨름하다 보니 뭐 뭘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게 없네요.
1: 네.
0: 그래서 뭐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미사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뭐 다른 수행들은 사도직방에서 각자의 파트에서 네 부서에서 열심히 일들 하시고요. 뭐 지금 저번에 8월 1일 날 입회하신 우리 지원자 자매님은 아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잘 익숙하게 되려고 뭐 눈여겨보시기도 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하는
1: 네.
0: 생각이 들어 너무 예쁜데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우리 그 지원자님 그 입회했던 그 동영상이 올라온 걸 우리 오설길 가족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여기 올려서
1: 네.
0: 너무 재밌고 좀 수녀님들 노래도 너무 좋아서 뭉클했다. 그 말을 우리 그 지원자 자매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문자 올라왔었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다 했더니 너무 기뻐했어요. 진짜.
1: 저도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건가요?
0: 네. 네. 있죠.
1: 네.
0: 네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한 소식은 없고 요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아 정말 근데 이제 본론으로 저희 들어가야 되죠.
1: 네.
0: 예. 지난 시간 끝으로 예.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호성인 다섯 분 모두 만나봤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영양만점 기도 밥상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침묵의 영성입니다. 침묵의 영성. 좀 어렵게 느껴질 뿐 뭐지? 침묵은 좀 알겠는데 영성은 또 뭐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주제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알고 보면 뭐 우리 일상하고도 아주 가까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주제를 특별히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오늘 주제를 침묵의 영성이라고 정했는데요.
0: 네.
1: 뭐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어떤 침묵 혹은 내적인 고요함을 방해하는 것들로 사실 둘러싸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스마트폰, TV, 인터넷 뭐 이런 것과 같이 정보와 영상의 홍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고요하게 있는 것을 오히려 불안해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죠.
0: 네.
1: 심리적 증후군 중에 네네네.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부터가 사실 자유롭지가 않은 게 저도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 켜서 메시지 확인하고
0: 네.
1: 또 자기 직전까지 뭐 켜놓고 듣고 뉴스 듣고
0: 네.
1: 켜놓고 잘 때가 많이 있어서 저부터도 자유롭지 않습니다만
0: 네.
1: 그리고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삶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외부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음들이 우리가 스스로가 자신을 직면하고 자아를 직면할 필요가 있는데도 그것을 회피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0: 네네.
1: 그래서 오늘 기도밥상 시간에는 침묵의 영성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침묵의 의미와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0: 네. 아, 정말 침묵, 소침묵, 대침묵 막 이런 가지 수녀원에도 막 있었는데 요즘 네. 그게 다 별로 시시하게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1: 시시하게.
0: 정말이에요. 네. 뭐 지키자지게 말하는데 뭐 기도 끝나자마자부터 벌써 복도에서 시끌시끌 떠들면서 막 가게 되고 안 지켜져요. 그래서 침묵이라고 하면 보통 뭐 말을 하지 않는 거 뭐 그게 먼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가톨릭 영성에서 말하는 침묵은 어떤 의미일까 참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침묵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1: 네, 사실 침묵이라고 해서 모든 네. 침묵이 다 같은 침묵은 아닙니다.
0: 그렇죠.
1: 네, 크게 침묵은 두 가지로 먼저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그것은 부정적 침묵과 긍정적 침묵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부정적 침묵, 이것은 바로 그 소통의 거부 혹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0: 네.
1: 그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무시할 네.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경우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0: 그렇죠.
1: 이처럼 침묵에서도 부정적인 침묵은 소통의 단절 혹은 네. 또 때로는 외로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침묵이 있는데요.
0: 네.
1: 이 긍정적인 침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0: 네.
1: 고요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하고 또 휴식하는 그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그저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다고만 해서 같은 침묵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입을 다물고 있어도 속으로는 온갖 뭐 잡념이랄까요?
0: 맞습니다.
1: 뭐 미운 사람을 생각하고 갈등을 생각한다면 그건 진정한 침묵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침묵이 진정한 침묵이라는 점을 짚고 오늘 이 시간 깊은 의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입은 다물고 소통은 안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막 그 상대방을 막 생각하면서 막 미워하거나 막 싫어하거나
1: 그렇죠.
0: 뭐 이런 감정에 또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 뭐 이런 경우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아, 정말 침묵이라고 해서 다 같은 침묵이 아니라는 말씀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뭐 그렇다면 뭐 실제로 저와 같은 수도자들이 생활 안에서 지키는 침묵은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가 일상 안에서 침묵하는 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1: 네, 방금 수연님께서 앞서 잠시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대침묵, 소침묵에
0: 네.
1: 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학생 생활을 하는 신학교 생활에서도 매일 밤 대침묵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녁 기도 이후 다음 날 아침 식사 전까지 대침묵이
0: 네.
1: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대침묵 시간이라고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뭐 필담을 나누거나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하거나 뭐 입을 다물고 인터넷을 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은 전혀 대침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 예.
1: 대침묵, 침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온전하게 고요해지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침묵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침묵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0: 네.
1: 점을 말씀드립니다.
0: 내적으로 온전히 고요해지기까지 이게 참 어느 훈련이 좀 필요한
1: 그러니까요.
0: 과정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금방 내가 내적으로 온전하게 고요해져야지 한다고 되지를 않더라고요.
1: 개념을 사실
0: 예,
1: 그거를
0: 맞습니다. 연피점
1: 체험하기가 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0: 예, 연피점 가서도 우리 저희 전적으로 진짜 대침묵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서는 복잡해요.
1: 네.
0: 근데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건 자, 우리가 말하는 침묵의 영성이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침묵의 영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1: 네, 침묵의 영성을 다다르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요.
0: 네.
1: 첫 번째는

0: 당연히 말과 듣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겠죠.
1: 이거는 절제.
0: 네. 네. 네,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입과 귀를 닫고 고요한 상태로 머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네.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고 요새는 디지털 디톡스라고 해서 예, 예.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부터가 영성적인 측면에 해당하는데요. 내적인 침묵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 네.
0: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의 소음 그리고 감정의 소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걸 억지로 멈춥니까? 수녀님 말씀대로 저도 뭐 피정 가면 대침묵입니다만 아무리 침묵하려고 해도 돌아가서 다음 달에
1: 뭐,
0: 있을 행사
1: 해야지,
0: 어떻게
1: 해야지 뭐.
0: 그러니까요. 또 지난번에 누구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근데 억지로 멈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 네.
0: 그러나 오랜 역사 안에서 영성가들의 조언으로는 이럴 때 생각을 가라앉히려면 그 생각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바라보아라 라는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바라보라고. 네. 와,
0: 그것은 네. 잡념이 들어도 그 잡념이 네. 드는 순간에 거기에 이제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서 더 깊이 생각하는 네.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라는
1: 아,
0: 것입니다.
1: 구름이 흘러가잖아요.
0: 네. 생각도 그 순간 네. 그 순간 생각이 들지만 하느님 저에게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소서 하며 다시 흘려보내는 그러한 네.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0: 감정 역시 마찬가지겠죠. 네. 뭐 마음 안에서 분노, 불안, 질투 이런 같은 감정이 올라올 때 침묵이 훌륭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자극이 왔을 때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눈을 감고 또 고요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면 어느새 또 자극적인 감정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아, 맞습니다. 네.
0: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영적 침묵의 단계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런데 단순히 고요함이 아니라 듣기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1: 듣기의 단계?
0: 네. 네. 무엇을 듣는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침묵의 영성 나의 말과 생각을 이제 멈추지만
1: 네.
0: 이제 나아가서 하느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소리는 결코 시끄러운 모든 일상의 소음 안에서 들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1: 네.
0: 이렇게 침묵의 영성을 짧게 이야기하자면 고요함 안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먼저 짧게 정리를 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와, 그렇군요. 이렇게 세 단계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첫째 단계에서부터 단추를 잘 꿰야 될 것 같습니다.
0: 입과 귀를 닫는.
1: 예, 그게 잘 안 되면 절대로 세 번째 단계에는 도달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침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정말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네.
1: 예, 수도원이나 뭐 피정의 집처럼 조용한 곳에서는 특히 뭐 저희 수녀원에서도 평신도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조용한 순간이 많죠.
0: 네.
1: 예, 집안 전체가 분위기가 그건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 스마트폰도 뭐 사용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우리 일상 안에서 우리 평신도들은 이런 침묵의 영성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수녀님 좋은 지적입니다.
1: 네.
0: 이러한 영적인 침묵은 사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가끔 정말 시간을 따로 내서
1: 네.
0: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뭐 수도원이라든지 수녀원의 조용한 곳에 따로 떨어져
1: 네.
0: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침묵의 영성을 살아가기 위한 실천 사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을 수도원이나 네네. 깊은 산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일상 한복판으로 가져오는 것인데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앞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의 메시지를 보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침묵에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기
1: 네.
0: 혹은 출퇴근길 대중교통에서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을 떼어놓고 한 10분 정도라도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와. 또 일상을 오고 가는 길에 성당이나 또 하다못해 조용한 공원에서도 좀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네.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일상에서의 침묵의 영성을 실천하는 가장 네. 기본적인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아, 참 좋은 말씀으로 정말 또 저희 마음을 깨워주시네요. 예, 거창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무슨 꼭 뭐 어디 수녀원이나 수도원에 가서 피정한다고 하는 그게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러나 일상 안에서 내가 만나는 순간순간 그 듣고 보는 그런 어떤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을 수 있으면 더 좋고 뭐 가만히 산천을 바라본다든가 하늘을 바라본다든가 뭐 이러면서 주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다시 살펴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침묵이 되는 거죠.
0: 네.
1: 예. 참 좋은 말씀이라 제가 오늘 아주 진짜 멋있는 주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선생님이 네. 너무 멋있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1: 아니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누구나가 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정말 꼭 그렇게 해보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많은 분들이 있으시다 싶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예, 성밴드 노래입니다. 침묵의 주.

0: 네,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 침묵의 영성으로 기도밥상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상 속 침묵 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신부님께 묻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지금 바로 편하게 빵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원 신부님께서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예,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와 또 의문이 있으시면 뭐 사는 얘기 또 합해서 문자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문자가 제법 많이 왔는데요. 임세실레아님, 네, 영양 밥상 시간 기다렸어요. 호호, 고요하게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그 시간이 참 소중해요. 기도하는 시간, 느낌표를 4개나 붙이셨네요. 아, 분명히 소중한 침묵의 시간, 기도 시간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세실레아 자매님, 예, 고맙습니다. 하하대사님, 신부님이 좀 읽어봐 주세요.
1: 네, 하하대사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내적으로 고요하게 지내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온갖 잡념과 생각으로 몇 분도 못 버티고 있어요. 저는 저녁 미사 때도 저녁 식사를 안 하고 참례하기 때문에 먹는 잡념으로 미사를 호투로 참례할 때도 많아요. 오늘 당진은 오전에는 조금 선선하고 지낼만 했는데 공장 주변 칡농쿨 제거하는데 땀이 막 나네요. 아직 여름이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0: 예, 아이고 너무 재밌네요. 저녁 식사를 안 하고 저녁 미사를 할 때는 어떠세요? 뭐 먹는 잡념?
1: 매우 공감합니다. 저도
0: 동병상련처럼 네. 느껴질 때가 요런 문자가 참 재밌기도 하지만 아이고 나도 그런데 네. 하고 그러잖아요. 네, 아이고 참 그럴 때는 뭐 그러려니 하고 아이고 예수님 이제 모시고 나서 바로 이제 식사하실 거니까 아 괜찮아 하고 이제 다독거려 주면 되겠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네요. 칡농쿨 제거하는 게 땀 나죠. 아직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멀었어요. 9월 중순이나 돼야 여름이 아마 갈까 싶습니다. 추석 전에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박윤정 클라라님, 네, 어느덧 유경촌 주교님이 떠나신 지가 1년이 되어가네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히 WID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르코 신부님, 여름 행사 치르시느라 너무 애쓰셨겠는데요. 그런 소란함 뒤에 침묵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 주시니 그 강의 너무 좋으시네요. 좋으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신부님 말씀 오늘 딱 좋은 것 같아요. 여름 휴가들 뭐 보내느라 정말 이리저리 다니시기도 하고 뭐 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마음속에서 이리를 갈까 저리로 갈까 뭘 먹을까 가족들을 어디로 데려갈까 정말 그랬을 텐데 이젠 다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계절로 왔습니다. 침묵 소중한 걸 다 느끼시리라 믿으면서 0349님 네 침묵의 영성 너무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신부님 저는 계속 봉사직을 거절하다가 이번에 사목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게 그동안 성당은 침묵할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이었는데요. 지금은 또 다른 직장에 출근하는 기분이 가끔 들 때가 있어서 되려 인근 다른 성당에 가게 되네요. 제가 좀 부족한 거겠죠?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까요?
1: 아니요. 뭐 전혀 부족한 것이라기보다 그렇죠? 성경 복음에도 분명히 나오죠. 이제 마르타와 마리아의 영성. 이제 우리에게는 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봉사를 하는 마르타와 같은 실제적인 봉사. 사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네. 또 그것이 지칠 때면 마리아의 영성. 또 가끔은 인근 다른 나를 모르는 성당에 가서 네. 고요한 시간 갖는 맞아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스스로를 잘 제어라고 할까요? 스스로가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봉사와 고요함을 함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예, 사목회에 또 들어가셨으니 할 일도 좀 많으실 텐데 그런 신부님 말씀처럼 잘 균형을 맞춰서 네. 네,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은 로사님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엄마도 야외 나가셨다가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수녀님과 신부님 반갑습니다. 조금씩 시원해지는 날씨에 행복한 날들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황베드로님 귀로 듣고 마음으로 소통하며 청취합니다. 성시간 미사 때 침묵 피정 가서 대침묵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렇죠. 네. 성시간 때 다 떠들 수는 없죠. 정말 미사 때 침묵 그다음에 피정 가서 대침묵 다 좋으셨겠다 싶습니다. 예, 재밌네요. 9155님
1: 네. 9155님 신선한 바람결이 참 좋은 날 영혼의 숟가락 힘있게 들고 영혼의 양식 채울 준비 다 됐어요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0: 영혼의 숟가락이 참 재밌네요.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이제 지금 작동하고 계셔서 이게 성령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뭐 잘 들어보면 우리 영혼에 정말 꼭 필요로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오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빛 사랑 안젤라님, 네 수녀님 마음이 허전하네요. 라파엘 하늘나라로 소풍 떠난 후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빌어봅니다. 에휴 얼마나 허전하시겠어요. 이제 얼마 안 되셨잖아요 가신지. 그러니까 정말 새록새록 자꾸 생각나실 때는 그냥 생각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또 뭐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힘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겠습니다. 예, 어떡해요. 뭐 주님 나라로 가셨는데 그죠 신부님. 네.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옛날 뭐 찍어놓은 사진 같은 거 있으면 함께 보면 같이 보면서 그걸로 또 위안도 받고 또 즐거운 어떤 에피소드 같은 그런 사진들이 옛날에 찍힌 게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거 보면서 또 혼자서 또 재밌어 하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또 신부님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침묵의 영성 살아갈 수 있을까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이고 듣다 보니까 침묵이라는 게 참 생각보다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만 아이고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네. 네, 하루에도 참 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잖아요. 예, 순간적으로 막 화가 나거나 감정이 올라오면 생각하기도 전에 뭐 말이 먼저 막 나가서 막 뭐랄까 화살같이 쏘아붙이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침묵 참 실천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침묵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을까요?
1: 네,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순간 네. 그것을 참지 못해서 욱하는 경우도 우리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침묵을 하기 전에 긴 침묵 전에도 잠시 멈추는 침묵도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멈춤에 네. 관해서인데요. 사실 저도 일상에서 잘 사용하는 실천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순간 저도 욱하거나 화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실제로 저도 3초 정도 숨을 쉬면서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래도 네. 나름 이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는데 또 습관이 되더라고요. 어떤 감정적으로 아, 네. 휩싸였을 때
0: 맞습니다.
1: 네, 입에 나오기 전에 한번 잠깐 쉬면 그 침묵의 짧은 순간이 나오는 태도를 바뀌게 한다는 걸 저 역시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멈춤 역시 침묵의 영성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을 하는 것보다 경청하는 것에 노력하는 것이 침묵에 네.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0: 예, 다 잘 아셨겠죠. 3초 동안 좀 짧은 순간이지만 좀 잠깐 멈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가톨릭 신자들에게 침묵이라고 하면 뭐 기도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는데요. 이 기도라는 거는 어떻게 침묵과 또 연결이 될까요?
1: 네, 저희 기도를 제가 예전에 기도밥상 시간에 한번 기도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는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염경기도, 묵상기도,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관상기도인데요. 염경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문을 소리내 읽는 것이지요.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송, 식사, 전후기도 다 이 염경기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기도는 성경 그리고 특히 복음을 읽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느끼고 바라볼지 말 그대로 궁리하는 과정이 묵상에 네. 해당할 텐데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느낌, 신선한 느낌을 받는다면 혹은 그것이 성공적인 묵상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침묵의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는 관상기도입니다. 이제 관상기도, 침묵의 단계인데요. 이제 입으로 외우는 기도문이나 생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묵상을 넘어서서 하느님을 향해 조용히 마음을 모으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상기도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것인데요. 네. 이게 다시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침묵의 영성은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그 단계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 기도 역시 침묵의 영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우리의 최종 목적 중에 하나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아, 기도에도 참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걸 다시 정말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침묵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신부님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솔길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꼭 기억했으면 좋을 말씀이 있다면 네, 어떤 걸까요?
1: 네, 침묵은 단순히 단절 혹은 도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하느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바르게 마주하기 위한 영적인 재충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내면이 소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도 혹은 세상의 아픔도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0: 네.
1: 내가 침묵할 때 하느님과 이웃과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나눈 침묵의 영성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아우 마무리까지 정말 짧지만 아주 정말 애기씨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셨습니다.
1: 네.
0: 예, 침묵의 영성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는 또 어떤 주제로 우리 기도밥상을 풍성하게 차려주실까요?
1: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침묵의 영성을 예. 일상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0: 네네.
1: 그래서 다음 주엔 이어서 일상의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일상의 거룩함.
1: 네.
0: 이것도 참 우리 오솔길 가족들에게는 참 매력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아쉽지만 이제 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신부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애청해 주신 가족 여러분 인사 신부님 인사 들으셔야죠.
1: 네. 오늘도 함께 기도밥상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참 기쁜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선선해진 날씨를 또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0349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다음번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바니님 것도요. 예. 예, 오늘 만난 음식 배불리 먹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신부님과 함께 침묵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침묵은 세상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돌아보고 하느님과 이웃 이야기에 더 깊이 경청하기 위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고 3초 네, 조용히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의 소리를 잠시 내려놓을 때 비로소 들리는 마음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 주님과 나 자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 끝곡으로 자케오 나무가 부르는 너희는 멈추고 남겨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상범 예로니모,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로달소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어버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어버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9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달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 여러분, 오늘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의 환신은 언뜻 보면 잔혹합니다. 여섯 사람이 무기를 들고 와서 늙은이도 젊은이도 아이도 가리지 않고 성읍을 쳐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학살의 명령 한가운데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도성 가운데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독서에 나온 표를 받는 사람은 완벽한 의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같은 도성에 살면서도 그 악에 무뎌지지 않고자 노력한 사람, 밤마다 세상에 어그러진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잠을 설친 사람이 표를 받을 것입니다. 표를 받은 것은 깨끗함의 상이 아니라 아직 마음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표를 받는 사람은 여전히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저지르는 죄는 평범한 악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마음이 아팠던 일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새 무덤덤해집니다. 뉴스를 봐도, 옆 사람의 고통을 봐도, 공동체 안에

0: 갈등을 봐도 우리는 점점 원래 그런 거지 어쩔 수가 없어 하며 눈을 돌리는 법을 배웁니다. 에제키엘은 바로 그 무뎌짐이 진짜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 떠나심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광은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대문으로 점진적으로 옮겨갑니다.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 문턱에서, 대문에서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누군가 나와서 가지 마세요 하고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머뭇거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느님의 모습을 복음의 예수님과 겹쳐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결코 등을 돌리라 하지 않으십니다. 소문내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문턱에서 서성이지 말고 직접 그 사람 앞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두세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동체 전체가 나섭니다. 이것은 단죄의 절차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의 절차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문지방에서 대문에서 멈추어 서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형제를 잃기 전에 몇 번이나 다시 찾아가라고 복음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찰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무뎌집니까? 아니면 아직 아파하고 있습니까? 돌아서서 떠나버립니까? 아니면 문턱에서 한 번 더 머뭇거립니까? 우리는 상대에 대해 뒷담화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마주하러 직접 걸어갑니까? 에제키엘의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문지방에서 대문 어귀에서 자꾸만 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미 등을 돌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그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러하시듯 우리도 돌아서는 그 문턱에서 한 번 더 머뭇거려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1: 연중제 19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균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

0: CPBC FM.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해외 드라마를 보는데요. 연상 연하 커플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생각은 깊고 재력은 되고 예쁘고 멋진 그 누나가요. 직진까지 합니다. 내가 너가 좋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너면 되는 거라고. 하지만 그늘진 삶을 산 그 연하의 남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 옆에 있으면 함께 어둠으로 빨려들 거야. 내 옆에 오지 말라고. 옆에 있지 말라고. 약간 오글거리는 것 같죠. 그러고 떠나려는 그 남자에게 여자는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저는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내가 99 걸음 갔는데 왜 한 걸음을 못 오는 건데? 내가 99 걸음 갔으니까 넌 한 걸음만 오면 된다고. 혹시 내 마음이 다치기 싫어서 자꾸 슬금슬금 도망가고 있지 않나요? 한 걸음만 내디두면 됩니다. 저도 99 걸음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 걸음만 오시라고요. 딱 한 걸음이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윤상 한 걸음 더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프닝 너무 너무 설레는 나머지 제가 지금 소화가 좀 힘들었는데요. 네가 좋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약간 제 그 팔에 나 있는 이런 솜털들이 다 서 있거든요. 지금 저는. 아유, 이런 로맨스 너무 좋네요. 자, 99걸음 다가와 주는데 그 한 걸음을 가지 않는 것 그거 너무 치사하다, 그쵸? 100걸음이 완성이라고 했을 때 내가 99걸음이나 가는데 한 걸음도 안 온다고? 이런 마음이 들수 있는데요. 어쩌면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99걸음 다가오신 하느님께 한 걸음을 못 내딛고 있진 않을까 생각해봤고요. 자, 저희 30년째 다가가고 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오늘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들어오셔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우님께서 대구의 기온 어떤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와 진짜 시원해요. 오늘은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저 오늘 에어컨 한 번도 집에서 안 틀었거든요. 그 정도로 시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져서 쾌적한 하루 보낸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 뭐야 그비 소식 있는 지역도 있고 해서 대구도 비가 오나 했는데 비가 내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시원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데레사님도 반갑습니다. 그라시아님도 반갑습니다. 주봉님도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시면 함께 소통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준비해온 코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우리 지역과 관련된 퀴즈를 대뜸 냅니다.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수요일 코너, 효신부는 알고 있다! 오늘은 1978년 가톨릭 신문 펼쳐볼 건데요. 용신부 아니고 효신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효석,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후에 짧은 에세이 비타민 5시까지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퀴즈 정답까지 모두 모두 문자번호 샵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거나 CPBC방 또는 실시간 채팅 너튜브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퀴즈 풀러 가볼까요?

대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문제 나갑니다. 현재 영천체육관에서요 2026 경찰청장기 전국 단체대항 이것 대회 및 무도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해서 오는 2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전국 초중 고등부 그리고 일반부 선수까지 1350여 명의 선수가 이것을 겨루게 되는데 전국의 이것 선수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멋지게 뽐내주길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술입니다. 이 학원을 보내면 운동뿐만 아니라 예절까지 배워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원 없이는 초등학생의 일과가 돌아가지 않는다, 유초등의 일과는 이 학원과 함께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그런 스포츠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한 운동으로 손과 발 또는 몸의

각 부분을 사용해서 차기, 지르기, 막기 등의 기술을 구사하며 공격과 방어를 하는 이 스포츠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유도, 2번 태권도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과연 차기, 지르기, 막기 등의 기술을 구사하는 공격과 방어를 하는 이 스포츠 과연 무엇일까요? 1번은 유도고요. 2번은 태권도입니다. 정답은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커피 보내드릴게요. 힌트송은 오늘의 정답 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 가수의 이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태연이 부르는 아이 듣고 올게요.

태연의 아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문제는요. 우리나라 전통 무예를 기본으로 하는 스포츠인데요. 처음 시작하면은 흰 띠부터 줍니다. 이 띠 색깔별로 이렇게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건데 어렸을 때 이 학원 다녀본 사람들 아주 많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도 이 학원을 보낸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군대 가서도 이거를 한다고 하죠? 우렁차게 이렇게 기합을 으악 하고 외치면서 기선제압을 하는 이 스포츠 무엇일까요? 1번 유도, 2번 태권도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설디 어떤 거 배우실래요? 라고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검도 배우고 싶었어요. 배워보지는 못했는데 뭔가 그 검, 나무검 있잖아요. 목검이라고 하나? 그거 들고 이렇게 하는 게 멋있어 보여서 그걸 해보고 싶었는데요. 저희 아이는 오늘의 정답인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팔을 다쳐서 못 가게 됐는데 그래도 무슨 띠까지 했더라? 지금 빨간 띠? 빨간 띠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띠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고 이거 예전에는 검정 띠, 검은 띠가 되면은 뭐 이렇게 거의 끝까지 간 거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막 품띠? 원래 있었나? 품띠도 있고 그래서 띠가 되게 세분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품띠부터는 각 그 이것 도장, 이것 학원이 아니라 국기원에 가서 시험을 보고 이 띠를 받아와야 됩니다. 이 무술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은 유도, 2번은 태권도 중에 정답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오늘 커피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힌트송 역시 가수 이름 중에 이렇게 똑같이 한 글자가 들어가는 가수 이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태진아가 부르는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태진아,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듣고 왔습니다. 태진아, 태연, 오늘의 정답은 태권도였습니다. 여러분, 태권도 배운 분들 많으시죠? 아, 우리 9036님이 태권도입니다 하시면서 힌트 멋져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떤가요? 좀 힌트가 됐나요? 태연, 태진아, 태권도로 이어지는 태태태, 오늘 정답은 태권도였고요. 영천시가 태권도 경기를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을 합니다. 2026 경찰청장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및 무도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는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마음껏 선수들이 기량을 보여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여러 가지 기술 중에 격파하는 것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게 그 태권도 학원에 가면, 태권도장에 가면 뭐 초등부도 있는데 유치부도 있거든요. 유치원 친구들이 격파할 때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게 유치원 친구들이 아무리 이걸 배워도 물리적인 힘이 막 그렇게 세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범님들이 앞에서 조금 도와주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격파 시범도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진짜 귀엽더라고요. 오늘의 정답은 태권도입니다. 4023님 정답 태권도 하고 보내주셨고요. 8363님 정답 2번 태권도. 설디도 태권도 배우실래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태권도 잘못 배우면은 몸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배웠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태가 탁 날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막 이렇게 팔 지르기 뭐 이런 거 하면은 관절에 조금 무리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1166님도 2번 태권도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9424님 2번 태권도, 7494님도 2번 태권도 하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1547님이 헐디 정답 2번 태권도 하시면서 저희 딸도 태권도 3단까지 따고 그만뒀어요. 3단이라면 그 검은띠 3단 이런 건가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3단까지 따고 그만뒀어요. 멋진데요? 근데 일단 되게 높은 수준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어릴 때 기본적으로 보내잖아요. 친구도 사귀고 건강해지라고. 지금 고등학생이 된 딸은 방 안에서만 있네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라고. 근데 저도 이제 그 고등학생이랑은 나이가 거리가 훨씬 먼 어른이 됐고 이제는 저는 또 딸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엄마의 입장이 된 사람인데 왜 이렇게 1547님의 고등 딸의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죠? 공부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방 안에서 이제 좀 쉬고 나의 휴식도 취하고 에너지를 좀 비축한 다음에 나가서 아침 일찍 학교하고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지내고 이제 막 야간 자율학습도 해야 되고요. 막 그래서 아마 집에 오면은 그래서 방 안에만 있는 게 아닐까요? 왜 이렇게 제가 열정적으로 변호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고등학생 때 늘 집에서 방 안에 침대에만 누워있던 제가 떠올라서 대신 변명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만 뭔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정답은 태권도였습니다. 태권도 하면은 막 옛날에 막 그 태권 브이 이런 것도 생각나고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라는 애니메이션이 또 있었잖아요. 이 태권도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생활에 친숙한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커피 쿠폰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은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고요. 대뜸 퀴즈는 내일 여러분 걱정 마세요. 대뜸 퀴즈 내일 다시 돌아올 거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0: 효신문은 알고 있다.
1: 효신부는 알고 있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9년의 역사를 가진 가톨릭 신문 읽어보는 시간. 오늘은요, 용신부님 아니고요, 이효석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 효신부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문사에서 편집주간 일을 하고 있는 이효석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입니다. 평화방송 애청자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아, 오늘 특별히 모신 스페셜 게스트 효신부님 환영합니다.
0: 반갑습니다.
1: 인사 좀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지금 너튜브로도 보고 계시거든요.
0: 아,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문사 이효석 신부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예. 와, 우리 영민님께서도 효신부는 알고 있다. 세호님께서도 이효석 신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짱구뭉치님도 이효석 신부님 반갑습니다. 주봉님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0: 따뜻한 환대 감사드립니다.
1: 오늘 저 장효주 그리고 이효석 신부님께서 투효예요. 투효.
0: 예.
1: 효투라고 할까요? 뭐 좋을까요? 오늘 저희 둘의 효신부는 알고 있다를 함께 하게 될 텐데 이 코너 예. 알고 계셨나요?
0: 아, 저는 가끔은 듣기도 하고 또
1: 가끔?
0: 예. 아, 근데 이거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으니까요.
1: 그쵸,
0: 요 시간대가
1: 그쵸,
0: 예, 그때는
1: 그쵸.
0: 유튜브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 타임머신 타고 과거를 가는 그러한 프로그램 아닌가요?
1: 맞습니다.
0: 예. 근데 그 타임머신이 가톨릭 신문이라는 거죠.
1: 그렇죠. 가톨릭 예. 신문 타고 가보는 시간 여행.
0: 예, 그래서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보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지 한번 고민도 해보는 그러한 유익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아,
0: 맞나요?
1: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신부님.
0: 예.
1: 네, 오늘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0: 아, 근데 이게 용 신부님 너무 재미있게 하시는데,
1: 네.
0: 저는 소질이 없어서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1: 아니요, 벌써 재밌어요. 지금 이미 재밌기 예. 때문에 아유. 걱정 안 해주셔도 됐고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제가 이제
0: 예.
1: 효석 신부님 이름을 먼저 딱 들었을 때,
0: 예, 예.
1: 오, 메밀꽃 필 무렵 이렇게
0: 예.
1: 자동 완성처럼 떠오르더라고요.
0: 맞아요.
1: 많이 들으셨죠?
0: 예, 제가 어디 뭐 본당을 가거나 처음 가는 본당이나 아니면은 뭐 강연하러 갈 때 소개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가톨릭 아니 저기 가톨릭 신문사는 예, 메밀꽃 필 무렵 작가님하고 이름이 같은 이효석 신부입니다라고 소개를 자주 합니다.
1: 그러면 더 뭔가
0: 예.
1: 각인도 되고 친근하기도 하고
0: 기억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 그쵸?
0: 예. 그런데 조금 더 재미있는 거는
1: 네.
0: 그 이효석 선생님이 쓰시는 한자 이름이 있거든요.
1: 오.
0: 근데 보통 사람 이름에 돌석자 잘 안 쓰는데
1: 돌석자 쓰세요?
0: 예, 저도 돌석자를 씁니다, 이름에.
1: 오.
0: 그래서 한자 이름까지도 이효석 선생님하고 똑같다라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더 기억하기가 지금 좋을
0: 예.
1: 것 같은데 그러면 신부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0: 예.
1: 효는 어떤 효가요?
0: 효도 효자에 돌석.
1: 저도 효도효고.
0: 아, 예. 효도현은 많이 쓰는데 돌석은 잘 쓰진 않죠.
1: 그럼 어떤 돌같이 효도하라.
0: 예, 부모님께서 효도를 잘 하라는 의미로 지어주신 것 같아요.
1: 굳건하게 효도하라.
0: 예, 맞습니다.
1: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0: 예.
1: 제가 이제 스페셜 게스트분들이 이 코너를 찾아주시면요.
0: 예.
1: 가톨릭 신문에서 한번 찾아보거든요.
0: 예, 예.
1: 신부님과 관련된 기사도 제가 두 개나 찾았습니다.
0: 아.
1: 2023년 7월 30일
0: 예.
1: 본사 사장의 최성준 신부 편집 주간의
0: 예.
1: 이효석 신부라는 글이 있었고요.
0: 예.
1: 2024년 1월 9일 2024년도 첫 회의에서 편집자문 위원들은 기획 연재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편집 주간 이효석 신부가 참석해 수렴한 편집자문 위원들의 의견을 향후 신문의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두 개 찾았습니다.
0: 예, 아 조금 더 찾으면은 다른 기사도 많을 건데요.
1: 또 더 있나요?
0: 예, 제가 2011년부터
1: 네.
0: 7년 동안 군종 신부로 군사목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때 제가 1사단 저기 파주에 있는데 저희 부대에 관할한 분이 판문점까지 관할 영역이라 가지고 예, 그때 평화신문에서도 한번 와서요. 제목이 이렇더라고 저도 찾아봤는데
1: 네.
0: 2012년 희망 실은 겨울 이야기 그래서 군종 신부의 첫 겨울나기 군종교구 전인성당 이효석 신부 기사가 한 게 있었고요.
1: 네.
0: 이건 평화신문이고
1: 네.
0: 또 가톨릭 신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군 선교 현장 탐방 그래서 군사목 최전방 육군 제1사단 전진본당 탐방을 해서 제가 또 같이 기자분들하고 취재를 같이 하면서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 그 그렇군요.
0: 예.
1: 이 기사들을 보면 그때가 예. 좀 떠오르시죠?
0: 예, 사진을 보면은 더 떠오르는 것 같아요.
1: 그때 추억들이 막 이렇게
0: 지나가면서. 예, 아, 그때 저도 처음 신문에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자.

0: 그런가 네. 굉장히 좀 설레고 떨렸던 감정이 보니까 이거 올 다시 오더라고 보니까요.
1: 그때 그러면은 예. 가톨릭 신문으로 오실 줄 아셨을까요 그때는?
0: 아니, 몰랐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제 예. 설레라에 와서 가톨릭 신문을 타고 시간 여행하게 되실 줄은 더 몰랐죠.
0: 더 몰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네. 3년 전부터 이제 요 신문사 주간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신문사가 또 교회 소식을 전하고 네. 또 선교에 올바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많은 노력을 저와 저희 구성원들이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예. 귀 기울여서 또 듣고 그 목소리를 지면에 담아내려는 그런 노력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 가톨릭 신문도 더욱 깊이 있고 또 신앙 안에 삶을 비추는 신문으로 성장해가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가톨릭 신문은 우리 대구 대교구 초대 교구장 주교님이신 드망주 주교님과 그 다섯 명의 젊은 청년 성각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신문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 고민하면서 이 가톨릭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거를 널리 전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도 저희 가톨릭 신문이 이제 내년이면은 창간 100년 맞는 신문이 되는데요. 예, 그때 그 열정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마음을 이제 저희가 고스란히 담아서 예. 오늘은 1978년의 가톨릭 신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신문 속으로 고고! 1978년 8월 20일 맹렬 더위 기승 맹렬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며칠 전 이야기. 서울 봉천동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이 안 나온다는 딱한 사정에 접한 봉천동 본당은 본당 문을 활짝 열고 동네 사람들에게 수돗물을 개방,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눴는데 이로 인해 성당은 양동이와 주전자의 대행렬로 마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방불케 했다고. 서울 전농동 본당은 더위 속에 거금을 들여 설치한 유아실이 한증막으로 변해 엄마들이 들어가기를 망설이게 되자 선풍기 두 대를 긴급 구입. 그러나 예산을 비춰 책정치 못해 신자들에게 호소문을 보냈다고.
0: 1978년 10월 8일 교황 요한 바오로 1세 서거 관련 소식. 요한 바오로 1세는 재위 33일 만에 서거함으로써 지난 17세기 초일에 가장 짧은 임기를 마쳤다. 긴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00년 가톨릭 역사상 재임 기간이 가장 짧았던 교황은 1590년 9월 15일부터 13일간 재위한 우르반 7세이며 그 다음이 1605년 18일간 재임한 레노 11세이다. 한편 재임 기간이 가장 긴 교황은 1846년부터 1878년까지 32년간 재위한 비오 9세이다.
1: 1978년 12월 25일 가톨릭적 가족계획 보급 어디까지 왔나? 오늘날 끊임없이 대두되는 인구 문제와 그에 대처하기 위한 갖가지 산하 제한 방법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가톨릭은 지난 75년부터 자연법적 가족계획 방법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인구를 조절하는 방법에 있어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임신 중절과 산하제한 방법을 배격하고 부부의 사랑과 협조하에 가정생활을 목적으로 한 자연적인 가족계획 방법의 보급 현황을 점검해 보았다. 이상 1978년의 가톨릭 신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기사를 예. 봤는데요. 마지막에 전해드린 소식부터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0: 예.
1: 1978년이라고 함은 그때 막 표어 같은 거에 무턱대고 나타 보면 거짓고를 못 면한다 막 이런 표어가 있던 시절이잖아요.
0: 예.
1: 임신 중절, 산아제한을 홍보하던 시대였는데 가톨릭에선 자연법적 가족계획을 꾸준히 실천해 왔던 것 같습니다.
0: 예, 우선 우리 가톨릭에서는 그 어떤 뭐 인공적인 방법이나 또 피임을 하거나 또 산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1970년대, 뭐 그 전에 더 가면은 1960년대에 방금 앞서 설디가 말씀해 주셨는데 무턱대고 나타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혹은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나 고생 말고 적게 나 잘 기르자. 아, 이런 표어들이 그 당시 네. 시대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피임 도구를 사용하거나 또 인공 임신 중절 같은 시도들이 사실은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 당시에는
1: 네.
0: 예, 이런 것들에 맞서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어떠한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월경 주기를 통해서 임신이 가능한 기간을 피해 금욕 생활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생활을 영위하고 또 가족 계획을 행하는 방법을 주장했고 이것이 자연법적 가족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당시 신문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1: 이게 자연법적 가족 계획의 핵심적인 어떤 지침 같은 거군요.
0: 예, 그래 신문이 길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핵심은 이것이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1: 시대가 변하니까 예. 그렇죠. 이때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고 막 예. 표어도 보면은 그만 낳자 이런 주의였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지금
0: 예.
1: 영민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은 아이가 귀한데
0: 귀하죠. 예.
1: 라고 또 해주셨어요.
0: 예.
1: 계속 이게 변화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0: 예, 예.
1: 찾아보니까 1978년이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영국에서 태어난 해래요.
0: 예, 그렇죠. 1978년 아마 7월 25일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그 영국의 올덤 종합병원이라고 있대요.
1: 오.
0: 여기에 루이스 조이 브라운이란 아이가 태어났는데 요 아이가 보니까요. 그 로버트 에드워즈 박사 요 분과 또 산부인과 의사인 패트릭 스텝토에서 세계 최초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이 당시에만 해도 이게 굉장히
0: 예.
1: 자연법적 가족 계획을 이야기하는 건데 시험관이라는
0: 예.
1: 거는 사실 자연스럽진 않잖아요.
0: 안초, 그렇죠. 예.
1: 근데 지금에 와서 2026년에 생각해 보면
0: 예.
1: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 어떤 부부들을 위한 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0: 예.
1: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아무래도 자연적이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을 뭐 나프로 임신법이나 이쪽으로 우리 교회가 정리하는 이유도 어떤 인공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교회가 가르친 거 맞지 않으니까
1: 네.
0: 아무래도 예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는 안내해 드리고 있고
1: 네.
0: 그건 나프로 임신법이나 이런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 가톨릭에서 예. 말하는 이 생명 윤리를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0: 혹시 우리 설디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혹시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1: 창세기.
0: 창세기. 예, 맞아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1: 네.
0: 요게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마고 데이.
0: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닮아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말씀에 우리 가톨릭 교회의 생명 윤리가 모두 녹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생명 윤리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생명의 주권은 하느님께 있으므로 인간의 탄생 그리고 존재 삶 그리고 생존 죽음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인간이 주도적으로
1: 네.
0: 어떤 생명을 박탈하거나 조작하거나 파괴할 수 없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의 창조물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뭐 낙태라고 불리는 인공 임신 중절 또 사형제도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학대도 반대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 더 넓게에서는 무분별한 자연 훼손이나 파괴까지도 우리 교회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정권이 어떻다는 건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이 생명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은 정권과 관계없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주장하고 또 세상이 변하도록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하느님의 창조물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예.
1: 임하고 데이.
0: 맞습니다.
1: 하느님의 모상.
0: 예. 그거를 잘 생각하면은

0: 생명 윤리는. 예.
1: 그럼
0: 아니, 뭔가 뭐 궁금하십니까?
1: 아, 뭔가 더 질문을 예. 드리고 싶은데 너무 또 이게 깊게 가나 싶어서 제가 살짝 한번 조절을 해보고요.
0: 예.
1: 일단 시간이 뒤에 또 남으면 더 질문을 해보고 두 예. 번째 소식으로
0: 예.
1: 1978년 새 교황의 해였다고 예. 들었습니다.
0: 그렇죠. 새 교황의 해 맞습니다. 1978년인데요. 네. 지금은 성인이 되신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그 1962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을 여셨죠.
1: 네.
0: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이 공의를 통해서 더 이상 교회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 말고 세상 안에서 세상과 소통하자라는 취지로 현대사회에 적응해야 된다는 취지로 공의를 여셨고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963년에 선종을 하셨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 공의 끝난 거를 보지를 못하셨죠.
1: 다 보지 못하셨죠.
0: 예, 그래서 이 바통을 누가 이어받았냐 하면은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바통을 이어받으셨습니다.
1: 네.
0: 이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공의 시작부터 함께 하셨고요. 그러다가 공의를 잘 마무리하시고 1978년도에 선종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도 인연이 있는 교황님이세요.
1: 네.
0: 어떤 인연이 냐면은 저희 가톨릭 신문사 사장님으로 계셨던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을 서임하신 교황님이시기도 하시죠.
1: 오, 깊은 예. 인연이 있네요.
0: 예, 그렇게 인연이 있고요. 그리고 2018년 10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에서 성인으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1: 네.
0: 예, 바로 6세 교황님 이런 인연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뽑히신 분이 교황 요한 바로 1세
1: 네.
0: 교황님이시고요. 교황님께서는 미소의 교황으로 불렸다고 하세요.
1: 미소의 교황.
0: 예, 미소의 교황. 예, 그런데 1978년 8월 26일 선출되시고 33일 만인 9월 28일 심장마비로 선종을 하셨습니다.
1: 33일 만에.
0: 예, 좀 짧게 네. 재임하셨죠. 앞서 기사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설디는 혹시 두 가지의 이름 가진 교황님 기억나는 분 계세요? 두 가지 세례명 동시에 쓰시는 분.
1: 요한 바오로.
0: 요한 바오로?
1: 2세.
0: 2세를 가장 많이 드시죠. 네. 대개는 베네딕토 16세 혹은 레오 14세
1: 네.
0: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교황님 이름에 세례명 두 개를 동시에 가진 분이 처음으로 가진 분이 누구냐면은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이세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1: 네네.
0: 예, 그래서 요렇게 교황님 세례명을 동시에 쓰신 교황님으로 또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순서대로
0: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두 분의 성인을 같이 담고 싶으셨을까요? 예, 저도 이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답인데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아, 나는 요한 성인과 바오로 성인을 함께 담고 싶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두 번째 우리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1: 네.
0: 1세 교황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세례명을 교황명을 택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1: 그렇군요.
0: 예. 예, 그렇게 그리고 선종하시고 이어서 교황님 되신 분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시죠. 근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큰 많은 일을
1: 네.
0: 하셔가지고 말씀 다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떠올리면은 한국을 사랑하신 교황님.
1: 네.
0: 그렇죠. 그리고 성모님을 사랑하신 교황님. 저는 그렇게 좀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교황님으로 저는 안내를 짧게 해드리고 싶네요. 예, 그런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우리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뭐 분쟁이나 어려운 지역을 방문하셔가지고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교황님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세 분의 교황님을 예. 만날 수 있어서 사실 이렇게 좀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0: 예, 예.
1: 잘 지금 그걸 정리를 해주시니까
0: 예.
1: 머릿속에 아 요렇구나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 같고
0: 바통을 잘 이어받으셨던 네.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외부에서 세상에서 볼 때는 혼란이라고 예. 불렀을 수도 있겠지만
0: 예.
1: 우리 안에서는 새로운 길을 만나고 또 새로운 역사를 쓴 해가 아닐까
0: 맞습니다.
1: 싶습니다.
0: 예.
1: 1978년에도 진짜 더웠다라는
0: 그렇죠.
1: 거를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0: 예, 보통은 8월이 가장 더운데요. 1978년 이때는 네. 특이하게 7월이 가장 더웠다라고 하더라고요.
1: 이유가 있었을까요?
0: 엘니뇨로 인한 이상 고온이 강했다라고 기사에는 나오고 있네요.
1: 엘니뇨.
0: 예, 참고로 대구에서 관측된 연중 최고 기온은 38.6도라고.
1: 78년에 대구에서 예. 관측된 연중 최고 기온이
0: 38.6도.
1: 지금으로 치면 어떨까요? 와 진짜 덥다 이런 느낌일까요? 예. 아니면 아... 지금이 더 덥다 이거일까요?
0: 지금이 더 덥지 않을까요?
1: 그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근데 지금은 저희가 막 40도 이런 온도에 적응이 되어 있어서 그렇긴 한데
0: 예, 예.
1: 38.6도면 당시에 엄청 이례적인 폭염이었을 거잖아요.
0: 맞아요. 에어컨 보급률이 지금보다 많이 낮았잖아요. 이때는요.
1: 아, 그럼 체감 더위는 지금보다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예. 그리고 뭐 70년대 생활 이렇게 떠올리면은 네. 냉수 마찰, 자연 바람, 선풍기. 그래서 아마 또 학교도 제가 중고등학교 당연히 없었고 고등학교 때도 에어컨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에어컨 들어온 기억이 있습니다.
1: 와 그럼 예 그 전까지는
0: 뭐
1: 우리가
0: 98년 97년 그때도
1: 선풍기였죠.
0: 예, 선풍기로 중학교
1: 위에
0: 때
1: 이렇게
0: 예
1: 그 선풍기가 생각해보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0: 맞아요.
1: 천장에 달려 예. 있어요. 그렇죠.
0: 맞아 맞아요. 아마 상상을 못할 지금으로 떠올리 지금 생각하면은
1: 네.
0: 상상이 못할 더위였는데 또 잘 견뎌낸 것 같아요 보니까.
1: 근데 기사에 보면은 진짜 예. 맹렬 더위 맞아요. 이런 글자를 쓰기도 하고
0: 예, 예.
1: 유아실이 한증막으로 변했다.
0: 그렇죠.
1: 한증막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은 날씨였잖아요.
0: 예,
1: 지금은
0: 예.
1: 좀 시원하긴 했지만.
0: 그래서 사실 한국의 성당에 에어컨 보급된 것도 20년이 채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보는데요. 상당히 지금은 당연히 틀잖아요.
1: 네.
0: 에어컨을.
1: 근데 20년이면은
0: 예.
1: 2006년인데요.
0: 2006년 7년 제가 이제 첫 신부 생활할 때였는데 그때는 큰 성전에
1: 네.
0: 에어컨 두 개로 성전을 이렇게 높은 성전을 사용했고 에어컨 두 대만 돌아갔고
1: 네.
0: 교리실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1: 그랬었나요?
0: 제가 있을 때는 그 본당은 그랬던 것 같고 지금은 성당에 가면 정수기가 다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정수기가 막 자연스럽게 보급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990년대 뭐 초중반에 그기 성당에 갈 때는 성당에 정수기가 없었습니다.
1: 그럼 정수기도 에어컨도 없던
0: 예.
1: 시절에
0: 예.
1: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신자분들이 오셔서 미사를
0: 그렇죠.
1: 드리고
0: 예.
1: 한증막이지만 아이를 데리고
0: 아,
1: 오고
0: 맞아요.
1: 이랬는데
0: 예. 그 신앙에 대한 열정이 더위를 이겨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약간 그런 표현 있잖아요.
0: 예.
1: 뽀시랍다.
0: 뽀시랍다.
1: 이게 표준어는 아닙니다만
0: 예, 예.
1: 뽀시랍다는 표현 아시나요, 신부님?
0: 아, 알죠.
1: 저희가 너무 뽀시러워진 걸까요?
0: 너무나 에어컨을 쉽게 접근하고
1: 네.
0: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가요? 성당에서 아이들하고 막 놀잖아요.
1: 네.
0: 근데 정수기가 없고 그 당시 생수를 산다는 것도 생각 못하는 시기였으니까.
1: 없던 일이죠. 물을 그러면, 돈 주고 사 먹어? 이런
0: 예.
1: 시절이잖아요.
0: 그러면 성당에서 아이들과 친구들하고 놀다가 목이 마렵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수돗물?
0: 수돗물은 먹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
1: 보리차?
0: 보리차도 없었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1: 네.
0: 성당에 있는 성수를 마셨어. 어 리얼로 진짜로 그랬는데
1: 근데 그거를 그럼 뭘로 바가지로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0: 신분? 안 되고 짭조름한 아. 성수를 조금 먹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1: 그거를 근데 저는 한 번도 맛본 적은 없거든요.
0: 아,
1: 맛이 어떤가요?
0: 네, 아니 물은 마셔야 되는데 수돗물은 뭐 그때 당시는 왜냐면 집에는 항상 끓여줬으니까 물이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그때 제 생각으로는 아 이거 성수니까
1: 네
0: 이건 주님이 계신 거니까
1: 이건,
0: 마셔도 된다.
1: 이건 괜찮겠다.
0: 네.
1: 안심해도 되겠다.
0: 그래서
1: 생각에.
0: 성수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
1: 그렇군요. 아, 그 당시에는 이렇게
0: 예.
1: 성수도 마셔가면서 더위를 이겨냈다.
0: 이겨냈다. 그랬던 것 같아요.
1: 더위를 신앙으로 이겨냈던
0: 예.
1: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1978년 가톨릭 신문 읽으면서 여행해봤는데요.
0: 예.
1: 어떠셨나요, 신부님?
0: 아 그러니까 과거 기사를 읽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앞서간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생생을 했나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1: 네.
0: 동시에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 훗날에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1: 네.
0: 아, 오늘을 신앙인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한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 신부님께서도 예. 이렇게 다짐을
0: 저도 다짐을 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1: 오늘 그러면 예. 이 방송 처음에 좀 긴장하셨잖아요.
0: 예예.
1: 그건 어떠셨어요? 이제 긴장 다 풀리셨죠?
0: 아, 이제 긴장이 조금 놓였는데
1: 한 번 더 할까요?
0: 아유, 그건 우리 용시문이 빨리 올라 그러십시오. 용시문이 보고 싶습니다.
1: 오늘 효신부님만의 예. 매력과 함께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0: 아, 우리 또 설디께서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찾아뵌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 귀한 시간 함께 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 애청자분들한테 설레라 예. 가족 여러분들한테 예.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에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늘 건강하시고 확실히 날씨가 이제 좀 가을 날씨로 접어든 것 같아요. 뭐 더위가 계속 있겠지만은
1: 네.
0: 그래도 선선한 가을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신부님 또 언젠가 예.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뵐 날을 기대하면서 효신부님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이 정도만 돼도 살 것 같다. 여름에 뜨거운 바람이 한풀 꺾이고 나니까요.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정말로 이 정도만 돼도 살 것 같다 라는 말 절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이 여름을 더 힘들게 보내는 이웃도 많은데요. 소외돼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가 23개 동과 손잡고 추진한 찾아가는 통합 돌봄 상담이 한 달 만에 누적 신청 건수를 2배 이상 끌어올리면서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통합 돌봄 누적 신청 건수가 6월 말 305건에서 7월 말 61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달서구는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요. 혹시나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는 통합 돌봄 상담소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살기 좋다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일 겁니다. 여름은 좀 견디기 힘든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봄이 좋잖아요. 이웃을 떠올리면 봄을 많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봄이냐면요. 돌봄이요. 서로를 돌봄해주는 사회, 더 살기 좋아지겠죠? 오늘의 비타민말, 이 봄은 어떤가요? 오늘도 행복하기로 해봄!

여름의 날들에 고단하고 지칠 때는 봄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돌봄, 서로를 더 사랑해 봄, 오늘 하루에 행복해 봄, 하느님을 떠올려 봄, 이런 봄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저녁 시간 보내시면 좋겠고요. 끝곡으로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집이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밝히며 증조할아버지는 제가 듣기로는 양의학을 일본에 가서 배워오시고 한양에 개원을 하신 첫 의사였다고 들었다. 증조부가 고종의 진료를 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뒤 하영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에 의사로 활동한 안상으로 알려지면서 친일 논란이 일었습니다. 1918년 12월 10일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따르면 완전히 내지화한 의사 안상호 씨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가족이 내선일체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고 친일단체인 대정칭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이 확인됐습니다. 배우 하영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어떤 후손도 친일 행위 조상의 행적을 바꿀 수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잘못이라면 부끄러운 과거를 지닌 조상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배우 하영이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건 폭력입니다. 집안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건 윗세대의 잘못일 겁니다. 이제 온전히 하영 배우에게 달렸습니다. 국민들이 화가 난 부분은 아마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어렵게 사는 반면 친일 인사의 후손은 편안하게 잘 사는 부분일 겁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도록 힘을 쏟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NGS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퇴근길 시사 텐션을 한껏 끌어올릴 시간입니다. 시사천국의 매운맛 코너 악마의 대변인들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링 위에 오르실 두 분이죠. 오랜만에 완전체네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다들 바쁘. 원래 이제 저희가 격주로 두 분을 모시는데 또 워낙 두 분이 다 바쁘셔가지고 김한규 의원님은 또 당에서 중책을 맡으셔서 그동안 바쁘셨죠?
1: 아, 형소법 개정안인데 끝나지 않은 일이죠. 왜냐면 10월 2일 날 중수청 공소청 출범하기 전까지도 준비를 계속 해야 되고 예. 그 뒤에도 노심초사 문제가 안 생기는지 예. 뭐 개별 사례 중에 또 피해자들의 불만이 나올 부분이 없는지 그렇게 되면 또 저희가 만든 법안이지만 뭐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또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당분간은 계속 뭐 마음 졸이면서 준비하고 챙겨봐야죠.
0: 아, 네. 그러니까요. 예, 뭐 또 한번 개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서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뭐 욕도 많이 드시고 그랬는데 많이 바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지아 의원님도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2: 예, 저희는 뭐 저도 정책이나 그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전당대회와 예. 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바쁘신. 김한규 의원님만큼은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을 예. 합니다.
1: 아, 출마하지 않으니까 뭐 제가 전당대회 나가지를 않아갖고
2: 아니, 좀 출마 좀 해주세요. 오히려 김한규 의원님께서 출마해주시면
0: 예, 예. 네. 두 분 같은 분들이 좀 출마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투표할 의욕이 생길 텐데 예, 전당대회 얘기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뭐 2주가 지났죠. 먼저 이제 충청에서 시작해서 부울경 1주차하고 2주차에는 인천 제주 그리고 강원 대구 경북을 지났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가 1.48%포인트로 정청래 후보를 아주 미세한 차이로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뭐 이제 총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전당대회가 이게 분당대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0: 하고 감정이 상했다. 이거 봉합이 되겠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김한규 의원님은 좀 안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1: 이렇게 치열하게 선거를 치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만 밖에서 볼 때도 이렇게 격차가 적은 적은 없었고 근데 다만 예전에도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은 많아요. 이해찬 대표가 2018년에 당대표 됐을 때도 이해찬, 송영길, 김진표 나왔을 때도 40, 30, 30 정도였고 예. 그다음에 송영길이 됐을 때도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도 다 30%대였거든요. 예. 나름 치열했는데 끝나고 나면 그냥 승자가 기억되고 저희 당은 그래도 원심력으로 다 모여졌던 것 같아요. 특히 예전보다도 지금은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예. 후보들 간의 앙금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이번에 세게 치고받았으니까. 근데 지지층은 어쩔 수 없이 누가 되든 결국 국민의힘이 저쪽에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이상 자연스럽게 모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정권 말이었으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정권 중반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보다 빠르게 봉합될 수 있지 않나. 여기서부터는 희망이죠. 분석보다는 그렇군요. 이제 네. 희망을 섞어서 말씀드립니다.
0: 감정들이 좀 많이 상한 것 같아요. 네. 그 뭐 이제 뭐 별 뉴스와 제가 이제 별 뭐 밧글 찌라시 막 이런 것도 다 이제 보면서 뭐 그거를 다 전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막 분당설까지 나오더라고. 창당설 막 찌라시로 막 도는 게 진 쪽에서 예, 내부 권력 투쟁을 하다가 독자 창당을 해가지고 막 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한재원 의원님은 밖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2: 민주당의 모습이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의 모습은 아니죠. 품격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도 좀 사라진 지 좀 오래된 경향이 있지만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우리 정치 현실이 정말 많이 퇴보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봉합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끝나고 나서 봐야 되겠지만 감정의 골이 너무 깊고 그리고 또 쉽게 이게 매듭 봉합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민주당도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분발을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공격해도 사실 민주당이 어떠한 꿈쩍도 안 하죠 사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게 점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예. 국민의힘이 정신을 좀 차리면은 민주당도 잘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2: 그래도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제1야당으로서 건강한 견제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민께서 60% 이상 보안수사권에 대한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이 그거를 밀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로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는 거는 직무유기구나 라는 예. 것을 다시 한번 느끼긴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번 주에 토요일에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일요일은 건너뛰고 월요일에 서울 경기가 같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대의원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까지가 같이 발표가 되는데 오늘 오후에 SBS에서 TV토론이 있었어요. 마지막 TV토론. 아마 두 분은 다 일정이 바쁘셔서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흥미롭게 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워낙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약간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좀 SBS 쪽에서 좀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법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관저 만찬이 열리는데 한 명을 데려갈 수 있으면은 누구를 데려가겠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데려가겠다. 정청래 후보는 아내를 데려가겠다. 송영길 후보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러니까 김용 후보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1: 혹시 당대표급들이니까 예. 결국 다 선거 전략에 맞는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는 이제 정청래 후보하고의 갈등이 커졌기 때문에 자기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 이제 그 이후에 당을 잘 통합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같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 같고 정청래 당대표는 요즘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아버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계속 감성적인 접근을 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40대에서 60대 여성들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당원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지지층에 소구하는 아내한테 이제 그동안 이제 제대로 남편으로서 못해서

0: 그 안타까움이 남는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고.
1: 예.
0: 지금 송영길 대표는 계속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대통령하고 가깝고 대통령의 마음을 아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한테 표를 달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뭐 자타가 얘기하는 김용 후보 언급을 한 거죠.
1: 예.
0: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지지층들에 소구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한 뭐 사실 이미 다 투표를 거의 다 해갖고 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만 다들 결국 뭐 전략적인 답변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1: 예, 뭐 온라인 투표가 또 있고 또 ARS 투표가 있으니까
0: 그 다음에 대의원 전국 대의원들은 당일날 투표하거든요.
1: 당일날 투표하죠. 예,
0: 전국
1: 예.
0: 대의원이 1인 1표긴 하지만 그래도 숫자가 꽤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투표율이 아주 높습니다. 여전히 사실은 영향을 미칩니다만 대의원 정도 되면 마음은 이미 정한 지 오래됐죠.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저기 한재 의원님께는 이거를 여쭤볼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에게 레드팀을 팀장을 맡긴다면은 무슨 건의를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후보는 부동산 대책과 현실성 있는 금융 지원을 내가 말해야 되겠다. 부동산 정책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한 것 같고 김민석 후보는 일정을 좀 줄이시라고 하고 수첩을 빼앗겠다. 대통령의 수첩을 빼앗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 시절에 만든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를 이용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악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외교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셋 중에는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2: 아니 당연히 현실 인식이 그래도 그나마 있는 게 송영길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2: 지금 김민석 후보께서는 뭐 대통령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수첩을 빼앗겠다 일정을 줄이겠다고 하시지만 일 더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레버리지 ETF, 부동산 세제 개편, 그리고 심지어 시간이 없으셔서 보안수사권 형소법 개정안을 못 읽어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2: 시간 내셔갖고 이런 거 찬찬히 보시고 이거에 대한 의견을 레드팀에서 구할 게 아니라
1: 예.
2: 그 내부 국정을 운영하는 장관들로부터 좀 합의된 의견을 받아서 국민께 내세울 때 그런 공개 석상에서 장관끼리의 그 갈등을 좀 국민께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1: 아, 더 열심히 해라? 예. 예.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예. 그 민주당의 지금 전당대회
0: 네.
1: 그 네거티브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좀 잡음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지금 최민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후보가 연설을 할 때 뭐 이렇다면은 뭐 박쥐야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오마이티비 최민희 의원실 그 보좌관들이 오마이티비 영상 기자 촬영 기자의 카메라를 이렇게 가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언론 자유를 침해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이거는 김한규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0: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뭐 조선일보 출신이다라는 뭐 얘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1: 근데 그분은 아니래요. 또 그날 당에 예. 촬영한 분은
0: 아니,
1: 아니래요.
0: 그리고 예. 오마이뉴스가 뭐 최민희 후보한테 악의적인 기사를 썼을 수도 있는데 저는 무슨 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그것대로 대응하는 게 맞고 촬영하는 거를 공인이 금지할 수는 없는 거죠. 저도 막는 영상을 봤는데
1: 예.
0: 아니, 어차피 뭐 다른 언론사에서도 촬영을 하고 있고 다 유튜브로도 중계하고 있어서 화면들은 다 나오는 건데 그렇게 막는 거는 보좌진이 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싶고 뭐 최민희 의원님이 그렇게 지시해야 하셨겠어요? 그런데 보좌진의 행동은 또 선거 유세 현장에서는 모든 당원들이 다 보고 있는 건데
1: 예.
0: 그렇게 하는 거는 그 개별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는 취재를 금지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2: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가리셨대요? 이게 왜 뭐 조선일보 그 해명도 이상하더라고요. 조선일보 기자면은 기자였다면
1: 조선일보 쪽 촬영을 하다가 오마이뉴스로 오신 분인데
2: 예.
1: 그 당사자는 또 아니었어요. 그걸 그날
2: 예.
1: 촬영하신 분은 그런데 나만 찍지 말고
2: 예.
1: 나머지 후보 11명한테 골고루 좀 관심을 가져다 그러니까 본인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서 한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하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죠.
2: 예.
1: 11분한테 골고루 좀 관심을 나눠다.

0: 달라 이렇게 네. 썼습니다. 예.
1: 아무튼 언론을 대하는 그 과방위 위원장이셨잖아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명 또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과열됐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그 아무튼 조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전망이 좀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답변이 제한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네. 누가 최종적으로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2: 사실 1.48% 차이인데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예. 그렇긴 한데 광주하고 수도권 지역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뭐 김민석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거잖아요.
0: 예.
2: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지역 그 전까지의 전국적인 지지율이 거의 유지됐던 것 같고 오히려 그 지지율이 좀 더 확대되는 약간 대세대로 따라가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 그래서 뭐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 일반적인 그 예측인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 경기하고 대의원의 투표가 남아 있으니까 오늘 토론회를 보고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뭐 이게 관건인데요. 제가 봐서는 지금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뭐 내용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
0: 네.
2: 그 뭐 김민석 총리가 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싶은데 1.48%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면 뭐 제가 정치하지 말고 어디서 가서 점집을 차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한 3,000표 네. 정도 차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 한 29% 정도 투표를 했고 권리당원이 아직 70%가 남았으니까 남은 거에 결과가 굉장히 많이 좌우될 텐데 저는 한재호 의원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누가 당대표 되는 게 국민의힘에 나아요?
1: 근데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은 예. 누가 당대표가 민주당 당대표가 되는 게 국민에게 나은지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예. 예.
1: 국민의힘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의 많은 강성 지지층의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가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좀 이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0: 예.
1: 민주당이 잘해야지 우리도 잘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보니까 물론 뭐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김민석 후보께서도 폐지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청래 후보 측의 그러한 진행 사항들이 국민은 안중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실망스러웠고요. 뭐 강성인 정청래 대표 당원 중심주의를 부르짖는 정청래 대표가 되는 후보가 되는 게 맞냐?
0: 네.
1: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국민을 위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뭐 제가 김민석 후보를 개인적으로 알거나 정청래 후보를 개인적으로 아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나마 차악을 선택을 한다면은 저는 국민을 위해서는 그리고 정치 이런 지형을 위해서는 네. 김민석 후보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왜 정청래 후보가 되는 게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1: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정치를 지향하는 게 아닐까요?
2: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볼 때 세 분 다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또 비판하시잖아요.
1: 꼭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김어준 씨. 그리고 소위 말해서 굉장히 강성 지지층에
0: 예.
1: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보안수사권 폐지나 아니면 방통위원장의 모습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청래 그때 당시 대표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이 못하면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네, 그렇게 가는 게 맞을지에 대한 저는 좀 의문이
0: 예. 그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도 나가고 많은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이제 보수 성향 이제 패널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한 90%는 정청래 후보로 친청파다 자기가 뭐 이런 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말씀하신 대로 좀 민주당이 좀 강성파가 더 있으면은 국민의힘한테 기회가 열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한재하 의원님은 역시 합리적이시네요.
1: 아닙니다.
0: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지금 아직 순위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순서는 지금까지는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와 그리고 김용, 이성윤 이 정도가 지금 요약이 된 것 같아요. 김한규 의원님 보시기에는 누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거라고 보시고 누가 5등 안에 지금 이성윤, 김용 이 두 분이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2: 저는 뭐 지금 순위가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민수, 소미아 정도는 뭐 바뀔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은데 최민희 후보와 박선원 후보 차이는 한 4% 차이고 그리고 뭐 양쪽 당대표 후보 쪽에서 1번 후보로 각자 밀고 있기 때문에 박빙 승부인 점을 고려할 때 뭐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5등, 6등도 참 뭐 0.77% 차이라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0: 예.
2: 그래도 뭐 김용 후보가 경기도가 남아있어서 이성윤 후보가 전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판세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0: 안 중요한가요?
2: 예, 예. 왜냐하면 이게 3대2냐 2대3이냐 그러는데 당대표가 두 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잖아요.
0: 네. 예.
2: 그리고 원내대표가 또 최고위원회 임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당대표가 영향력을 갖고 그냥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당내 분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정청래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친명 최고위원 후보가 세 명 된다고 당을 흔든다? 반대로 김민숙 후보가 당선됐는데 친청 후보가 3명이 돼서 당을 흔든다? 이러면 의원들이 나서서 이건 세게 문제 제기할 정도의 지금 우려가 있거든요.
0: 예.
2: 의원들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국민들이 볼 때는 죄송하지만 최고위원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예, 이 두 분들 열심히 하는데 죄송하지만
0: 예.
2: 사실 국민들한테는 당대표가 누가 되는 정도가 큰 의미가 있지 수석 최고위원도 사실 당 운영에 있어서 뭐 의결권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예.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다.
0: 발언 순서가 좀 앞부분에 있기는 해요. 그거 네, 정도가. 뭐
2: 그렇긴 한데 예, 예. 당대표나 원내대표 발언이 아니면 언론에서 크게 받아주지도 않고 최고위원들이 당대표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면
0: 예.
2: 물론 이제 당에 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긴 해야 되지만 최근에는 이제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 간에 엇박자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고
0: 예.
2: 예를 들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친한계 최고위원들이 그 장동혁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만 나오지 나머지 주류 최고위원들의 발언은 뉴스에 잘 안 나오거든요.
0: 예.
2: 그래서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래도 김용 후보하고 이성윤 후보는 아주 절실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둘 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라고밖에 말 못하겠습니다.
0: 예, 한지아 의원님.
1: 저는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정치에서는 없더라고요.
0: 예.
2: 또 그렇게 말하면
1: 없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이게 최고위 선출직 최고위 5명 안에 드는 거는 언론에서 써주지 않더라도 그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제가 국감을 할 때 국민을 설득하려고 국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같이 있는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국감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0: 예.
1: 저는 여기서는 누가 당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견제와 균형이 그래도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민석 후보께서 되신다면은 그러면은 이성윤 후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청래 후보가 되신다면은 저는 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예. 김용 후보가 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2: 예, 아니 예. 제가 이제 예,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최고위원들 싸우는 걸 보면서 뭐 과거에는 생산적인 논쟁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약간 누구랑 더 가깝냐로 이렇게 싸우는 거를 보면서 약간 회의적인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당의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싸움이 있을 수 있고 레드팀을 하는 역할들이 필요한데 지금 두 당대표 후보군이 과연 그렇게 노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나라는 문제 제기가 저는 좀 있어요.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누가 되더라도 이게 뭐 당의 노선이 확 바뀌는 차이인가 이런 정도지. 물론 최고위원은 중요합니다. 저는 해보지도 못하고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1: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출마도 못한 주제에 뭐 안 중요하다고 또 이렇게 욕먹을 것 같은데 중요한 자리 맞습니다.
0: 아, 예. 중요한 자리죠. 예.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안 넘어가셔도 되는데.
0: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장동엽 대표 퇴진 당원들의 서명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2만 7천 명 박인규 책임당원이 당원과 시민 2만 7천 명의 연판장 세부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 반대, 그러니까 장동엽 대표는 일축했습니다. 100만 명의 당원이 있는데 2만 7천 명이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날 일은 아니다라고 하고, 또 장동엽 대표를 찬성하시는 분들 당원들도 지금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의원들은 또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이 어떤가요?
1: 우선은 양쪽 다 서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둘 다 무게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니까 장도표 장동혁 대표의 그 재신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2만 7천 명 넘게 이제는 서명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0: 예.
1: 그 부분을 그냥 100만 명 중에서 2만 7천 명이다로 무시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 대표께서는 본인을 옹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인을 반대한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0: 예.
1: 그리고 의원들이 조용히 있는 이유는 우선은 그 의원들의 내부의 컨센서스는 우선은 장 대표로 총선을 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냥 다 명시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1: 결국엔 재신임으로 갈 것도 아니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육상 지방선거 이후에 재신임에 대한 것을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사퇴를 하면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여태까지 우리 당의 역사상 어떤 선거를 졌을 때 책임 있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다리는 거지
0: 예.
1: 뭐 재심 투표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그러니까 당원 투표를 해보자는 게 지금 이 장동혁 대표의 책임을 묻는 분들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국민의힘의 당원이 지금 한 70만 명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네. 100만 명 정도로 늘어났잖아요.
1: 네, 네.
0: 그럼 강성 당원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장동혁 대표의 우호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이게 바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제가 듣기로는 100만 명으로 갔다가요. 6.3 지방선거 이후에 한 그 실제로 당비를 지난달에 낸 분인가 뭐 이렇게 통계를 봤더니 그게 한 70만 명으로 떨어진 걸로 전 들었거든요.
0: 아,
1: 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원래 6.3 어떤 지방선거나 선거 이전에 당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은 많이 좀 다시 이렇게 평치로 돌아가는 걸로 전 들었고요. 그 총선을 앞둔 그런 당대표의 재신임이 당이 재정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장동혁 대표라는 얼굴로 우리가 총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나머지 분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원내대표 선거
0: 예.
1: 봐도 막상 막하였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위원장을 봤을 때도 굉장히 한 표 차이로 어떻게 보면 유이동 의원이 위원장이 됐는데 이걸 큰 의미를 안 둘 수는 있겠지만
0: 김정재 의원이었나요? 그때
1: 예, 김정재 의원이
0: 한 표 차이로
1: 한 표 차로 됐습니다. 이런 흐름들의 변화가 결국에는 의원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어떤 흐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재신임을 했을 때 꼭 뭐 장동혁 대표가 될 거다라는 확신은 아마 그걸 못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안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0: 그 김한규 의원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취임 27일에 이제 취임 1주년이 돼요. 근데
2: 네.
0: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계속 매일 얘기하는 게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수출한 거 아니냐 당원 중심 정당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2: 뭐 장동혁 대표는 앞에 두 글자 빠진 것 같아요. 강성 당원 중심 정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도부가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요즘 국민의힘 지도부가
0: 예.
2: 되게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 뭐 사석에서 봐도 그렇고 올림픽공원 사태가 지도부의 지위 그러니까 위치를 공고히 시키고 있다라고 자평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왜냐하면 올림픽공원 가서 본인이 이제 지지층을 만나고 연호하는 것들을 보고 또 그리고 선관위 특검이 여야 합의로 됐는데 그거를 본인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0: 예.
2: 이걸 통해서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뭐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 실제로 많은 국민의힘의 소위 강성 당원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연판장 돌리는 것도 방송에 나와서 장동혁 대표가 이게 특정인의 복당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0: 라고 해서 마치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뒤에서 조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폄훼하는데요. 제가 봤을 땐 전반적인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좀 친한계 의원이 지금 윤리위에 회부돼 있는 걸 보면서 그쪽에서 목소리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올림픽 공원을 가시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당원들이 그런 분이라서 본인의 지지가 되게 확고하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조용해요, 사실은. 한동안 이제 장동 대표 퇴진 얘기도 하다가 이제 좀 징계 정치가 들어가고, 뭐 지금 김한규 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멱살 잡는 권영진 의원, 그리고 뭐 돌려차기 한번 해보지 않은 그 서범수, 뭐 진종호 의원 징계 국면 들어가니까 대한감이라도 약간 힘이 빠진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좀 중진들이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좀 모르겠고.
2: 우선 강성 당원 중심주의로 가는 게 양당 체제가 양당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장동 대표는 더욱더욱 그러고 있고요. 중진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물밑 움직임이 있다. 이런 거더 이상 좀 그만하십시오. 이제 좀 양지로 나와서 얘기할 건 얘기하고 바꿀 건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이유가 장동혁 대표의 뭐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으면은 비대위원을 그냥 정정식 원내대표가 하시면 됩니다. 대안이 없어서 지금 저는 장동혁 대표 당권 지금 지도부의 문제점은요, 강성 지지층, 부정선거론자들을 등에 업고 그 비주류적이었던 사람들을 주류 정치로 데리고 와서 본인들의 세력화, 그리고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들, 결집체의 수장이 되겠다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 당에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민주당에게 계란의 바위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당을 사랑한다면은요, 당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요, 본인들께서 그러면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윤리위 같이 사적인 칼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 당의 사법체계 같은 이런 불합리한 그런 윤리위의 정상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왜 이렇게 조용하느냐 해서 물밑에서 더 대화를 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양지로 좀 나와주셔서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김한규 의원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임기를 내년 8월까지 채울 거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장동혁 대표가 연임을 도전을 할까요?
0: 도전하겠죠, 당연히.
1: 근데 옛날에는 당대표들이 사실은 한번 하면은 다안 하는 분위기였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다들 연임을 너무 자연스럽게 다들 꺼내서 이게 좀 뉴노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정청래 대표한테
2: 배운
1: 장동혁 대표가
2: 거겠죠.
1: 배운 걸까요?
0: 뭐 그렇죠. 좀 그런 것 같고 명분이 생긴 것 같고. 근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특히 법조인 장동혁 대표도 법조인이니까 아니 당원당규상 뭐 금지하고 있지 않은데 why not 뭐 이럴 거고, 무엇보다도 다른 걸다 떠나서 공천이 계속 중요하고, 결국 그 주변에서 지금 당권파 의원들이 아마 계속 하라고 강권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지도부에 계신 분이나 아까 국민의힘 국토위원장 선거에서 절반의 투표를 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장동혁 대표가 이제 출마하지 않고 다른 분이 되고 한동훈 대표가 복당하고 그렇게 되면 공천 과정에서 또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들어오지 않을까, 한재하 의원님처럼 이런 분들이 본인의 자리를 다 위협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당연히 지금의 행보들은 내년 임기를 채운다 이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당연히 연임에 도전할 거다, 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장동혁 대표가 연임을 해서 총선에 공천을 하면은 민주당한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0: 아, 유리하죠.
1: 아,
0: 당연히
1: 유리한가요?
0: 유리한데, 왜냐면 한재 의원님이 공천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유리하죠.
1: 아, 그런 건가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2: 아니, 제가
0: 아니,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사실상 원외는 한동훈 전 대표 한 명이지만 사실상 둘이 쪼개져 있는데, 결국 누가 당대표가 되든 최소한 정점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이렇게 쪼개진 모습은 좀 바뀔 것 같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자기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당내 갈등을 일부러 만들고 배신자 피로임을 유지하는 분이라서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차피 꼭 다수당이 목표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장동혁 대표라면 저희한테 나쁘지 않죠.
2: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예. 누가 더 잘하니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저희 잘하니. 네,
2: 저희 진짜 장동혁 대표라는 분은 저희 당대표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당에게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에 위험합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침묵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왜 정치를 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점식 원내대표께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분이 그 원래 성품 자체가 온건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고 그러면은 본인 중심으로 다 모일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정책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메가특구 조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속도전을 요구를 했는데요.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8월 10일 3대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를 내달라라는 요구를 한 건데 구마모토동 TSMC 이제 대만의 TSMC가 일본의 구마모토 이번에 지진이 거기서 발생하긴 했는데 그쪽에 지은 공장이 3년 2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지금 들립니다. 이제 이게 가능할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을지 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아직 조성이 안 된 게 너무 많은데 전기, 용수 뭐 기타 등등.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불가능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 용인 반도체 산단에 갔거든요. 예. SKC가 내년 2월에 일부가 이제 생산에 들어가게 되고 삼성전자도 국가산단에 지금 부지를 정해놓고 잠시 후에 이제 LH에서 시설 기반 조성에 들어가는데요. 설명을 들으니까 인허가만 잘 조성이 되면 실제로 뭐 전기나 용수를 끌어오는 것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인허가와 그다음 주민 수용성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한다면 충분히 구마모토처럼 3년 이내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광주군공항은 군공항을 이전하는 게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미 공항 부지라 평탄화 작업들이 다 돼 있거든요. 예. 시설을 이제 짓기만 하면 되는 거라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내에 공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죠. 상징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저희 정부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반도체 시장의 경기라는 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수요가 많을 때 공급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저희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2: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 저는 호남에 반도체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거기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예. 우선은 왜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냐면요.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4시간 공사만 하면 됐어요. 용수, 전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인력까지도 갖춰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지, 공항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도 3년 걸린 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보 언론에서는 심지어 사설에서도 지금 남북 정세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인 그런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용수 같은 경우에 65만 톤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광주의 전체 식용 용수 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전력은 생산 전력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지만 그 인프라, 전력망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세세한 계획들이 이렇게 크루드하게 만들어질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기업들이 다 아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어떤 납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지금 급하게 구마모토처럼 해라 그러면 하는 겁니까? 부작용 없는 겁니까? 이런 너무나도 지금 이번 정부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많은 것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 좀 책임 있는 말씀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1: 예.
2: 그런 부분들이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럼, 다른 정책에서도 문제 있다는 게
1: 궁금한 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2: 저는 이번에 당연히 우리 모두 다 얘기하는 것처럼 전당대회에 예. 공안수사권 폐지처럼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구마모토 빨리처럼 빨리하라 어제 얘기하신 대통령의 말씀 아닙니까?
1: 예.
2: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얘기하면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항부지 이전 같은 경우에도 이전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그런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0: 네. 아니 뭐 그게 그게 정치력이죠. 그리고 네. 제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이미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기흥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그다음에 평택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설계 같은 걸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거의 공장들은 비슷하게 건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든 거는 이 회사들이 다른 데 공장 증설을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지역에 건설을 진행할 수 있는지 오히려 기업의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인허가라든지 용수라든지 전기 문제는 이게 한꺼번에 모든 팹들이 다 쥐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SKC 예. 같은 경우에도 세 개를 만드는데 그중에 하나의 절반만 먼저 만들어서 먼저 그 생산에 양산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기업들과 순차적으로 용수와 뭐 전기 문제는 협의를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같이 좀 논의해 볼게 그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적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좀 논쟁이 있었고 국무회의에서도 산업부와 노동부의 이견이 있었다. 일단은 청와대 공식 입장은 노동계가 반대하면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공식 입장이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먼저 이건 한재 의원님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2: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정부의 정책들이 이상을 지향했다가 현실을 깨닫고 다 뒷수습하는 형식이거든요. 52시간 저희가 반도체 특별법 때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를
1: 52시간 예외 조항을
2: 예, 하자고
1: 반도체 산업에는
2: 적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예.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메가 특구에만 한정되게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부터도 좀 이상합니다.
1: 예.
2: 예. 할 거면은 반도체 전체 분야에 하든지 그러면 다른 반도체 분야 지역들은 뭐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하고 그 특혜만 호남에 가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1: 예.
2: 그리고 우리가 노동시간 총량은 사실상 OECD에서 굉장히 뭐 상위에 있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일할 그 뭐 화이트 컬러 익셈션이라든가 R&D 분야 연구자들이 지금도 필요시에는 한다고 이제 그 특별 연장 근로 인가율이 높아서 이거를 인가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겨야 될 게 아니라 그럼 지금 범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지 않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걸 할 거면은 52시간 예외 특례를 도입할 거면 이거를 메가 특구에만 할 게 아니라 예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조금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 국민 앞에서 논란이 될 수 있게끔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교하게 한 다음에 뒷수습이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들을 깊이 한 다음에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앞으로 김한규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2: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김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메가특구라는 게 서남권 반도체 단지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전국의 한 20개 지역을 메가특구 3단으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그중에 이미 나와 있는 게 이제 3개 메가 프로젝트가 그중에 일부일 뿐이고요. 전국적으로 5극 3특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4극 3특의 최소 항나 이상 전국적으로 20개 지역이 설정될 수 있고 기존에 예를 들어 용인 반도체 단지 같은 경우에도 메가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 예.
0: 그리고 현재 연장근로에 관련해선 현행법도 기본적으로 40시간인데 12시간으로는 기본적으로 연장할 수 있고 12시간을 더 늘려서 64시간까지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하거든요.
1: 예.
0: 그런데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야 돼요.
1: 그러니까 뭐 R&D라든지 특수한 그렇죠. 업종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죠, 지금.
0: 반도체 예. 연구개발 분야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1: 예.
0: 삼성전자가 신청하는데 하이닉스가 신청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안 해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예 60시간 한도를 없애달라.
1: 예.
0: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64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도 있게 해달라는 건데요. 물론 반도체가 급격하게 수요가 늘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64시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메가특구에 있어서 이런 64시간을 초과해서까지 고용을 하게 하는 게 맞냐? 그럴 바에는 아니, 그럴 바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더 펩을 더 많이 지어서 생산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해서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게 낫지. 기존의 생산 시설에서 기존 인력들이 더 많이 근로하는 시간 방법으로 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게 맞나?
1: 예.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 시간에 여기에만 52시간 이상 하는 것에 적용 특별 적용하는 게 조금
0: 아니 52시간이 아니고 예. 64시간 이상을 내달라는 상황인 거죠 현재로서.
1: 아, 그렇군요.
0: 왜냐하면 64시간이 현재 가능하다니까요.
1: 예.
0: 그리고 삼성전자 등 반도체 회사들이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64시간까지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하고 대부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있죠. 예. 사실 이게 뭐 지금도 제도가 충분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지금 급변하고 있는 산업 생태계를 발맞춰서 못 가고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아마 기업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권을 갖고 일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런 부작용, 뭐 악용되는 것은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는 거죠.
1: 예.
2: 그 선택권을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총 일하는 시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에도 그러한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메가특구가 뭐 20개가 되든 어찌 됐건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되는 거는 세심하게 바라봐야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번 정권에서 자꾸 이상을 지향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뒷수습을 하거든요.
1: 예.
2: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장관들끼리 이견을 내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정교하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예.
0: 뭐. 아니 근데 국무회의 때 장관들끼리 이견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2: 근데 그거를
0: 장관들끼리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무슨 생각 갖고 있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 의중이 뭔지만 보고 눈치 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저는 장관들이 이견을 내는 게 저는 오히려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1: 뭐 노동부는 노동부의 입장이 네. 있는 거고 산업부는 산업부의 입장이 있는 거고 이런 말씀이신 거죠.
0: 정부 내에서 이견을 예. 갖고 싸워야죠.
2: 네. 저는 그게 꼭 국민들께서 매번 봐야 되는 게 맞는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예. 들어서 그거는 그냥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걸 고려 안 한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모든 많은 사안들에서 그렇거든요. 지금 합수본에 대해서도 지금 예. 그렇게 중요한
1: 행안부 장관
2: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1: 달라졌죠.
2: 이견을 보였거든요.
1: 예.
2: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1차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총도 주는 거고 군인들에게 탱크도 주는 거고 경찰들에게 그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그 체계를 바꾸면서 국민 앞에서 이견을 보이는 게 그게 책임 있고 아 국민들께서 아 그래 이 다양한 의견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이거는 저는 좀 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 그게 맞는 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한 예. 30초 반론
0: 아닙니다. 반론하시죠.
1: 반론할 게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짧게 이거는 여쭤볼게요. 네. 형사소송법 추후에 개정하는 게 있나요? 예, 계획이?
0: 그러니까 형소법 자체를 개정하진 않고요. 예.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정권 송치 모든 사건들을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하는 예. 이런 방향을 위해서는 개별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 법안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발의가 된 상태고요. 논의를 아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2: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많지만 뭐 사각지대가 많을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악마의 대변인인데 김한규, 한지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8월 12일 수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4: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5: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6: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7: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8: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9: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까만 밤하늘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이유가 생겼는데요. 별똥별이 대량으로 떨어지는 유성우 우주쇼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밝은 빛을 만들어내며 하늘을 가르는 이 별똥별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걸까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별이 움직이면서 남겨놓은 먼지나 부스러기가 지구의 대기와 빠른 속도로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네요. 우주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빛을 만드는 일은 그렇게 뭐 거창한 재료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먼지처럼 작은 관심과 마음이라도 우리가 표현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환하게 빛나는 별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1. 오늘 하루 또잘 보내셨나요? 아침에 여러분,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바람이, 공기가, 이거 뭐 초가을 바람이던데? 정말 약간 한기가 느껴질 정도의 정말 시원한 바람이 아침부터 불더라고요. 뭐 한낮에는 살짝 더위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와, 요즘 날씨 정말 자꾸 이렇게 하늘을 보게 되고 심호흡도 한번 하게 되고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는 그런 좋은 날씨였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비만 좀 내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하다고 그 뉴스를 통해서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진짜 비만 좀 내려주면 정말 완벽한 날씨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에 여름밤 우주쇼가 펼쳐진다고 해서 뭐 직관 이벤트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밤 10시부터 너튜브 중계도 하나 봐요. 시간당 50개에서 약 100개 정도까지 별똥별이 쏟아진다고 하니까. 와, 우리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보면 소원 빌어야 된다고. 예, 그랬는데 이건 뭐 소원 우리 한 100개만 빌어보자고요. 그중에 하나는 이루어지겠지. 그죠? 이 별똥별의 정체를 제가 찾아보니까 별이 남긴 그 먼지와 지구의 대기가 충돌하면서 생긴 빛이라고 하네요. 참 보면 정말 멋지잖아요. 별똥별 떨어질 때 이렇게 멋진 빛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뭐 대단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대단한 게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그거를 우리는 우주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음접품 끝나고 밤에 딱 우주쇼 보기 딱 좋은 시간 되잖아요. 그죠? 오늘 밤에 떨어지는 별똥별 보면서 소원 많이 많이 비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이젤의 푸르른 이 여름 지나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꾸며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2부는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함께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사연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고 보내주세요. 자,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혹시나 밀려서 너무 많이 와서 오늘 못 틀어드리면 저희가 잘 가지고 있다가 다른 날에 꼭 틀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참여해주신 음작품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 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특별한 여행 선물이 있죠. 전남 고흥군의 여행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여행을 위해 철도우님 50% 할인에 고흥사랑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기에 또 공연 선물도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 노원 구민전당에서 열리는 아빠와 난 초딩 1학년, 초등 1학년 자, 이 특별한 참여 공연인데요. 어린이 관객이 직접 무대 위에서 배우와 함께 여러 가지 게임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해요. 36개월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모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8월 29일 토요일 11시, 2시, 4시 공연 티켓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53으로 신청 사연과 함께 성함 보내주시면 추첨을 해서 티켓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이제 볼까요? 박진경님께서 곳간의 상품들이 바글바글해짐 와, 몇 시에 별똥별이, 저 별똥별 대기해서 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 내일 다 같이 인증샷 어때요? 중디 정보 감사용. 아유 참, 그 미소천사 도균이가 잘 시간이라서 같이 보면 좋았을 텐데. 아이, 못 자게 깨워놓고 있어도 못 견디겠죠? 아이들은? 아이, 같이 보고 같이 보면서 소원 빌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미소천사 자더라도 진경님이 대신 우리 도균이 소원까지 많이 많이 비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10시부터라고 말씀드렸죠? 10시부터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혜님께서 중대 저 알고 있었죠. 오늘 우주쇼 유튜브에서 하와이 현장 생중계 해준다고 했어요. 오늘 아침 인제 가리계곡 트레킹 다녀왔어요. 집에서 5시 15분에 나갔는데 아침 온도 17도였어요. 인제 날씨가 안 좋았어요. 비가 오락가락해서 흐리고 춥고 22도였어요. 13km를 계곡으로 건너면서 내려왔네요. 마지막 구간에선 아이 마냥 수영도 하고 뿌리며 신나게 놀았네요. 곤드레밥 맛있게 먹고 좀 전 도착이요. 어허, 아유 참 무사히 재밌는 트레킹 다녀오셨네요. 네, 너무 좋으셨겠어요. 3148님께서 오늘도 형중님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네, 3148님 어서 오세요. 네, 목소리가 나쁘지
않게 들리나요? 특별히 제가 뭐 오늘 컨디션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다 이 좋은 날씨 덕이고 다 여러분들의 걱정 덕이죠. 뭐 감사합니다. 8289님께서 안녕하세요 쫑디, 오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주님께서 제 삶과 운명을 촘촘히 엮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시련도 주셨으며 그런 뜻이 나란 미약한 사람의 마음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거라는 묵상을 해봤어요. 쫑디는 혹시 삶의 시련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나요? 어이구야. 잠깐만 8289님, 라디오 사연으로 이런 심오한 글 보내기 있기 없기. DJ 당황해요. 이런 사연을 갑자기 받으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모르겠지만, 자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고 경험도 적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서 평소에 제가 겪었던 시련들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는 다르게 생각 안 하고요. 제가 그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순간보다 제 모든 인생에서 저를 더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이 훨씬 많거든요. 아마 8289님도 분명히 그러실 거라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련이 없다면 과연 행복도 감사하고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시련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이겨내는 것 같아요. 자, 8289님도 지금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금방 또 8289님을 미소 짓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마구마구 생길 겁니다. 그런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긴장돼. 여기 길었다 이거. 자, 이제 마음 편하게 노래 듣죠. 우리 두 곡 준비했습니다.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준비했고요. 오석준의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정성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그래 그렇게 제발 좀. 자, 오늘은 보사노바와 인디 감성이 만난 노래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통 보사노바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보사노바 특유의 나른하고 여유로운 리듬에 어쿠스틱한 인디팝의 감성을 더한 곡들인데요. 자, 먼저 김뜻돌의 2020년 노래 샤워를 해야 해입니다. 뭐 가수 이름부터 노래 제목까지 정말 참 특별한데 일상적이죠? 가만히 들어보면 단순히 씻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꼭 샤워를 해야 해라는 말 뒤에는 어쩌면 마음을 씻어내고 싶은 어떤 사람의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어제의 슬픔도 오늘의 미련도 비누로 깨끗이 씻어 흘려보내고 싶다는 마음. 특히 이 곡은 그런 조금은 무거운 감정을 햇살처럼 부드러운 보사노바 리듬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몸은 씻으면 깨끗해지는데 마음속에 남은 감정은 물만으로는 쉽게 씻겨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화자는 따뜻한 말이라도 좋으니 날 담가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날 믿어달라고 말합니다. 결국 샤워라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작은 의식처럼 느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티어라이너의 우리 둘만의 보사노바입니다.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의 음악감독으로도 잘 알려진 싱어송라이터 티어라이너가 2016년에 발표한 곡이고요. 홍대 여신 가운데 한 명으로 불렸던 타루가 피처링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에 곡이 지친 마음을 씻어내는 노래라면 이 곡은 사랑에 빠진 순간의 마음을 보사노바의 느긋한 리듬에 담아낸 노래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생기는 설렘과 간질간질한 마음을 거창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곁에 있어주고 작게 속삭여주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랑스럽게 들립니다. 자, 그럼 마음을 가볍게 씻어주는 노래와 마음을 간지리는 사랑의 노래 함께 만나볼까요? 김뜻돌의 샤워를 해야 해, 타루가 피처링한 티어라이너의 우리 둘만의 보사노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보사노바와 인디 감성이 만난 노래 두 곡 함께 해봤습니다. 박진경님께서 이름 특이하네 뜻돌 크크크 티어라이너의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에도 참여를 했어요. 어우 그랬구나. 전 몰랐네요. 커피 프린스 1호점이면 진짜 오래된 드라마인데 어우 참 실력 있는 아티스트네요. 류영진님께서 출첵합니다. 저녁 차리느라 출첵이 늦었네요. 네, 영진님 맛있는 거 준비하고 계세요? 저녁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양수정님께서 퇴근길 여의도 가을 하늘 닮아서 찍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퇴근길 그 강변 올림픽대로인가? 여기가 올림픽대로겠네요. 그 한강 둔치에 그 풍선 기구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같이 하늘에 걸쳐서 찍어 주셨는데 아, 진짜 여름 저녁 같지가 않아요. 보내 주신 사진도 정말 너무 시원하고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더 준비했는데 0853님께서 정육점에서 일하는데 손님들 서비스로 드릴 파채 담으며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임창정의 소확행 신청해 주셨거든요. 와, 파채가 어찌나 먹음직스러운지. 진짜 고깃집에서 고기 살 때 파채 주는 고깃집 있잖아요. 정말 사랑입니다. 사랑. 네, 집에서 이 파채 따로 준비하려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고깃집에서 이렇게 알아서 준비를 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네요. 자, 신청해 주신 노래 임창정의 소확행 들려드릴게요.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5780님이 보내주셨네요. 정디, 어제 올케랑 통화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인 조카한테 방학 동안 학습지 시켜줬더니 안 푼다고, 너무 어린 나이부터 시킨 건지 고민이라고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학생 딸을 데리고 올케 집에 점심 먹으러 가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조카에게 오늘 고모가 너 대신 학습지 다 풀어줄게, 네가 선생님처럼 채점해 볼래? 라고 했더니 신나서 빨간 사인펜을 들고 선생님 된 척 옆에 앉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학습지를 고민하는 척 끙끙대며 오답만 적었더니 조카가 완전 심각한 표정으로 채점하면서 저한테 왜 틀린 건지 열렬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완전 귀여웠답니다. 조카가 남동생 닮지 않고 올케 닮아서 똑똑하니 다행이에요. 그리고 방학 동안 사촌들끼리 재밌게 놀 시간이 없었던 게 아쉬워서 오늘 근처 쇼핑몰에 다 같이 가서 신나게 보냈어요. 이렇게 방학이 흘러가네요. 데이브레이크의 예감 좋은 날 신청합니다.

네. 데이브레이크의 예감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5780님. 야, 진짜 저도 가끔 조카 보러 가면 엄마하고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숙제를 했네 안 했네, 공부는 마치고 놀아야지 않겠냐, 아이는 좀 놀고 공부하면 안 돼, 이러면서 티격태격하고 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좋은 방법이다. 와, 뭔가 그 교육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5780님? 와,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네. 저도 한번 써먹어 봐야겠어요. 근데 이제 함정은, 저는 과연 내가 이거를 진짜로 풀 줄 알면서 못 푸는 척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로 못 풀 것 같아가지고 당황하는 걸까, 약간 그런 게 살짝 겁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좋은 팁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주소, 성함 이렇게 함께 적어서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CPBC 플러스의 음자풍원 페이지 게시판도 가능하시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5780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주소, 성함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박진경님께서 방학이 끝나서 좋지만 다음 주면 대체 공휴일이, 휴일, 주말, 명절 너무 기나기러요. 오오오오라고. 진경님, 자꾸 이 휴일이나 이런 거 너무 길다고, 주말이 왜 이렇게 안 가요, 이런 사연 자꾸 보내지 마세요. 어? 휴일, 주말 너무 빨리 가서 속상한 나 같은 사람들도 많다고요, 진짜. 그래도 진경님 방학 동안 정말 아이 케어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네, 애쓰셨습니다. 이제 진짜 그 방학 끝나고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또 학교 가고 그러면 조금은 쉴 틈이 생기지 않을까. 모두들 그때 정말 알차게 쉬시고 알차게 재충전하셔야지 또 계속 아이 케어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윤하가 함께한 토이의 오늘 서울은 하루종일 맑음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2부 가사를 읽으며 음악의 매력을 만나는 시간, 가사 읽어주는 쭝디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다시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초로 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특히 우리 명동은 작은 지구촌 같은 분위기고 노점 가게들이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인이 함께하는 명동 거리의 분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후 4시쯤 되면 노점상 수레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상인들은 다국어 메뉴판을 행인들 동선에 맞춰 세우면서 영업을 개시합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 외국인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거리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가 뒤섞이고 저녁 6시쯤 음접풍이 시작하기 전엔 발 디딜 틈이 없어집니다. 국경 없는 길거리 음식의 총집합체인 이 명동거리엔 불닭소스를 듬뿍 바른 닭꼬치부터 새빨간 떡볶이, 탕후루, 치즈 가리비구이, 또 과일 주스까지 메뉴를 셀 수도 없는데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관광객도 손에서 떡볶이가 담긴 컵을 놓지 못하거나 끝없이 늘어나는 핫도그 속 치즈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입안 가득 베어무는 그 외국인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온 아자데 씨는 한국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어서 재밌고 아름다운 동네라는 소감을 전했고요. 또 프랑스인 엠마 씨는 BTS 멤버들이 먹었던 소떡소떡을 먹다가 다른 아미를 만나 인사했다라면서 단지 명동 거리만 걸었는데 축제에 온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폴란드인 파트리치아 씨는 폴란드에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는 문화가 없는데 이곳에선 상인이 마시멜로우를 곧바로 불에 구워줘서 정말 좋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를 향한 이 전 세계인의 관광 열풍, 글쎄 이제 시작인 것 같죠? 그죠? 아, 정말 모두들 웰컴 투 코리아고요. 아, 모두 신나게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가득 만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를 시작하며 꺼내본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Fun, Fun이 부른 We Are Young이었습니다. 자, 올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최초로 천만 명을 돌파했대요. 아마 뭐 올해보다 내년에, 내후년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진짜 매력이 전 세계인들에게 막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관광지로서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의 관광 온 외국인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되게 만족하고 가고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정말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 또 이 명동 길거리 음식을 다들 좋아한다고 하던데 우리도 좋잖아요, 사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그런 그 먹거리 장터 이런 데 가면 꼭 명동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지역에 가나 이 먹거리 장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우리도 너무 좋죠. 우리가 좋은데 설마 외국인들도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외국 나가보면 외국에도 먹거리 장터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먹거리 장터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맛없는 거 찾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거기다가 값도 합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우, 우리나라 먹거리 장터가 우리도 좋은데 외국인들은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그 먹거리 장터, 우리나라의 그런 특별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또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너무 안전하잖아요. 정말 너무 안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인들한테 엄청 친절하잖아요. 안 좋을 게 없어. 저렴하고 품질 좋은 화장품들도 막 넘쳐나고. 자,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완전 푹 빠져 있어요. 정말 저도 이 라디오 하러 스튜디오를 오다 보면 길을 걸을 때가 있잖아요.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와, 진짜 한국인 반 외국인 반이에요. 특히 이 지역의 특성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 그 정도로 외국인과 함께 걷는 이 거리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진 것 같아요. 이 외국인 관광객 덕에 이 거리가 북적이면 우리도 괜히 더 뭐 이렇게 기분 좋고 들뜨게 되고 막 그렇지 않아요? 계속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해주고 즐겨줬으면 좋겠네요. 6573님께서 중대님 안녕하세요. 날도 덥고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일 무서운 말은 히히히 내일 월요일이다, 근무하는 날이다. 이렇게 네 보내주셨네요. 이 말이 제일 무서우려면 어느 날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수요일인데 전혀 안 무서운데? 이 말은 일요일에나 공포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6573님. 양수정님께서 중대 따라 명동투어하고 싶어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길요. 아유 진짜 다 같이 명동투어하면서 맛있는 거 막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요즘에 그 먹방하는 유튜버 있잖아요. 먹방하시는 유튜버 쯔님, 아 그분 영상 보는데 아 너무 부러워요. 저는 예전엔 먹방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왜 사람들이 먹방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좀 이해가 돼요. 그냥 내가 다 기분이 좋아. 대리만족이 돼. 맛있는 거 우리 먹으러 가면 메뉴를 하나밖에 못 먹으니까 아쉽잖아요. 그래서 왜 사실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다양한 메뉴 시켜놓고 조금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맨날 친구들이랑 그럴 수도 없고 혼자 먹는 날이 많은데 아니 하나 먹으면 배가 부르니 뭐 다른 거 먹어볼 기회도 없고. 와 그런데 이 먹방 하시는 분들은 보통 최소한 5, 6인분에서 10인분 이상을 드시니까 메뉴를 다 드셔보실 수 있더라고. 세상에 너무 부러워요. 진짜 나한테 그런 그 배가 이렇게 넉넉한 위가 있었다면 명동거리 걸으면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다 먹어볼 수 있을 텐데 아유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신나네요. 홍장님께서 수원에 갈 일이 있어서 수원 화성 근처를 잠시 걸었는데요. 얼굴에는 금방 땀이 송글송글 맺혀 흐르기까지 했지만 하늘은 곧 가을이라고 속삭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와 진짜 하늘에 구름이 가득인데 진짜 풍경은 가을 하늘이네요. 그래도 아직은 낮에는 햇살이 따가우니까 햇살 아래 걷고 있으면 땀은 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참 좋은 시간 되셨겠네요. 4922님께서 저녁 먹고 냉장고 정리하다 보니 설거지가 산더미가 돼버렸지 뭐예요. 음저풍 볼륨 빠방 키우고 신나는 설거지 시작해요. 네, 가끔 냉장고 정리 꼭 해줘야 돼요. 진짜 냉장고 보면은 저도 가끔 저 구석에 있는 거 저게 언제 저기 있었지? 그러면서 찾아보면 딱 꺼내보면은 못 먹을 상황이 돼 있고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수시로 냉장고는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신나는 설거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구이님. 자, CPBS 라디오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FM 라디오 105.3MHz 그리고 CPBC 빵과 CPBC 플러스 어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 라디오 청취 가능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여러분 신청곡도 틀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마음껏 보내주세요. 노래도 틀어드리고 또 저희가 마련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사 읽어주는 중디 시작해볼까요? 가사를 읽고 마음에 담으면서 음악에 숨어있는 매력까지 진하게 나눠봅니다. 오감동원 음악감상 시간. 음악을 읽다 가사 읽어주는 중디. 자 오늘 첫 번째 읽어볼 곡은요. 박정현 씨가 2002년에 발표했던 4집의 수록곡이죠. 미장원에서입니다. 4집이 발매 당시 더 크게 화제가 됐던 이유는요. 바로 015B의 정석원 씨가 프로듀서를 맡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4집 타이틀곡 꿈에도 이 정석원 씨가 만든 곡이죠. 자 오늘 읽어볼 미장원에서 역시 정석원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별 후 머리를 자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심정을 섬세하면서도 애절하게 표현한 미장원에서 자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난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서네요. 그대 날 떠나간 후 많이도 울었었죠. 그 긴 기다림을 이제 그만하려 해요. 세상엔 내가 아무리 진실로 기도를 해도 이룰 수 없는 일 있는가 봐요. 나 이제 머리를 자르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지만 주위의 친구들에겐 유행에 맞춘 내 새 모습 어떠냐며 자랑해야 하겠죠. 내겐 두 가지의 삶이 있죠. 그대 함께 있던 인생과 나 홀로 살아갈 인생. 나 이제 머리를 자르며 그 두 번째를 준비하지만 한 번만 눈을 감으면 두 눈에 고인 눈물 흘러내릴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 이제 강해질게요. 내 마음속에 그댈 보낼게요. 잘 가요. 아프지 마요. 걱정도 마요. 이젠 나도 다른 누굴 찾을게요. 이런 게 자유라면 차라리 구속받고 싶은데 늦었죠.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죠. 추억 많은 부자라며 위로하며 살게요.

음자풍의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번에 읽어볼 노래는요, 음자풍이 언제나 아끼는 평생 내 식구 한희정씨, 한희정씨가 새롭게 발표한 곡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로 인해 새롭게 생성되는 시작. 제목이 정말 특별하죠. 작사 작곡 편곡뿐 아니라 피아노, 신디사이저, 일렉트릭 기타 등의 연주까지 한희정씨가 직접 다 했고요. 저희 출연할 때 소개해 주셨던 아티스트죠, 지박의 첼로 연주도 이번 노래 등장합니다.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가사 상당히 심오하게 다가오는 가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바로 우리로 인해 새로운 시작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한희정 씨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진심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그 한희정 씨의 진심 우리 가사 함께 읽어보면서 느껴볼까요? 모두가 모두를 바라보며 서로의 붕괴를 나누었지. 지금 여기 우리로 인해 새롭게 생성되는 시작. 엎질러진 분노와 절망을 움켜쥐고 살아있는 것을 계속 살아있게 하려는 움직임들. 하, 아기를 입은 결말들. 난 알고 싶어. 이 세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노려보고 싶어. 모두가 모두를 바라보며 서로의 죽음을 연동했지. 지금 여기 우리로 인해 새롭게 생성되는 시작. 반복되는 야만과 폭력이 돌고 돌아 하나의 발목을 잡고 내동댕이 치면 모두가 물결치는 동시에 흐느끼는. 난 울고 싶어. 이 세계가 무엇을 삭제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애도하고 싶어.

음악 있는 천의 풍경 김형중입니다. 가사 읽어주는 쫑디. 오늘은 박정현 씨의 미장원에서 그리고 한희정 씨의 신곡 지금 여기 우리로 인해 새롭게 생성되는 시작 이렇게 두 곡 읽어봤는데, 자 먼저 박정현 씨의 이 미장원에서는 프로듀서인 정석원 씨의 그 정말 섬세한 가사, 그 가사가 참 와닿는 곡이죠. 또 뒤로 갈수록 웅장해지는 그 곡의 느낌도 이 박정현 씨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왜 그 정석원 씨가 만들었던 또 꿈의 그 곡도 그렇잖아요. 정석원 그리고 박정현 이 두 분이 만나서 만든 이 멋진 작품들, 새로운 탄생도 또 기대할 수 있을지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한희정 씨의 새 노래를 참 많이 기다렸는데, 네 이렇게 또 멋진 음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 바라는 한희정 씨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곡 같은데,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반성 많이 했어요. 한희정 씨가 이렇게 진지하고 심오하신 정말 너무나 멋진 아티스트인데 내가 방송에 초대해놓고 맨날 가벼운 농담 따먹기나 하면서 그렇게 너무 가볍게 희정 씨를 대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약간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우리 희정 씨한테도 그렇게 가볍게 뭔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음저풍이 아니었나, 또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매일 진지하고 심오할 수 있어? 네, 음악할 때 진지하고 그렇게 심오하게 작업할 수 있게 내가 풀어주는 역할로 도움을 줬구나, 이렇게 저 스스로를 위로하기로 했어요. 희정씨 계속해서 이렇게 멋진 음악 많이 많이 만들고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류영진님께서 한희정씨 노래 듣더니 아니 이게 노래 가사예요? 소설 같아요 라고. 가사가 정말 특별하죠? 진짜 참 이 가사를 쓰는 능력도 좀 타고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후천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 후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가사를 잘 쓰는 데는 타고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하면서 멋진 가사를 쓸 수 있다는 거 말이죠. 부럽습니다 정말. 홍자영님께서 저도 한희정님 곡 들으며 그런 생각 했었답니다. 저 지금 좀 많이 놀랐어요. 소름. 그러니까 자영님도 희정님이 한희정씨가 음저풍에서 저랑 맨날 수다 떨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그랬던 모습만 보다가 이런 진지한 아티스트의 면모를 확인하고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이런 분이에요 원래. 이런 분인데 음저풍에 와서 그렇게 재밌게 시간 보내주신 거예요. 항상 그것도 희정씨에게 고맙습니다. 양수정님께서 희정님 목소리 너무 그리웠는데 괜히 뭉클. 네, 자 이렇게 가사 읽어주는 중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운 그런 노래 가사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게요. 그리고 오늘은 신청곡 남은 시간 신청곡 실컷 틀으면서 함께 시간 보낼 거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6366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쫑디 선선한 요즘 꽂혀버린 노래 K2 김성면님의 사랑과 우정 사이 신청합니다. 조카랑 같이 들었는데 고딩 조카가 이거 피노키오 노래인데? 이러는 거예요. 조카야 같은 분이다.
지금 조카랑 같이 이동 중인데 사연 소개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가요? 오, 준비해 놓을게요. 박효진님께서 아침 출근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우울했는데 칼퇴하고 첫째 딸 레아랑 막내딸 비아랑 마라탕과 꿔바로우 먹으며 데이트하니 기분 좋아졌어요. 음재풍 들으면 더 기분 좋아지겠죠? 엔플라잉의 선셋 신청합니다. 아유, 그나마 너무 다행이네요. 네, 액땜하셨다고 생각하자고요, 우리. 네, 자 그럼 두 분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들어볼까요? 먼저 6366님이 신청해 주신 김성면 씨가 7월 31일에 새롭게 녹음해서 발표한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사랑과 우정 사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박효진 님이 신청해 주신 엔플라잉의 선셋.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수요일 2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청곡들로 함께 꾸미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1735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내일부터 4박 5일 전북으로 떠나요. 전북 여행은 난생 처음이에요. 전주에서 함열이 40분 내면 가던데 쭝디 고향도 들려볼까 싶기도 하네요. 쭝디가 추천하실 만한 로컬 힐링 스팟은 어딜까요? 퀸의 언더 프레셔 이 곡 들으면 왠지 EOS가 떠올라요. 부르시면 잘 어울릴 듯 신청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1735님 좋은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그곳을 떠나온 지가 벌써 거의 한 40년이 넘어서 요즘에 어디가 핫플인지 힐링 스팟인지 저도 아직 몰라요. 이번에 1735님이 다녀오시면서 괜찮은 곳 발견하시면 추천해 주세요. 저는 1735님 추천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0732님께서 정대님 출첵합니다. 타 방송이지만요. 오늘 이현우님 라디오에서 쭝디님 노래가 나왔어요. 아우, 기분 엄청 좋았습니다. 일하는 중이라서 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래서 신청해 봅니다. EOS의 스카이다이브. 네. 우리 이현우 형님 참 사랑입니다. 네. 저도 그 이현우 씨 라디오의 게스트로 꽤 오래 했었거든요. 좀 인연도 있었고. 예, 그래서 현우님께서 틈틈이 저 챙겨주신다고 이렇게 제 노래들 틀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참 멋진 형이에요. 정말 멋진 선배, 멋진 가수, 멋진 인간, 참 멋진 분입니다. 자, 1735님이 신청해 주신 퀸의 Under Pressure, 데이비드 보위가 피처링한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0732님이 신청해 주신 EOS의 Skydive.

people on streets. Okay.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 돼버렸네요.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6366님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자, 오늘 신청곡 정말 엄청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다 못 틀어드린 곡들은 저희가 그대로 잘 저장해뒀다가 다른 날 여러분들 신청곡들 선곡해서 들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끝곡은 김수정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해볼까 합니다. 김수정님께서 사연도 보내주셨는데 아, 이 노래에서 쫑디 목소리 들린다. 로이킴의 북두칠성 신청해요. 나중에 쫑디 목소리로 로이킴의 북두칠성 라이브도 듣고 싶어요.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고마운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네, 다 좋은데 이 로이킴의 얼굴을 생각하면 네, 제가 따로 이건 같이 안 부르는 게 네, 이 노래는 로이킴의 얼굴로 로이킴의 노래를 듣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 상상하면서 듣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 김수정님이 신청해 주신 로이킴의 북두칠성 들려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자, 내일은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 음접풍에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1: 외로움에 사무쳐 억지로 몸을 끌고 나와 조용한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부었다고 다시 잠들고 난 외투를 벗으며 말없이 삐지고 전화기를 들어 밥을 시키고 커튼을 치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왔지.

꽃피듯 살아온 인생, 꽃지듯 떠나는 인생, 부질없는 뜬구름 잡던 인생, 돌아보니 아름답구나.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 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말이야. 너무 어렸어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오래전에 한 휴대폰 광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다른 세상과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참 인상적인 말이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는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일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알림을 확인하고 잠들기 전까지 끊임없이 뭔가를 검색하고 보고 듣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침묵할 틈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디지털 기기를 들여다보며 쌓이는 피로도 이제는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잠시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서 벗어나 이 시간만큼은 기도의 오솔길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오솔길 산책 떠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이명기가 불렀습니다. 들어봐. 네. 아, 좀 재밌는 노래였네요. 약간 음률이 이렇게 출렁출렁 파도를 탄것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예, 이심전심이란 말 있죠.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그런 내용의 뜻이기도 한데요. 이 시간이 아마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기도의 오솔길 함께 걷고 있으시죠? 예, 말 없이 나눈 침묵도 소중하지만요. 오솔길 가족 여러분 마음속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1053이나 또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 그리고 생방송 하고요.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또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놓치신 분은 또 밤에 또 들으면 되겠죠. 여러분 중에서 제님이 이렇게 일찌감치 찾아오셨네요. 휴가 보내고 오랜만에 기도의 오솔길 함께하네요. 이 시간 함께하면서 잠시 스마트폰 손에서 내려둡니다. 절기가 실감나는 요즘이에요. 입추가 지나니까 아침 저녁 살랑살랑 바람이 참 좋은 요즘이에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햇살은 따가워요. 그래도 낮에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반가운 바람. 아, 와 우리 수염들이. 와, 이제 살것 같아, 살것 같아. 그런 말이 저절로 막 입에서 나오는 그런 절기가 이제 돌아오죠. 예. 근데 제가 스마트폰 손에서 내려놓으라고 하니 스마트폰으로, 예, 빵톡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 방송만 듣고, 잠시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다.

0: 기도의 오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영양만점 기도밥상 받을 준비 되셨어요? 오늘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와, 어떻게 이제 한창 덥던 그 시기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만, 예, 지난 한 주도 여전히 바쁘셨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여름에 있었던 주일학교 여름 행사 잘 다 마치고, 아,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일상으로, 이제 회복 일상으로의 돌아옴의 네, 느낌이었고, 아유, 네. 다시 잘 일반 일상의 생활, 사목생활 예, 잘 하려고 예. 차분하게 한 주간 지냈습니다.
0: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초, 중, 고, 뭐 또
1: 복사단,
0: 그다음에 뭐 교사들하고도 뭐 그런 거 없나요?
1: 뭐 청년들하고도
0: 청년들 뭐, 네. 왜냐하면 그분들도 수고하셨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같이 또 뭘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 번 수고를 하신 거죠.
1: 네. 예. 그리고 이 행사들이 다 마치고 앞서 그 댓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네네네. 정말 그 절기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저는.
0: 그렇죠.
1: 절 입추가 딱 되니까 어쩜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0: 꺾였어요.
1: 네, 살랑살랑해지면서 수녀님들 표현처럼 저도 살 것 같다.
0: 살겠다.
1: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완전 화덕 속에 저희 수녀원 복도나 방이나 다 화덕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 아, 그래서 우리가 아, 방에 들어가기 싫어 막 처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놀이방에서 다 이제 앉아서 그러다가 그냥 밤 지새까 막 이런 말까지도 있었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1: 네.
0: 예. 뭐 그래서 저희는 뭐 더위와 씨름하다 보니 뭐 뭘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게 없네요.
1: 네.
0: 그래서 뭐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미사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뭐 다른 수행들은 사도직방에서 각자의 파트에서 네 부서에서 열심히 일들 하시고요. 뭐 지금 저번에 8월 1일 날 입회하신 우리 지원자 자매님은 아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잘 익숙하게 되려고 뭐 눈여겨 보시기도 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하는
1: 네.
0: 생각이 들어 너무 이쁜데 그렇잖아도 엊그제 우리 그 지원자님 그 입회했던 그 동영상이 올라온 걸 우리 오설길 가족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여기 올려서
1: 네.
0: 너무 재밌고 좀 수녀님들 노래도 너무 좋아서 뭉클했다. 그 말을 우리 그 지원자 자매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문자 올라왔었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다 했더니 너무 기뻐했어요. 진짜.
1: 저도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건가요?
0: 네. 네. 있죠.
1: 네.
0: 네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한 소식은 없고 요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아 정말 근데 이제 본론으로 저희 들어가야 되죠.
1: 네.
0: 예. 지난 시간 끝으로 예.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호성인 다섯 분 모두 만나봤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영양만점 기도 밥상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침묵의 영성입니다. 침묵의 영성. 좀 어렵게 느껴질 뿐 뭐지? 침묵은 좀 알겠는데 영성은 또 뭐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주제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알고 보면 뭐 우리 일상하고도 아주 가까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주제를 특별히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오늘 주제를 침묵의 영성이라고 정했는데요.
0: 네.
1: 뭐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어떤 침묵 혹은 내적인 고요함을 방해하는 것들로 사실 둘러싸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스마트폰, TV, 인터넷 뭐 이런 것과 같이 정보와 영상의 홍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고요하게 있는 것을 오히려 불안해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죠.
0: 네.
1: 심리적 증후군 중에
0: 네,
1: 하나입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저부터가 사실 자유롭지가 않은 게 저도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 켜서 메시지 확인하고
0: 네.
1: 또 자기 직전까지 뭐 켜놓고 듣고 뉴스 듣고
0: 네.
1: 켜놓고 잘 때가 많이 있어서 저부터도 자유롭지 않습니다만
0: 네.
1: 그리고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삶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네. 사실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외부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음들이 우리가 스스로가 자신을 직면하고 자아를 직면할 필요가 있는데도 그것을 회피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네. 때문인데요.
0: 네네.
1: 그래서 오늘 기도밥상 시간에는 침묵의 영성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침묵의 의미와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0: 네. 아, 정말 침묵, 소침묵, 대침묵 막 이런 가지 수녀원에도 막 있었는데 요즘 네. 그게 다 별로 시시하게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1: 시시하게.
0: 정말이에요. 네. 뭐 지키자지게 말하는데 뭐 기도 끝나자마자부터 벌써 복도에서 시끌시끌 떠들면서 막 가게 되고 안 지켜져요. 그래서 침묵이라고 하면 보통 뭐 말을 하지 않는 거 뭐 그게 먼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가톨릭 영성에서 말하는 침묵은 어떤 의미일까 참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침묵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1: 네, 사실 침묵이라고 해서 모든 네. 침묵이 다 같은 침묵은 아닙니다.
0: 그렇죠.
1: 네, 크게 침묵은 두 가지로 먼저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그것은 부정적 침묵과 긍정적 침묵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부정적 침묵, 이것은 바로 그 소통의 거부 혹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0: 네.
1: 그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무시할 네.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경우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0: 그렇죠.
1: 이처럼 침묵에서도 부정적인 침묵은 소통의 단절 혹은 네. 또 때로는 외로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침묵이 있는데요.
0: 네.
1: 이 긍정적인 침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0: 네.
1: 고요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하고 또 휴식하는 그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그저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다고만 해서 같은 침묵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입을 다물고 있어도 속으로는 온갖 뭐 잡념이랄까요?
0: 맞습니다.
1: 뭐 미운 사람을 생각하고 갈등을 생각한다면 그건 진정한 침묵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침묵이 진정한 침묵이라는 점을 짚고 오늘 이 시간 깊은 의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입은 다물고 소통은 안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막 그 상대방을 막 생각하면서 막 미워하거나 뭐 싫어하거나
1: 그렇죠.
0: 뭐 이런 감정에 또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 뭐 이런 경우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아, 정말 침묵이라고 해서 다 같은 침묵이 아니라는 말씀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뭐 그렇다면 뭐 실제로 저와 같은 수도자들이 생활 안에서 지키는 침묵은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가 일상 안에서 침묵하는 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1: 네, 방금 수녀님께서 앞서 잠시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대침묵, 소침묵에
0: 네.
1: 관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학생 생활을 하는 신학교 생활에서도 매일 밤 대침묵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녁 기도 이후 다음 날 아침 식사 전까지 대침묵이 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대침묵 시간이라고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뭐 필담을 나누거나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하거나 뭐 입을 다물고 인터넷을 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은 전혀 대침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 예.
1: 대침묵, 침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온전하게 고요해지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침묵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침묵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0: 네.
1: 점을 말씀드립니다.
0: 내적으로 온전히 고요해지기까지 이게 참 어느 훈련이 좀 필요한
1: 그러니까요.
0: 과정인 것
1: 그게,
0: 같습니다.
1: 네.
0: 금방 내가 내적으로 온전하게 고요해져야지 한다고 되질 않더라고요.
1: 개념을 사실
0: 예,
1: 그거를
0: 맞습니다. 연피점
1: 체험하기가 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0: 예, 연피점 가서도 우리 저희 전적으로 진짜 대침묵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서는 복잡해요.
1: 네.
0: 근데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건 자, 우리가 말하는 침묵의 영성이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침묵의 영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1: 네, 침묵의 영성을 다다르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요.
0: 네.
1: 첫 번째는 당연히 말과 듣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겠죠.
0: 이거는 절제.
1: 네, 네. 네, 기본이 되겠습니다.
0: 네.
1: 입과 귀를 닫고 고요한 상태로 머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네.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고 요새는 디지털 디톡스라고 해서
0: 예, 예.
1: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부터가 영성적인 측면에 해당하는데요. 내적인 침묵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0: 네.
1: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의 소음 그리고 감정의 소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0: 네.
1: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걸 억지로 멈춥니까? 수녀님 말씀대로 저도 뭐 피정 가면 대침묵입니다만 아무리 침묵하려고 해도 돌아가서 다음 달에
0: 뭐,
1: 있을 행사
0: 해야지,
1: 어떻게
0: 이거 해야지 뭐.
1: 그러니까요. 또 지난번에 누구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근데 억지로 멈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0: 네.
1: 그러나 오랜 역사 안에서 영성가들의 조언으로는 이럴 때 생각을 가라앉히려면 그 생각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바라보아라 라는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바라보라고. 네. 와,
1: 그것은 네. 잡념이 들어도 그 잡념이 네. 드는 순간에 거기에 이제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서 더 깊이 생각하는
0: 네.
1: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라는
0: 아,
1: 것입니다.
0: 구름이 흘러가잖아요.
1: 네.
0: 오,
1: 생각도 그 순간 네. 들어 그 순간 생각이 들지만 하느님 저에게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소서 하며 다시 흘려보내는 그러한
0: 네.
1: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0: 네.
1: 감정 역시 마찬가지겠죠.
0: 네. 뭐
1: 마음 안에서 분노, 불안, 질투 이런 같은 감정이 올라올 때 침묵이 훌륭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자극이 왔을 때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눈을 감고 또 고요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면 어느새 또 자극적인 감정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아, 맞습니다. 네.
1: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영적 침묵의 단계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런데 단순히 고요함이 아니라 듣기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0: 듣기의 단계.
1: 네. 네. 무엇을 듣는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침묵의 영성 나의 말과 생각을 이제 멈추지만
0: 네.
1: 이제 나아가서 하느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소리는 결코 시끄러운 모든 일상의 소음 안에서 들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0: 네.
1: 이렇게 침묵의 영성을 짧게 이야기하자면 고요함 안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먼저 짧게 정리를
0: 예.
1: 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와, 그렇군요. 이렇게 세 단계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첫째 단계에서부터 단추를 잘 꿰야 될 것 같습니다.
1: 입과 귀를 닫는.
0: 예, 그게 잘 안 되면 절대로 세 번째 단계에는 도달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침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정말로 생각해봤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0: 예, 수도원이나 뭐 피정의 집처럼 조용한 곳에서는 특히 뭐 저희 수녀원에서도 평신도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조용한 순간이 많죠.
1: 네.
0: 예, 집안 전체가 분위기가 그건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 스마트폰도 뭐 사용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우리 일상 안에서 우리 평신도들은 이런 침묵의 영성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수녀님 좋은 지적입니다.
0: 네.
1: 이러한 영적인 침묵은 사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가끔 정말 시간을 따로 내서
0: 네.
1: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뭐 수도원이라든지 수녀원의 조용한 곳에 따로 떨어져
0: 네.
1: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침묵의 영성을 살아가기 위한 실천 사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을 수도원이나
0: 네네.
1: 깊은 산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일상 한복판으로 가져오는 것인데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앞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에 메시지를 보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침묵에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기.
0: 네.
1: 혹은 출퇴근길 대중교통에서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을 떼어놓고 한 10분 정도라도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0: 와.
1: 또 일상을 오고 가는 길에 성당이나 또 하다못해 조용한 공원에서도 좀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네.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일상에서의 침묵의 영성을 실천하는 가장 네. 기본적인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아, 참 좋은 말씀으로 정말 또 저희 마음을 깨워주시네요. 예, 거창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무슨 꼭 뭐 어디 수녀원이나 수도원에 가서 피정한다고 하는 그게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나 일상 안에서 내가 만나는 순간순간 그 듣고 보는 그런 어떤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을 수 있으면 더 좋고 뭐 가만히 산천을 바라본다든가 하늘을 바라본다든가 뭐 이러면서 주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다시 살펴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침묵이 되는 거죠.
1: 네.
0: 예. 참 좋은 말씀이라 제가 오늘 아주 진짜 멋있는 주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수녀님이 네. 너무 멋있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0: 아니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누구나가 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정말 꼭 그렇게 해보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많은 분들이 있으시다 싶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예, 성밴드 노래입니다. 침묵의 주.

네,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 침묵의 영성으로 기도밥상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상 속 침묵 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신부님께

0: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지금 바로 편하게 빵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정원 신부님께서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예,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와 또 의문이 있으시면 뭐 사는 얘기 또 합해서 문자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문자가 제법 많이 왔는데요. 임세실레아님, 네, 영양 밥상 시간 기다렸어요. 호호, 고요하게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그 시간이 참 소중해요. 기도하는 시간, 느낌표를 4개나 붙이셨네요. 아, 분명히 소중한 침묵의 시간, 기도 시간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세실레아 자매님, 예, 고맙습니다. 하하대사님, 신부님이 좀 읽어봐 주세요.
1: 네, 하하대사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내적으로 고요하게 지내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온갖 잡념과 생각으로 몇 분도 못 버티고 있어요. 저는 저녁 미사 때도 저녁 식사를 안 하고 참례하기 때문에 먹는 잡념으로 미사를 호투로 참례할 때도 많아요. 오늘 당진은 오전에는 조금 선선하고 지낼만 했는데 공장 주변 칡농쿨 제거하는데 땀이 막 나네요. 아직 여름이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0: 예. 아이고, 너무 재밌네요. 저녁 식사를 안 하고 저녁 미사를 할 때는 어떠세요? 뭐 먹는 잡념.
1: 매우 공감합니다. 저도.
0: 동병상련처럼 네. 느껴질 때가 요런 문자가 참 재밌기도 하지만 아이고 나도 그런데 네. 하고 그러잖아요. 네. 아이고 참 그럴 때는 뭐 그러려니 하고 아이고 예수님 이제 모시고 나서 바로 이제 식사하실 거니까 아 괜찮아 하고 이제 다독거려 주면 되겠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네요. 칡농쿨 제거하는 게 땀 나죠. 아직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멀었어요. 9월 중순이나 돼야 여름이 아마 갈까 싶습니다. 추석 전에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박윤정 클라라님, 네, 어느덧 유경촌 주교님이 떠나신 지가 1년이 되어가네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히 WYD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르코 신부님, 여름 행사 치르시느라 너무 애쓰셨겠는데요. 그런 소란함 뒤에 침묵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 주시니 그 강이 너무 좋으시네요. 좋으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신부님 말씀 오늘 딱 좋은 것 같아요. 여름 휴가들 뭐 보내느라 정말 이리저리 다니시기도 하고 뭐 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마음속에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뭘 먹을까 가족들을 어디로 데려갈까 정말 그랬을 텐데 이젠 다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계절로 왔습니다. 침묵 소중한 걸 다 느끼시리라 믿으면서 0349님 네 침묵의 영성 너무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신부님 저는 계속 봉사직을 거절하다가 이번에 사목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게 그동안 성당은 침묵할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이었는데요. 지금은 또 다른 직장에 출근하는 기분이 가끔 들 때가 있어서 되려 인근 다른 성당에 가게 되네요. 제가 좀 부족한 거겠죠?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까요?
1: 아니요. 뭐 전혀 부족한 것이라기보다 그렇죠? 성경 복음에도 분명히 나오죠. 이제 마르타와 마리아의 영성. 이제 우리에게는 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봉사를 하는 마르타와 같은 실제적인 봉사. 사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네. 또 그것이 지칠 때면 마리아의 영성. 또 가끔은 인근 다른 나를 모르는 성당에 가서 네. 고요한 시간 갖는 맞아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스스로를 잘 제어라고 할까요? 스스로가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봉사와 고요함을 함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예, 사목회에 또 들어가셨으니 할 일도 좀 많으실 텐데 그럼 신부님 말씀처럼 잘 균형을 맞춰서 네. 네,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은 로사님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엄마도 야외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수녀님과 신부님 반갑습니다.

0: 습니다. 조금씩 시원해지는 날씨에 행복한 날들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황 베드로님, 귀로 듣고 마음으로 소통하며 청취합니다. 성시간 미사 때 침묵, 피정 가서 대침묵,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렇죠.
1: 네.
0: 성시간 때다 떠들 순 없죠. 정말 미사 때 침묵. 그다음에 피정 가서 대침묵 다 좋으셨겠다 싶습니다. 예. 재밌네요. 9155님.
1: 네. 9155님, 신선한 바람결이 참 좋은 날, 영혼의 숟가락 힘있게 들고, 영혼의 양식 채울 준비 다 됐어요.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0: 영혼의 숟가락이 참 재밌네요.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이제 지금 작동하고 계셔서 이게 성령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뭐잘 들어보면 우리 영혼에 정말 꼭 필요로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오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빛 사랑 안젤라님, 네. 수녀님, 마음이 허전하네요. 라파엘 하늘나라로 소풍 떠난 후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빌어봅니다. 에휴, 얼마나 허전하시겠어요. 이제 얼마 안 되셨잖아요. 가신 지. 그러니까, 정말 새록새록 자꾸 생각나실 때는 그냥 생각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또, 뭐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힘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겠습니다. 예. 어떡해요. 뭐 주님 나라로 가셨는데 그죠?
1: 네.
0: 신부님.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옛날 뭐 찍어놓은 사진 같은 거 있으면 함께 보면 같이 보면서 그걸로 또 위안도 받고 또 즐거운 어떤 에피소드 같은 그런 사진들이 옛날에 찍힌 게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거 보면서 또 혼자서 또 재밌어 하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또 신부님,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침묵의 영성 살아갈 수 있을까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이고, 듣다 보니까 침묵이라는 게참 생각보다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만, 아이고,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도
1: 네.
0: 들어갑니다. 네. 하루에도 참 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잖아요. 예, 순간적으로 막 화가 나거나 감정이 올라오면 생각하기도 전에 뭐 말이 먼저 막 나가서 막 뭐랄까 화살같이 쏘아붙이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침묵 참 실천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침묵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을까요?
1: 네,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순간
0: 네.
1: 그것을 참지 못해서 욱하는 경우도 우린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침묵을 하기 전에 긴 침묵 전에도 잠시 멈추는 침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멈춤에 관해서인데요. 사실 저도 일상에서 잘 사용하는 실천 방법이기도 합니다. 순간 저도 욱하거나 화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실제로 저도 3초 정도 숨을 쉬면서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래도 나름 이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는데 또 습관이 되더라고요. 어떤 감정적으로 휩싸였을 때, 내 입에
0: 맞습니다.
1: 나오기 전에 한번 잠깐 쉬면 그 침묵의 짧은 순간이 나오는 태도를 바뀌게 한다는 걸저 역시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춤 역시 침묵의 영성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을 하는 것보다 경청하는 것에 노력하는 것이 침묵에 더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0: 예, 다잘 아셨겠죠? 3초 동안 좀 짧은 순간이지만 좀 잠깐 멈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가톨릭 신자들에게 침묵이라고 하면 뭐 기도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는데요. 이 기도라는 거는 어떻게 침묵과 또 연결이 될까요?
1: 네, 저희 기도를 제가 예전에 기도밥상 시간에 한번 기도에 관해 이야기를 할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는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염경 기도, 묵상 기도,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관상 기도인데요. 염경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문을 소리내 읽는 것이지요. 주님의 기도, 성모, 성령, 광송, 식사, 전후 기도 다이 염경 기도에 해당합니다.

0: 그리고 두 번째 묵상기도는 성경 그리고 특히 복음을 읽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느끼고 바라볼지 말 그대로 궁리하는 과정이 묵상에 네. 해당할 텐데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느낌, 신선한 느낌을 받는다면 혹은 그것이 성공적인 묵상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침묵의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는 관상기도입니다. 이제 관상기도, 침묵의 단계인데요. 이제 입으로 외우는 기도문이나 생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묵상을 넘어서서 하느님을 향해 조용히 마음을 모으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상기도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것인데요. 이게 다시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침묵의 영성은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그 단계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 역시 침묵의 영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우리의 최종 목적 중에 하나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아 기도에도 참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걸 다시 정말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침묵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신부님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솔길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꼭 기억했으면 좋을 말씀이 있다면 네, 어떤 걸까요?
0: 네, 침묵은 단순히 단절 혹은 도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하느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바르게 마주하기 위한 영적인 재충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내면이 소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도 혹은 세상의 아픔도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1: 네.
0: 내가 침묵할 때 하느님과 이웃과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나눈 침묵의 영성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아우 마무리까지 정말 짧지만 아주 정말 애기씨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셨습니다.
0: 네.
1: 예, 침묵의 영성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는 또 어떤 주제로 우리 기도밥상을 풍성하게 차려주실까요?
0: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침묵의 영성을 예. 일상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 네네.
0: 그래서 다음 주엔 이어서 일상의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일상의 거룩함.
0: 네.
1: 이것도 참 우리 오솔길 가족들에게는 참 매력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아쉽지만 이제 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신부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애청해 주신 가족 여러분 인사 신부님 인사 들으셔야죠.
0: 네. 오늘도 함께 기도밥상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참 기쁜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선선해진 날씨를 또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349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다음번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바니님 것도요. 예. 예, 오늘 만난 음식 배불리 먹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신부님과 함께 침묵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침묵은 세상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돌아보고 하느님과 이웃 이야기에 더 깊이 경청하기 위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고 3초 네, 조용히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의 소리를 잠시 내려놓을 때 비로소 들리는 마음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 주님과 나 자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 끝곡으로 자케오 나무가 부르는 너희는 멈추고 남겨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상범 예로니모,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로달 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9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달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 여러분, 오늘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의 환신은 언뜻 보면 잔혹합니다. 여섯 사람이 무기를 들고 와서 늙은이도 젊은이도 아이도 가리지 않고 성읍을 쳐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학살의 명령 한가운데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도성 가운데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독서에 나온 표를 받는 사람은 완벽한 의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0: 같은 도성에 살면서도 그 악에 무뎌지지 않고자 노력한 사람. 밤마다 세상에 어그러진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잠을 설친 사람이 표를 받을 것입니다. 표를 받은 것은 깨끗함의 상이 아니라 아직 마음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표를 받는 사람은 여전히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저지르는 죄는 평범한 악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마음이 아팠던 일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새 무덤덤해집니다. 뉴스를 봐도, 옆 사람의 고통을 봐도, 공동체 안의 갈등을 봐도 우리는 점점 원래 그런 거지 어쩔 수가 없어 하며 눈을 돌리는 법을 배웁니다. 에제키엘은 바로 그 무뎌짐이 진짜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 떠나심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광은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대문으로 점진적으로 옮겨갑니다.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 문턱에서, 대문에서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누군가 나와서 가지 마세요 하고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머뭇거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느님의 모습을 복음의 예수님과 겹쳐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결코 등을 돌리라 하지 않으십니다. 소문 내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문턱에서 서성이지 말고 직접 그 사람 앞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두세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동체 전체가 나섭니다. 이것은 단죄의 절차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의 절차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문지방에서, 대문에서 멈추어 서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형제를 잃기 전에 몇 번이나 다시 찾아가라고 복음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찰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무뎌집니까? 아니면 아직 아파하고 있습니까? 돌아서서 떠나버립니까? 아니면 문턱에서 한 번 더 머뭇거립니까? 우리는 상대에 대해 뒷담화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마주하러 직접 걸어갑니까? 에제키엘의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문지방에서, 대문 어귀에서 자꾸만 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미 등을 돌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그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러하시듯 우리도 돌아서는 그 문턱에서 한 번 더 머뭇거려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1: 연중제 19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균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른이 되면 이제 뭐든 혼자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갈수록 가장 어려운 일은 나 자신을 다독이는 일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기보다 내 편이 되어야 하는 순간은 생각보다 참 많이 찾아옵니다. 심리학에는 자기 재양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 내가 어린 시절의 나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과정인데요. 그때 미처 듣지 못했던 잘했어, 괜찮아, 충분해 같은 말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먹고 싶을 땐 맛있게 먹고, 쉴 땐 마음 편히 쉬고, 웃고 싶으면 실컷 웃고, 울고 싶을 땐 참지 않아도 된다고. 가장 다정한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 어쩌면 그게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오늘도 자신에게만 유난히 엄격했던 하루였다면 오늘 밤만큼은 스스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오늘도 잘 버텼다. 그 한마디를 가장 건네줘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일지도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정준일의 안아줘 듣고 오셨습니다. 예전에 묵상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지점 중에 하나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끊임없이 받아온 상처들과 내가 세상을 대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참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속에 어린 시절에 나약한 아이가 하나 들어서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어떤 아이죠. 우리는 그런 과거의 나에게 다른 사람이 해준 말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과거의 저에게 지금 제가 해줄 수 있는 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나는 지금 네가 그렇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완벽하지 않은 우리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물론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정말로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마음들 속에서 너무나 참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들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어린 시절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부모가 되어준다는 것 생각해보면 참 따뜻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는 어른이 된 뒤에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고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토닥임을 받고 싶으면서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숲.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05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비교적 다른 곳에 비해 복장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회사에 배꼽이 훤히 드러나는 일명 크롭티라고 부르는 것들을 입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한뼘 가까이 배가 드러나는 옷을 입는 여직원들이 많아지니 괜히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도 모르겠고 굳이 회사에 이런 차림으로 와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같은 부서의 한 직원은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요즘 옷의 디자인 자체가 크롭 형태로 많이 나온다지만 어떻게 매일같이 크롭티만 입고 올수 있는지 옷장에 그런 옷만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회사인데, 회사라는 공간에 이렇게까지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 게 적절한지, 그래도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갖춰 입어야 한다 보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가 너무 꼰대처럼 보일까봐 후배 직원들에게 입도 뻥긋 못하고 있네요. 너무하다 싶을 땐 한마디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복장이 자유로운 회사지만 너무 자유롭게 입고 다니는 직원들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이 문제는 말을 꺼내는 방식에 따라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방에게 배가 너무 많이 보인다거나 노출이 심하다고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복장에 관한 조언이 아니라 상대방의 외모와 몸을 평가하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특히 직장에서는 더 조심해야 할 문제겠죠. 그렇다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옷차림이 똑같이 괜찮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당에 갈 때와 장례식장에 갈 때의 복장이 다르고 편하게 일하는 사무실과 중요한 기업을 만나 거래하는 자리의 복장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TPO라는 것은 단순히 보수적인 예절이라기보다 내가 어떤 장소에 있고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일이니까요. 결국 중요한 기준은 내가 보기에 불편한가가 아니라 그 옷차림이 지금의 직무와 상황에 맞는가일 것 같아요. 고객을 만나거나 외부 행사가 많은 직무라면 회사가 업무에 필요한 복장 기준을 만들고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이 맞겠죠. 물론 개인적으로 복장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할수 없는 것은 아니긴 한데 서로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어 있고 한쪽이 다른 쪽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가 옷차림에 대해 가진 생각과 방향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일 때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그때에도 너무 노출이 심하다는 식으로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나는 장소와 역할에 따라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뭐그 생각을 받아들일지는 상대방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고요. 사연자님께서 그 직원과 그런 이야기를 나눌 만큼 충분한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직접 한마디를 하는 것은 좀 피하는 편이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희롱 문제나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요즘에는 생길 수 있으니까요. 업무상 정말 기준이 필요하다면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논의를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말을 꺼내기 전에 지금 우리 사이가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지적하는 모습이 될지 한번 구분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옷을 선택할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서 있는 자리와 맡은 역할을 살피는 일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건넬 때에는 옷보다도 먼저 서로의 관계를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장미 여관 김슬기의 노란 셔츠의 사나이.

Wow.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8322님, 더운 걸 정말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더위가 시작되고 나서 단한 번도 에어컨을 끈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전기요금은 각오했던 부분이지만 잠깐씩 바깥에 나갈 때마다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결국 여름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걸리고 나니까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에어컨을 포기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지금 너무 더워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에어컨을 마음대로 트시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여름 냉방병에 걸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운동도 해야 되고 우리 몸을 챙기는 여러 가지 역할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름 감기 또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을 안킬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좀잘 쉬시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또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601님, 올해 가을에 친구와 하프 마라톤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밤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뛰고 있는데, 5km까지는 어찌저찌 페이스 유지하면서 뛰겠는데, 그 이상 거리를 늘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하프 마라톤은 21km인데, 과연 가능할까요? 뭐, 사실 많은 분들이 마라톤 뛰실 때 그런 고민을 가지실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뛸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다 어떻게든 이뤄내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너무 더우니까 지금 가을까지는 시간도 좀 남았고 가을이 되면 조금 날씨가 좋아지니까 충분히 뛰실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꾸준하지 못할 때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인 것 같아요. 운동은 정말로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고 지금처럼 꾸준히 뛰고 있으시니까 분명히 가능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몸의 어떤 컨디션은 봐야겠죠. 내가 너무 무리해서 몸이 아프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7877님,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은 가사가 잘안 들리고 너무 빨라서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분명 10년 전에 저도 꽤 빠른 노래들을 좋아했는데 최근 제 드라이빙 뮤직 선곡 플레이리스트를 쭉 보면 발라드 1색이네요.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최근 너무 좋아서 차탈 때마다 첫 곡으로 듣는 노래 신청합니다. 송가인 내 마음의 사진 신청합니다. 요즘 점점 더 어떤 가사의 중요성보다는 그냥 가사의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사실 이거는 그냥 대중가요뿐만이 아니라 어떤 미술계에서도 조금 가끔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떤 하나하나의 장면들보다 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것들을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 모습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옛날 발라드를 제일 좋아하고 가사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우리가 또 정말로 예전 노래 들으시면서 또뭐 우리가 꼭 그렇게 해서 시대에 맞춰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듣고 싶은 노래 들으시면서 또 평온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네요.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송가인의 내 마음의 사진.

잠이 오지 않는 밤, 우연히 꺼내본 책 안에서 발견한 한 줄, 달빛에 그려진 서점.

아직 배우고 알아가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거야. 일단 해보는 거야. 완벽하지 않다며 미루는 것보다 부족한 걸 알면서도 하는 게 어디야. 김신우의 에세이 아무튼 여름 중에서.

김동률의 출발 듣고 오셨습니다. 김신혜는 일상의 작고 솔직한 감정을 담백한 문장으로 풀어내는 에세이스트입니다. 아무튼 여름은 여름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마음과 그 계절에 얽힌 여행과 음식, 사람과 추억을 담은 책인데요. 여름에 보내는 한 권의 편지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 문장은 부족함을 알고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용기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일단 해봐 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사실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더 많이 우리가 정말로 머무르는 것보다는 일단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꾸준함이라는 게 중요하죠. 소설가의 가장 큰 덕목은 꾸준하게 글을 어떻게든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내가 정한 시간만큼 앉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상 안에서 참 꾸준함이 중요한 것임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일단 해볼 수 있고 또 꾸준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면서 함께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달빛에 그려진 서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문장 글귀가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이슨 모라즈의 럭키 듣고 올게요. Do you hear me talking to you?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어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어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06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흔히 시골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곧잘 해서 고등학교는 근처에 조금 더 큰 도시로 진학했고 이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이런 제가 자랑거리였는지 명절에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기 바쁩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서울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이 깊어지고 빡빡한 생활에 지쳐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이 하시는 농사일을 도와드리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부모님께는 아직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내려오려 하느냐며 화를 내실 것이 뻔하고 좁은 동네인 만큼 이런저런 뒷말이 나올 것도 걱정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지금의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이제는 부모님의 시선보다 제 마음을 앞세워도 괜찮을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낙향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예술 경영을 공부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지역 재생에 관해서도 공부하게 되고 서울을 떠나 지역이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려는 예술인들도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꼭 서울에서 실패해서 물러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을 다른 곳에서 이어가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선택이 될 수도 있죠. 서울은 지나치게 빠르고 지나치게 가끔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다만 사연자님의 마음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오랜 서울 생활에서 쌓인 외로움과 피로도 많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농사일을 도우러 내려가겠다는 말부터 하기보다 내가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은 얼마나 지쳐있는지를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연자님이 감당해온 어려움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처음에 무엇이 부족해서 내려오려 하느냐면 분명히 화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사연자님의 선택이 잘못되어서라기보다 자녀를 서울로 보내고 자랑스러워했던 부모님의 기대가 함께 흔들리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다만 지친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려가면 고향에서도 다시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실패나 도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고향에 돌아가려면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사를 제대로 배우고 이어갈 것인지, 서울에서 쌓은 경험을 지역에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농사를 조금은 더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조금은 더 젊은 방식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일을 준비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꼭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내가 고향에서 어떤 하루를 살아가고 싶은지는 그려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하기보다는 일정한 기간 고향에 머물면서 농사일과 지역생활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앞세우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방향인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도 또 내가 확실히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서울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유 한 가지보다 고향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 구체적으로 정해보는 것입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지만 사실 자신의 생각과 달라서 실패하는 경험도 있고 또 성공하는 경험도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돌다리도 분명히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게 너무 힘들어서 도피하는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진퇴양난의 길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긴 하지만 그것들을 정말로 그냥 도피가 아니라 야,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스텝을 걷는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해 가면 좋겠고 그 안에서 또 부모님과의 내 마음을 또 이야기하며 터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에서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생각하는 선택이 새로운 시작이 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김예림의 행복한 날을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노을의 청혼입니다.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음력달의 마지막 날이자 밤하늘에 달이 거의 보이지 않는 금음입니다. 우리말로는 사그라들다를 뜻하는 옛말 금을다에서 이 금음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영어로는요, 금음을 뉴문, 즉 새로운 달이라고 말한대요. 달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뭔가 이 새롭게 달이 떠오르는 준비의 시간으로 생각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좀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분명 뉴문, 새로운 달은 떠오를 테니까요. 그 달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첫 곡으로 김상균의 저하늘의 달빛처럼 띄워드렸습니다. 금음, 사그라들다, 그리고 뉴문, 새로운 달 모두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메시지는 샵1053이에요.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축일 축하 문자메시지도 좋고요. 뭐든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제가 다 읽고 또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띄워드리니까 신청곡도 함께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은 수요일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최준익의 고백 듣고요. 이어서 김수현의 내 곁에 듣고 올게요.

우리 마음속에 촉촉함을 길어올려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효창현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학교에서 양성자로 지내면서 신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행복한 사제의 삶은 어떤 것일까? 이미 저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아본 적 있는 신학생들은 대번에 제가 기대하는 답을 떠올리며 눈을 반짝입니다. 처음 이 질문을 받았거나 예전 이야기를 잊은 친구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저는 다시금 신학생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사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제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미사봉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제라고 불리는 것이다. 물론 사제에게 맡겨진 여러 중요한 직무들이 있고 그것들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사집전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행복한 사제는 미사봉헌을 참으로 좋아하는 사제다. 사제에게 미사봉헌은 분명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기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두고 행복하다고 말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만약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행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학생들에게 자주 강조합니다. 신학교 생활은 쉽지 않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우리가 양성을 받는 이 신학교 생활은 수련이다. 해야 할 일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수련이고 마침내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로 삼을 수 있는 사제로 성장하기 위한 수련이다. 물론 사람이기에 해야 할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피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자주 유혹처럼 다가오는 이러한 생각을 물리치고 기꺼이 해야 할 일을 위해 나설 때 우리는 참 좋은 몫을 택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사제가 미사를 준비하는 제입방에 이런 글귀를 걸어놓은 곳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제여, 이 미사를 당신의 첫 미사처럼, 마지막 미사처럼, 그리고 유일한 미사처럼 봉헌하십시오. 이는 그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제 본연의 참 행복을 위한 초대의 말씀임을 새겨봅니다. 비단 사제나 신학생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해야 할 일이 적잖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 신앙의 행복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갓등중창단 9집에 수록된 노래 이제 다시를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참 행복을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 깃는 드래박 오늘은 표창현 프란시스코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 갓등 중창단이었죠. 이제 다시 신나게 듣고 왔습니다. 아, 더위야 물러가라 하고 소리치는 것 같지 않아요 신부님들이. 문자메시지를 볼게요. 3397님이 슬디 안녕하세요.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에 방송 맡으셨네요.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듣습니다. 아주 먼 옛날 페페로데이에 선물 주신 거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꽤 오래됐는데요. 10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저 거의 첫 프로그램 한낮에 가요 선물할 때 받으신 그 빼빼로 막대과자 생각하시는 거죠? 그때면 벌써 10년이 뭐예요?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다니, 그리고 아직도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고 계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3397님. 6439님은 귀팅만 하다가 문자 보내봐요. 지난주 여름 휴가였는데요. 솔매성지, 언홍성지, 죽산성지 순례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저는 처음으로 듣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감동 되게 받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주 하필 또 이렇게 가장 더운 주간에 휴가셨네요. 그래도 왜 출근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게 훨씬 기분이 좋겠죠. 땀은 나도 기분은 훨씬 좋겠죠. 솔매, 언홍, 죽산까지 다녀오셨다고요. 어떠셨는지 또 소감도 궁금합니다. 다녀오시면서 느끼신 것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로사님은 여유롭게 청취합니다. 하느님 나의 모든 것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임형주 씨의 목소리로 제가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들으실 수 있고요. 크리스티나님은요, 아버지께서 8일에 선종하시고 아이고, 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어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던 그늘이 없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이제는 볼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아픕니다. 신청곡,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신청합니다 하고, 이렇게, 방송 토크로 담담하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말씀으로 또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버님 위해서 기도 중에 꼭 기억할게요. 그리고,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듯이 하늘에서 또 크리스티나님을 지켜주고 계실 거니까 너무 많은 슬픔을 오랫동안 간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먼저 열일곱이다의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듣고요. 이어서 임영주 씨의 목소리로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이어드리죠.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17이다의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그리고 임형주의 목소리로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띄워드렸어요.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녀 요안나 프란체스카 드 쌍탈이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다음 네 자녀를 신앙하에서 키우면서 자선을 베풀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성녀인데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강론을 듣고 큰 감명을 받은 후에 가르침을 청했고 성인과 함께 성모 마리아 방문 수도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수도회를 세운 후에도 여러 시련을 겪었지만요,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성녀입니다. 요안나 프란치스카 드 상탈의 축일이고요. 이 밖에도 오늘 또 축일 맞이한 성인, 성 마카리오, 성녀 힐라리아 등 23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별빛사랑 안젤라님이 어제 보내주셨는데 소개 못해드렸네요. 청파돈 성당의 4구역 5반 구역장님이신 성지현 글라라 자매님 축하해주세요 하셨어요. 어제 클라라 축일이었죠. 저도 함께 축일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곡으로 평화를 주옵소서 이곡 신청해 주셔서요. 홍민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홍민이 부르는 가톨릭 성가 44번이죠. 평화를 주옵소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죄지은 형제가 있으면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행동을 타이르는 것은 그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주는 것,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웃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 말씀에 더 깊이 또 다가가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저는 김혜연이 부르는 형제에게 베푼 것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13일 연중제 19주간 목요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WID 재무부 차장 심승우 마르티노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8월 13일 연중 제19주간 목요일입니다.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진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주옵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보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의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 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0: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반항의 집안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 사람의 아들아, 유배 짐을 꾸려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배를 가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사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유배를 가거라. 행여 자기들이 반항의 집안임을 그들이 깨달을지도 모른다. 너는 짐을 유배짐처럼 싸서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어 놓았다가 저녁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배를 떠나듯이 떠나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벽을 뚫고 나가라. 너는 어두울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마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을 위한 예표로 삼았다. 나는 명령을 받은 대로 하였다. 짐을 유배짐처럼 싸서 대낮에 내어 놓았다가 저녁에 손으로 벽을 뚫고 어두울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갔다. 이튿날 아침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저 반항의 집안인 이스라엘 집안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너에게 묻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 신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장과 그 안에 있는 온 이스라엘 집안에 관한 것이다. 너는 또 말하여라. 나는 여러분을 위한 예표입니다.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유배를 당해 끌려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있는 수장은 어두울 때에 짐을 어깨에 메고 사람들이 그를 내보내려고 벽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나갈 것이다. 그는 자기 눈으로 그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2: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0: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시험하고 그분께 반항하며 그분의 법을 지키지 않았네. 그들의 조상들처럼 등 돌려 배신하고 뒤틀린 활처럼 어긋나 버렸네.
2: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0: 산당을 지어 그분의 화를 도두고 우상을 세워 그분을 진노케 하였네. 하느님은 들으시고 격노하시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셨네.
2: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0: 당신의 힘을 적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적의 손에 내주셨네. 당신 백성을 칼에 넘기시고, 당신 소유에게 경노하셨네.
2: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알렐루야.
0: 알렐루야.

0: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오늘은 연중 제19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용서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용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용서를 하기에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용서를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들은 용서하는 게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용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서를 청하는 사람에게도 또 용서를 해주는 사람에게도 사랑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머리로는 잘 할 수 있으나 마음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랑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교황님께서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년에 있을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인 것 같습니다. 서울 세계 청년 대회의 주제 성구가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용기를 내어라 세상을 이겼다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한 용기, 또 용서를 하기 위한 용기를 내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용서, 또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용기를 얻는 그 방법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무엇인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0: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모습이라면 더욱더 쉽게 용기를 내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스테이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내가 우리 집에 외국인이 와서 함께할 수 있을까? 내가 홈스테이를 할수 있을까? 해도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부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홈스테이를 할수 있는, 그리고 함께 WYD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실제로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이 묵주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많은 이들이 용기를 낼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치는 묵주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얻는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묵주 기도가 준비하는 이들에게 더큰 용기를 전해줄 수 있고, 그 용기를 통해서 더욱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나눔입니다. 나눔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눔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보다 어려운 이웃 청년을 바라보는 마음을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용기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용기에 대한 실천을 기부를 통해서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실천이 더욱더 큰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용기로 변해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고, 상대방과 나눔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세 가지를 통해 용기를 낼수 있는 기회가 바로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과 참여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어 주실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용기가 생겨 더 많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황님께서 선택하신 주제 성구가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함께 은총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2: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1: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2: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1: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2: 사제.

0: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0: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산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0: 묵주 기도 빛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2: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찬미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은 세계 왼손잡이의 날입니다. 세상에는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죠. 그래서 식기를 차리는 방향부터 가위의 모양까지 오른손에 맞춰진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당연하지만 왼손이 편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하루만큼은요, 이 왼손잡이들이 주인공인 세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왼손잡이뿐만 아니라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8월 13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황소리의 목소리였죠. In His Time이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모두 사랑스러운 당신의 자녀로 보이시겠죠. 오늘은 또 왼손잡이의 날을 맞았으니까 주위에 왼손잡이가 있으시면 그들을 한 번씩 더 배려해 주시는 어떤 그런 배려 베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그대에게 평화를도 사연과 신청곡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우물정 1053 샵 1053이고요. 유료 100원이에요. CPBC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연과 뭐 축일 축하 문자도 좋고요. 또 신청곡 있으시면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골라서 바로바로는 못 띄워드릴지라도 골라서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생각나시는 곡, 특별한 날 또 이런 곡 듣고 싶어요 하시면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꽃들에게 희망을 함께하는 목요일입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이지훈 펠릭스 성당에서 듣고요. 김영기 라파엘라의 주님 사랑이 이어드릴게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위해 노력했던 일본인들도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소다 가이치는요, 우리나라 정부가 처음으로 문화 훈장을 수여한 일본인입니다. 젊은 시절에 방황하면서 살다가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름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그를 업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고 밥도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죠. 그 일로 한국을 은인의 나라로 여기게 된 소다는 1905년 서울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여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1921년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까지 1,000명이 넘는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돌봤는데요. 일제가 패망한 이후 일본인인 아내는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한국에 남았지만 소다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이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현실의 고통 앞에 방황하던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것은 이름 모를 한국인이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랑 덕분인 것 같은데요.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늘, 일제의 만행을 앞장서서 비판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마음 다해 돌보았던 어느 일본인 부부의 선행만은 소중하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해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석소영의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 함께 했습니다. 와,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거 저 사실 몰랐어요. 오늘 알았는데 소다 가이치라는 일본인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처음으로 문화훈장을 수여한 분이시고요. 오, 이렇게 근데 사실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본인 중에서도 일제 이런 사과를 바란다 하는 일본인들이 있다고 듣기도 했고 최근에도 어떤 다큐멘터리에서도 그 일제 강제 징집된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본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노력하는 그런 일본인들도 있다는 거, 그분들을 더 또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참 따뜻한 이야기예요. 광복절을 앞두고 참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8196님은요. 산정호수 요세피나 아침 인사드립니다. 성모동산에서 기도하고 옥상에 올라오니까요. 앞산 망무봉의 햇빛 너무 예쁩니다. 오늘 오전에 미사 참례하고 서울로 출장 떠나는 남편 요셉 잘 다녀오길 기도드릴게요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셔서요. 예, 아 남편분은 또 이렇게 출장 다녀오시나 봐요. 그래도 8196님의 이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어떤 그 아침 풍경이 딱 그려지는 거 있죠. 기도하고 옥상에서 딱 바라보니까 햇빛이 딱 비치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클라라베스님은 우리 공동체 맏언니 최정혜 글라라님, 브레인 정지영 글라라님, 이쁜 막내 오수산나 수산나님의 축일 축하합니다.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 늦게 소개해드렸다 죄송해요. 글라라 축일이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축일 축하하는 마음은 진심인 거. 예, 그래서 축하곡으로 제가 DES의 감사해 준비했습니다. 이 곡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1932님은 하늘바라기에 주 부활로 신청합니다. 너무 상쾌한 아침 맞이했어요. 열대야가 없어지니 꿀잠이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 등교를 도와주시느라 친정엄마가 아침에 오시거든요. 거의 매일 이제 오시거든요.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근데 에어컨을 아침에 땀나기 싫어서 아침부터 틀었었는데 한동안 어제는 에어컨을 안 틀고 창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너무 더울 텐데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웬걸 너무 시원한 거 있죠. 이렇게 시원한 날이 오다니, 지난주랑 이렇게 다르다니 놀랄 정도로요. 정말 상쾌한 요즘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신청곡으로 띄워드릴게요. 하늘바라기 주 부활로 요곡 신청하셔서 들려드리는데요. 먼저 축일 맞으신 최정혜 글라라님, 전재영 글라라님, 또 오수산나 수산나님의 축일 축하드리면서 DS의 감사에 먼저 띄워드릴게요.

DS의 감사에 이어서 하늘바라기 주부활로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 폰시아노가 있습니다. 폰시아노는요, 교회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던 어려운 시절의 교황이 됐어요. 그런 와중에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면서 죽음의 섬이라고 불리던 곳까지 끌려가서 그곳에서 가혹한 대우를 받다가 순교한 성인입니다. 성 폰시아노 축일이에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히폴리토, 성 카시아노 등 15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축일 맞이한 분들 위해서 주위에 기억나는 분들 위해서 잠시 화살기도 바치는 것도 좋겠고요. 또 문자메시지로 축하합니다 하고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희한테 축하해주세요 하고 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우물정 1053 유료 100원 문자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사야 53의 주여나 여기 듣고요. 이어서 자케오나무 하느님을 위하여 띄워드립니다.

네, 이사야 53의 주여나 여기여서 자케오 나무 하느님을 위하여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은요, 악한 종의 비유 들려줍니다. 자신은 더큰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을 가혹하게 대했던 악한 종의 모습,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받은 만큼 이웃에게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황금률의 정신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얘기를 저희 딸아이에게 했거든요. 동생이 뭘 잘못했는데 용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이 성경 말씀 들어봤냐? 악한 종의 비유 이거 들어봤냐? 하면서 너는 엄마가 맨날 뭐 잘못해도 용서해 주는데 동생은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했더니 입꾹 다물고 용서해 주더라고요. 초등학생 아이도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게 어렵다는 생각 자주 합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재석 신부가 부르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9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복음에 만 탈렌트를 빚진 종이 나옵니다. 만 탈렌트는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한 나라의 1년 조세에 맞먹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임금이 그 막대한 부채를 탕감해 준 것은 단순한 재정적 호의가 아니라 죽어있는 한 생명을 다시 살려준 무조건적인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탕감받고 나온 종은 곧바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베풀어준 자비를 통해 감옥 밖으로 나왔으면서 정작 자신은 타인에게 자비를 건네는 통로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동료를 가둔 감옥은 실상 그 자신이 스스로를 가둔 자기 집착이라는 좁디 좁은 감옥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존재이며 생명을 선물받은 존재라는 기억을 상실할 때 우리는 아주 작은 손해와 서운함에도 타인의 멱살부터 잡는 비루한 존재로 추락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명령은 내 안에 억지스러운 의지나 도덕적 우월감으로 남을 참아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무한한 자비의 부채를 탕감받은 존재임을 매 순간 기억해 내라는 촉구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서 내어주는 시혜적 행위가 아니라 내가 받은 거대한 자비가 나를 통과해 타인에게 흘러가도록 내 마음의 물꼬를 터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억울함과 분노에 마음이 부풀어 오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만 탈렌트 부채를 짊어지신 분이 매달려 계십니다. 내가 누리는 이 삶이, 내가 숨쉬는 이 하루가 이미 주님의 거룩한 생명과 수많은 이들의 묵묵한 헌신이라는 탕감받은 은총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할 때 비로소 동료의 멱살을 쥐었던 우리의 모난 손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나에게 건네진 주님의 자비를 기억해냅시다. 나에게 섭섭하게 굴었던 이의 허물을 가만히 덮어주고 나를 지키고자 움켜진 마음의 손을 풉시다.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서 약속된 유산을 이어받는 거룩한 자녀로 사는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1: 연중 제19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균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감기에서 낫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을 먹고 7일 만에 낫거나 약을 안 먹고 일주일 만에 낫기.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이라 특별한 치료제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의 우스갯말입니다. 요즘 주변에 냉방병인지 여름 감기인지 기침, 몸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우, 이렇게 더운 계절에 무슨 감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몸이 나 좀 쉬고 싶어 라고 보내는 신호일 겁니다. 내가 미처 듣지 못했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아침, 행복을 향하는 아침, 저는 폭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스피비스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백예린의 레스트 이 노래로 2026년 8월 13일 목요일의 문을 열었습니다. 감기, 아 여름 감기 아무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더운데도 감기에 걸리는 거 보면은 우리 몸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확실히 저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여름 감기라고 불평부터 하거나 불편하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온도 조절, 습도 조절 잘 하시고 물 자주 드시고 푹 쉬면서 내 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1124님, 오프닝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니까요. 오늘 연차를 써야겠네요. 아, 귀엽다. 저 때문이네요. 아, 어떡해. 연차 써야 되는 거. 아, 복디가 오늘 내 안의 소리를 귀 기울여 보래잖아. 해가지고 연차 쓰시는 거잖아요. 어머, 어떡하지? 사장님한테 걸리면 안 되겠는데? 박만수님, 오늘 늦잠 잤어요. 이 시간에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 집. 저 감기입니다. 진짜 감기예요? 늦잠 자서 그냥 감기라고 핑계 대시는 거 아니고 진짜 감기인가요? 늦잠도 분명히 나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좀 더 잠이 필요하다. 수면이 필요하다. 아, 어떡하냐. 아파서 어떡해요. 복디는 요새 계속 중간에 막 요즘은 밤에 덥지도 않잖아요. 근데 꼭 두세 시간 자고 낮잠 자듯이 쪼개 자는 거예요. 밤잠을. 두세 시간 자고 또 한두 시간 눈 뜬 눈으로 있다가 또 두세 시간 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불안하잖아요. 저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늦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두 번, 그러니까 자기 전에도 멜라토닌을 한 개 먹고 자요. 근데 두세 시간 있다 또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어떡하지? 빨리 잠들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또 멜라토닌을 먹고 자요. 그러면은 이게 악순환인 게 아침에 일어나면 몽롱해요. 멜라토닌 기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수면이 분명히 나에게 무슨 신호를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계속 습관이 지켜지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확실히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그러는 건가? 원래는 저 한 번 잠들면은 정말 푹 잘 자거든요. 저 진짜 잘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제가 알게 모르게 신경 쓰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런지 하 참 매일 12시, 1시 되면은 깨요. 일찍 자는 편이긴 한데 한두 시 되면은 깨가지고 또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다가 잠들고 어찌됐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롱하게 출근해도 여러분들 만나면 정신이 말짱해집니다. 오늘도 정신 말짱하게 뚜렷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 볼게요. 김정배님, 오늘 사무실 와서 아침으로 낫또 하고 시리얼 바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 라면의 유혹은 참아냈는데 아내가 냉면을 끓여달라고 해서 결국 면은 먹긴 먹었어요. 참고로 제가 젊었을 때 분식집 알바를 해서 면을 잘 끓인답니다. 냉면을 만들 수 있는 남자라고? 와 대단하다. 아, 라면의 유혹은 참았는데 냉면의 유혹은 못 참으면 또이또이 아니에요?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 뭐 칼로리야 좀 적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야식을 먹은 거 결론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속은 좀 괜찮으신가요? 저는 밤에 뭘 먹고 자면은 다음날 아침에 빨리 배고프거나 속이 부대껴가지고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정배님 속은 괜찮으신지. 박지연님, 복디 오늘 일정이 아주 아주 많아서 마음이 바빠져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있어요. 행여와 시작부터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니 오히려 좋아요. 라고. 와, 긍정 긍정. 피곤하진 않으세요? 마음이 바빠서 또 푹 주무시지 않은 것 같은데 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하고 출근 중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디와 함께해서 기분이 좋다라고 전해주신 지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일찍 일어나신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하는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진이에서 외쳐볼 테니까요. 그 다짐과 함께 여러분들 다짐송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띄워드립니다.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이어서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 코너 목요일 준비되어 있는데요. 8월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어른들의 여름방학이라는 타이틀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어른들의 여름방학 정리 전문가를 모셔서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여름방학에 빠져서는 안 될 하나, 바로 북캉스, 책캉스입니다.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실 한 출판사의 대표이자 편집자분을 모셨습니다. 자유롭고 무한한 책 세계를 열어주실 출판사 소소사의 김지영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참여 방법 전해드립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돼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 서울우유 협동조합 제공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Sue, Jenny, can you tell me today's weather?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동해안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고 해안가로는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소멸한 태풍 차놈이 남긴 비구름대가 지금 동해상으로 유입이 되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최고 50mm,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과 경남 동부 내륙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오후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에 고성은 25도 등 동해안은 비가 내리면서 꽤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매우 큰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주말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며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좀 뜨겁긴 해도 그늘에서는 꽤 버틸만 하더라고요. 또 아침과 저녁으로는 또 선선해지니까 괜히 가을이 벌써 온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인데요. 큰 더위 걱정은 없다는 예보까지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날씨 하나에 기분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선선해진, 쾌적해진 공기에 괜히 기분이 좋아지곤 하잖아요. 자, 지금 바로 거울을 보실까요? 우리 보기들은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게 되면 멍한 사람도 있을 테고 늘 가만히 있어도 디폴트가 우상인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화났나? 싶은 표정을 짓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지금입니다. 지금 딱 거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떤지 솔직하게 고백해 주실래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짓는 지금 표정 이야기 보내주세요. 코요태의 웃자.

우리 보기들은 오늘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신가요? 멍한 표정, 웃는 표정, 화난 표정? 자,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떤지 솔직하게 고백해주세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참고로 복귀는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럼블피쉬 스마일 어게인.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 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한 외국인이 한국인의 표정은 늘 화가 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여행을 왔는데 차가운 표정에 너무 놀랐다는 거죠.

그런데 여행을 하던 중 큰 길을 걷다가 리어카의 종이박스를 가득 싣고 가던 어르신의 박스가 와르르 쏟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 둘 달려나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닥에 흩어진 박스를 주워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여전히 무표정, 여전히 조금은 차가운 얼굴이었던 거죠. 혹시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차가운 건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 건 아닐까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얼굴에는 오히려 서늘한 표정으로 남은 건 아닌지 변명 아닌 변명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마음의 온도를 얼굴로도 조금 흘려보내면 어떨까요? 아침에 마주친 사람에게 살짝 웃어주고 먼저 인사도 건네면서 말이죠. 따뜻한 마음을 얼굴로도 표현한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해석할 수도 없이 다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얼굴로도 표현한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해석할 수고 없이도 다정함 나눌 수 있다.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건데 누군가는 무슨 일 있어? 화났어? 라고 묻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저 역시도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말 한마디보다 더 또렷하게 기억하기도 해요. 그때 왜 그런 표정을 지었지? 내가 한 말이 기분 나빴나?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마음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표정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보자 결심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경서예지 전건후의 다정히 내 이름을 부르면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2373님, 김밥 먹고 만족한 행복한 미소입니다. 맛있겠다. 아침 김밥 맛있겠다. 5391님, 누워서 눈 감고 듣고 있어요. 부럽다. 아, 이렇게 오늘 부러운 게 많네. 김밥 먹는 것도 부럽고 누워서 눈 감고 듣고 있는 것도 좋고 좋은 노래 나오니까 또 눈 감고 편안하게 여유롭게 휴가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오늘 아침을 좀 여유롭게 출발을 하려고 마음 먹으셨나요? 누워서 눈 감고 듣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6537님도 아직 잠자리 뒹굴뒹굴 라디오 들으면서 저도 지금 다정하게 누워서 미소 지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내렸다 미소 지어봅니다. 그냥 순간 행복해서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라고. 아, 6537님의 행복에 복디가 행복을 여는 아침이 살짝 숟가락 얹어봅니다. 권순모님, 황당한 표정입니다. 아유, 좀만 덜 잘걸. 늦어서 차 끌고 공영주차장에 급급 차 대고 지하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부터 조금 서두르고 계시는군요. 그래도 급할수록 돌아가라. 좀 천천히 여유롭게 안전하게 출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일찍 가면 일 하나 더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천천히 가서 동료들이랑 같이 나눠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9245님, 베란다 문을 열어두었더니 음식 냄새가 나네요. 제 표정은요, 이웃 주민들은 아침에 뭘 드시나,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일까 궁금해하는 표정이랍니다. 맞아, 맞아. 아파트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아랫집, 윗집에서 맛있는 거 하면은 주방 그 베란다나 배관 타고 이렇게 맛있는 냄새 날 때가 있잖아요. 1층만 해도 창문 열고 요리하시면은 1층 정문 나오면서도 어머, 1층에서 뭐 전 부쳐 먹나 봐. 맛있는 거 끓여 먹나 봐.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주원님, 긴장된 표정이요. 오늘 새로운 곳으로 알바 가는데 웃으면서 잘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암요, 암요. 주원님 잘하실 수 있죠. 복디가 이렇게 믿는데 당연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5520님, 중안부 운동 중이에요. 나이 들수록 얼굴이 길어지는 것을 예방해준다고 해서 혼자 얼굴 움찔거리고 있습니다. 요즘 제 SNS에도 중안부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표정 운동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중안부가 짧으면 짧을수록 동안이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안부 짧게 이렇게 중안부 잘 풀어주는 그런 운동들 유행인 것 같던데, 이렇게 혓바닥으로 입 주변 안쪽 근육들 막 풀어주고 계속 웃는 표정, 주로 웃는 표정 연습을 하면은 중안부가 짧아진다 하대요.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웃는 표정 거울 보면서 이렇게 씩 웃어보시면서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근육이 굳으면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웃상 연습하면 좋은 거잖아요. 김현정님, 일하다가 바로 거울 봤는데 뚱한 표정이네요. 나는 왜 새벽부터 일하고 있는가 그런 표정. 그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가을이 오고 있음에 감사하자. 모두 모닝커피 한잔 하시고 감사한 하루 되시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긍정긍정한데 뭐 잘 될 수밖에 없지 뭐. 그쵸? 물론 새벽부터 일하는 거 누구나 다 뚱한 표정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새벽부터 일하는데. 근데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해야 하는, 매사에 감사해야 하는 현정님은 분명히 뭐든 다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9294님, 복디 말에 뭔가 바꿔보자 싶어서 씩 웃었더니 내가 이렇게 예쁠 수가? 역시 웃는 모습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스마일! 이라고. 와, 그쵸? 웃는 표정은 누구나 다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듣고 계신 여러분들 얼른 씩 웃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 순간 표정 어떤 표정인지 들어봤고요. 선물 받으실 분 뽑아볼게요. 나 너무 예쁘잖아. 9294님, 웃는 모습이 제일 예뻐요. 스마일 외쳐주신 9294님께 선물 드리면서 존박
네 생각 듣고 다 힘내볼 진이로 넘어갈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고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인이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 바로 만나보겠고요. 보기들이 보내주신 다짐송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6048님, 제 취업 첫 출근으로 일찍 눈이 떠져서 출근 준비하면서 미소 연습합니다. 파이팅! 어머나, 재취업, 요즘 취업 쉽지 않은데 재취업 성공. 크, 6048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출근, 첫 출근. 아주 좋은 인상, 미소 연습하고 좋은 인상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해보세요. 화이팅! 허수진님, 오늘의 다짐. 오늘 하루 동안 웃으면서 살아보자. 요즘 다시 운동을 시작했더니 다리에 알이 베겨서 걷는데 너무 아파요. 아 맞아, 다리 알 베기면 정말 할머니 소리 저절로 나오잖아요. 막 아유 아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만 해도 막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이런 생각 이런 소리가 막 절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동안 웃으면서 살아보자. 우리 수진님의 건강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웃는 하루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8666님, 지난해 9월부터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4060 연령대 분들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 결심이 몇 년간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시면서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셨거든요. 좋아요. 8666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다짐송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듣고 올 텐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보내주세요. 샵 1053입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힘내볼 지니,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인데요. 런던, 마이애미, 뉴욕을 사로잡은 심리적 초상의 주인공 자비솔라가 드디어 한국 첫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미술전 가보고 싶으신 분들, 티켓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티켓이라고 말머리 다시고 사연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티켓 선물로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힘내볼 지니. 김갑중님께서 오늘도 버티고 이겨볼 지니. 중요한 건 나다. 파이팅! 그러니까요. 멋이 중헌디. 갑중님, 버티고 이기고 싸워서 해내세요. 파이팅! 김영희님, 오늘은 3끼 다 먹지 않고 2끼만 먹는다. 이거는 복지도 맨날 하는, 맨날 다짐하는 다짐입니다. 새끼 다 먹지 말고. 복디야, 너 소화도 소화 잘 안 되면서 왜 꾸역꾸역 샘새끼 다 챙겨 먹으려고 그래. 두 끼만 먹어도 돼. 그리고 복디가 요즘에 살도 빠지고 두 끼만 먹는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신데, 두 끼, 새끼 같은 두 끼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양은 새끼입니다. 근데 두 번에 나눠 먹는 것 뿐이에요. 남들 세 번에 나눠 먹을 거, 전 두 번에 나눠 먹는 것 뿐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8703님, 오늘 고3 딸 개학이네요. 지금까지도 잘했고 넌 앞으로도 잘할 거야. 잘해보자 라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고3 딸 얼마나

마음이 싱숭생숭할까요? 또 역시 8703님께서도 고3 자녀 두고 이제 함께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싱숭생숭하실 텐데 이제 100일도 좀 채 남지 않아가지고 더 싱숭생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잘 해낼 겁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믿어주시는 대로 앞으로도 잘 할 거니까 두 분 다 화이팅! 힘내시길 바랄게요. 복디가 응원합니다. 2037님, 오늘도 목요일이 새롭게 피어나는 하루의 행여화를 들으면서 힘을 내요. 으쌰으쌰 정은지의 하늘 바라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행복을 여는 아침 들으면서 힘을 내신다는 2037님 같은 청취자분들 덕분에 저도 힘을 더 내서 여러분들께 에너지 더 드리고 싶네요. 열심히 할게요. 자, 다 힘내볼 지니. 오늘의 지니를 뽑아봅니다. 오늘의 지니는요. 재취업, 첫 출근, 힘을 더 실어드리고 싶어서 6048님께 선물 드립니다. 정말 정말 파이팅이에요. 2037님께서 정은지 하늘바라기 신청해 주셔서 이 노래 듣고 올게요.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이에요. 1부 끝곡으로 박경과 박보람의 보통 연애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지지도 못하는 설레발.
1: 근데 이상해 좀 잘못된 듯해 다 설렐걸 조금 배.
0: 평소처럼 또 머물다 가는 순간의 감정일까 아니 혹시 이번엔 다를까.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3: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4: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스피비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 주의보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그리고 어제 살짝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실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을 내는데 아주 제가 천사 선물을 받았어요. 저희 출판사 대표님이자 편집자 김지영 대표님, 소설사의 김지영 대표님 모셔가지고 직업주의부 코너에서 책 이야기도,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책을 만들어냈는지 책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출판사를 운영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편집자 역할을 해내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한바이오 서울우유 협동조합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자, 오늘 나눠볼 노래는요, UV의 이태원 프리덤인데요,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강남도 강남 너무 사람 많아, 홍대 사람 많아, 신촌은 뭔가 부족해. 이 노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태원 프리덤.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충격이었잖아요. 이렇게 지역명이 제대로 나오는 노래가 있다니, 뭐 이러면서 되게, 전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이었는데, 강남 사람 너무 사람 많아, 홍대 사람 많아, 신촌은 뭔가 부족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동네 자랑 한번 해주세요. 지금 복디가 있는 곳, 그러니까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이 있는 곳은 을지로 삼가역과 명동과 종로 그 언저리에 있잖아요. 그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사를 바꿨어요. 을삼, 을지로 삼가, 맛집 많아, 종로 금은방 많아, 명동은 성당이 최고. 그쵸? 우리 동네는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있는 이곳은 이렇습니다. 맛집도 많고요, 사람도 많고요, 관광객도 많고요, 금은방도 많고요. 일단은 성당이 매우 멋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네는 어떠세요? 거리가 예쁜 것도 좋고, 산책할 곳이 많은 것도 좋고, 자, 여러 가지 자랑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 자랑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장원 뽑아서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UV 이태원 프리덤 듣고 올게요.
4: 심사숙 여러분,

북적북적 UV 이태원 프리덤 듣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동네 자랑. 그동안 어떻게 참았대? 자랑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0093님. 해운대 사람 많아. 광안리 사람 많아. 색다른 다대포 웰컴. 부산 사시는군요. 해운대 사람 많죠. 광안리 사람 많죠. 다대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참고할게요. 자, 1878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고요. 경북 청도에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복숭아 많아. 경북 청도 복숭아 많아. 옆길엔 대파, 로컬엔 싱싱포도, 생생콩국물, 청도 싱그럼. 컴온! 아, 이 텐션 어떻게 할 거야. 아, 복숭아 많고. 아, 복숭아 맛있겠다. 복숭아 많고 옆길엔 대파. 상상하게 됩니다. 싱싱포도도 있고 생생콩국물도 있고. 어머, 시인이야? 싱싱포도, 생생콩국물, 청도 싱그럼, 컴온! 감사합니다. 2171님, 제가 살고 있는 사당동, 특히 저희 동네는요, 대학교가 많아요. 총신대, 숭실대, 서울대. 아, 근데 맛집도 많아요. 사당역 맛집 투성. 그리고 교통이 좋아요. 사통팔달이라고. 아주 제대로 어필해 주셨습니다. 와, 좋은 동네 사시네. 사당동. 진짜 대학교도 많고 맛집도 많고 교통도 좋고. 크, 이러면 충분하죠, 뭐. 자, 올 메저먼트. 제가 사는 계양구 서운동은요. 서운체육관이 바로 옆에 있고요. 계양산 및 장미공원에서 다양한 장미꽃도 볼 수 있어요. 오, 저는 이게 끌리네요. 계양산 그리고 장미공원. 산이 있으면 나무도 많고, 전 나무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 나무도 많고 장미도 많고, 전 장미꽃도 좋아하니까 크,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김영희님. 우리 동네는 여기 코앞이야. 역 바로 앞에는 큰 전통시장이 있어. 사람들이 바글바글이라고. 오, 그네. 그러니까 교통도 좋고 시장도 있고.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네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동네 자랑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의 장원을 좀 빨리 뽑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장원은요, 계양산과 장미공원으로 복귀의 마음을 사로잡은 올 메저먼트.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3으로 성함이랑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자, 오늘의 목요일 코너 직업주의보 조금 빨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최예나 스마일리 듣고 올게요.

0: 내 직업이 고민되고 앞길이 막막할 때 누군가의 경험이 방향이 되기도 하죠. 전현직 직업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내 일의 지금과 내일을 만나봅니다. 직업주의보. 이 시간은 누군가의 직업을 통해 지금의 나를 비춰보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에 한 걸음 다가가 보는 시간입니다. 자, 8월은 특별히 어른들의 여름방학이라는 주제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바캉스, 호캉스도 좋지만 모름지기 어른이라면 북캉스를 즐기는 것도 좋겠죠. 책 한 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화제의 신간까지 소개해 주실 소수사의 대표 김지영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일단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는 출판사 소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둘은 아는 사이잖아요.
1: 네.
0: 제가 이미 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고, 자,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을 때 본캐 오수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1: 아, 일단 아름다우시고요. 너무 활기차셔서 네. 제가 이제 올 때 좀 걱정했거든요. 라디오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작가님 뵈니까 걱정이 없어지고 하여튼 그 에너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아이,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대표님은 저를 맨날 작가님이라고 불러주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수진 작가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야기, 일단은 저희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우리 둘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처음 저 만났던 날 기억하시죠?
1: 네.
0: 저희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이유성 대표님이고, 저희 행복을 여는 아침에 출연한 적이 있으세요. 시인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그 회사 대표로 나와주셔가지고 저희랑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이유성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그렇죠?
1: 맞아요.
0: 어떻게 소개받으셨나요?
1: 그 이유성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딱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분이 있다 해서 이제 작가님 이제 영상이랑 그런 거 보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유성 시인님의 미담을 하나 풀자면 네. 그 제가 이제 소소사란 출판사 이제 운영하는 걸 보시고 너무 이제 젊은이가 고군분투한다. 그래서 글을 인쇄를 안 받고 써주셨어요.
0: 맞아요.
1: 그 정도로 뭔가 이제 그 발굴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신데 그 오수진 작가님의 글을 보시고 소소사랑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엮어주신 거죠.
0: 네. 맞아요. 그 소소사의 몇 번째 책이었죠?
1: 그 아홉 번째 책이었어요. 네.
0: 와, 소소사 책 맞네요?
1: 네, 저희 책이 열 번째고 네. 그 직전 책이 이유성 시인님 책이었어요.
0: 어떤 책이었죠?
1: 이유성 시인님 책은 명상하고 달리고 쓰기라고
0: 네, 왜 감소리세요?
1: 네, 갑자기
0: 죄송해요.
1: 그래도 네, 명상과 러닝에 대한
0: 맞아요.
1: 에세이였고요. 그 책도 엄청 이제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는 책인데 이제 아홉 번째 책으로 그 책을 내고 연달아서 이 책을 내서 그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네. 이유성 대표님이 워낙 또 작가님이

0: 시인으로 또 글도 잘 쓰시고 네. 글쓰기 선생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글쓰기를 알려주시고 글 쓰는 걸 보고 이제 소수사랑 연결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죠. 또
1: 저 은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앞으로 설날에 이우성 시인한테 절하러 가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서.
0: 아 그렇군요. 저도 네. 절하러 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판사의 대표이자 편집자로서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시는 건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출판계에 이렇게 발을 디디게 됐는지도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때요?
1: 저도 좀 신기하고요.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한 벌써 출판업을 한 지는 한 8년 정도 됐고요. 소소사 한 지는 5년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근데 저는 원래 미술을 전공했었고 그림을 그리고 어렸을 땐 그림 그리고 싶어 하다가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가. 그리고 뭔가 전 천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한 청소년기에 문득 들었었는데
0: 여러분 참고로 우리 대표님 서울대 미대 출신이에요. 근데 천재가 아니라고요?
1: 네.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어서 그 고통스러움에 좀 되게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글을 쓰는 습관이 제가 있었다는 거를 자각을 하고 그래서 글과 이제 그림을 좀 결합하는 작업으로 출판을 처음 대학교 때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발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0: 아, 대학생 시절에 출판을 네.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1: 네, 혼자서 그냥 책 만들고 혼자 글 써서 이제 디자인해서 충무로 가서 이제 책으로 인쇄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런 작업 몇 번 해보는데 천직이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야구공처럼 날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좀 무라카미 하루키 비유할 건 아니지만 저도 길을 걷다가 제가 그 당시엔 출판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네.
1: 근데 그때는 이제 원고를 쓰는 작가 이제 일을 했었는데 길을 걸으면서 어? 근데 내가 출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내가 왜 이 생각을 이제 했지? 번뜩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이런 생각 그때 들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좀 그래도 출판이 저한테 잘 맞는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행히.
0: 와 너무 멋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13 몇 년?
1: 아 출판한지는 그러니까 막 혼자서 한지는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요.
0: 와 네.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한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제 책은 또 편집 을 또 맡아주셨어요. 편집자.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대표님은 혼자 계시죠?
1: 네.
0: 회사에. 1인 출판사이자 그렇기 때문에 편집의 일도 하셔야 되는, 편집자의 일도 하셔야 되는데 이 편집자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사실 뭔가를 편집한다라는 거는 되게 당연한 생각이긴 한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편집자의 영역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1: 네. 저도 처음에 편집자라고 하면 어려웠어요. 편집이 뭐지? 근데 이제 쉽게 설명하면 퍼즐을 맞추는 그런 일이거든요. 퍼즐. 그래서 저도 편집을 할 때 난 지금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글과 글의 챕터들이 있으면 네. 그 챕터들의 순서를 짜요. 이 챕터가 역적으로 오면 조금 더 흥미진진하겠다. 더 이치에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순서를 조정하고 챕터 내에서도 문단과 문단 사이의 흐름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흐름 단어와 단어의 연결 이런 것들을 계속 조정하면서 위치를 바꾸고 뭔가 줄이고 이렇게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다 보면 퍼즐을 맞출 때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네. 이 글이 알맞은 흐름을 가지게 돼요.
0: 네.
1: 그거를 조정하는 게 편집자의 일이고 근데 다만 거기서 이 작가의 의도나 그 스타일이 해쳐지지 않게끔 그걸 지키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편집자의 일입니다.
0: 우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책 내보면서 편집자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 곁에서 저희가 이제 저는 특히 전문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냥 되게 러프하게 글을 쓰잖아요.
1: 아니요 되게... 러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0: 아니면 되게 이렇게 그냥 원고를 던지면 이거를 이렇게 갖고 주시는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1: 근데 제 작가님 놀란 거는 대본을 항상 쓰셨잖아요. 기상
0: 네네네네.
1: 그래서인지 엄청 잘 쓰시고 그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전혀 저는 제가 저도 어느 정도 글을 보는 눈이 이제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전문 작가가 아니셔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생각했었는데 엄청 잘 쓰시고 말맛을 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좀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작가님은 계속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잘 쓰신다고 느꼈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어떤 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떤 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으셨어요?
1: 저는 일단 예쁜 책을 좋아하고요. 저희 책은 예쁘게 만들었고 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따뜻함과 정확함인데요. 네. 처음에는 약간 쿨한 것도 하고 싶었어요. 멋있는 책들 있잖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란 사람이 그런 따뜻한 따스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담기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퍼즐처럼 뭔가 이제 완성도가 높은 모든 부분에서 뭐 그게 이제 글이든 어떤 외관이든 그 책이 그 독자들이 읽었을 때 신뢰할 만한 출판사라고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책을 만드는 것에 항상 집중을 했고
0: 네.
1: 저희 책도 그래서 되게 따뜻함도 있으면서도 잘 정돈되어 있거든요. 단정한 느낌이 드는 그런 책인데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그런 그림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0: 그동안 우리 대표님께서 다루셨던 책 그러니까 제가 열 번째잖아요. 앞에 9권의 책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1: 그게 제가 처음에 3권 정도는 아트북이나 이제 포토 에세이 이런 거를 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는 세문학 시리즈라고 그 이제 시인들 혹은 소설가들이 쓰는 산문집 그 시리즈를 냈었어요. 그래서 그게 4권이 있었고 보통 그러니까 이제 문학을 처음에는 문학 대신에 예술 분야를 좀 하다가 문학으로 넘어온 거죠.
0: 문학 책 읽는 거 안 힘드세요? 너무 제 것도 진짜 너무 여러 번 읽으셨고
1: 맞아요.
0: 글을 읽는 게 어느 순간 되면 좀 지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1: 지쳐요.
0: 사람들이 오죽했으면은 잠 안 오면 책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책 읽는 게 쉽지 글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때요?
1: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독서를 하는데 완전 극단적으로 꼼꼼히 읽거나 극단적으로 빠르게 읽거나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편집자를 하다 보면은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책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제 교보문고 가서 막 꺼내서 그냥 그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속독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읽진 못하지만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들춰보고 그리고 근데 저는 만약에 읽는다고 하면 너무너무 꼼꼼히 읽어서 그게 좀 스스로도 지치긴 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0: 그럼에도 책 읽는 걸 좋아하시나요?
1: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읽는 것보다 쓰고 만드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항상 고민인데 왜냐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데 저는 아웃풋이 많은 인간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인풋이 많은 분들이 있고 그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끔 그래서 이제 인풋이 없이 아웃풋만 있으면 고갈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럴 때 책을 많이 찾아 읽고 또 이제 편집자가 되고 보면은 원래 몰랐던 부분이 막 눈에 들어와요. 막 이런데 여기 뭐 행간이 어떻고 이 페이지의 여백이 어떻고 여기 그런 배치가 어떻게 돼 있고 줄라눔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관찰하면서 보다 보면 또 재밌습니다.
0: 네. 그러면은 편집자로서 그리고 출판사 대표로서 추천할 만한 독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까요? 사람들이 책 읽고 싶은 열망은 항상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 읽고 싶고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무감을 가지는데 생각보다 실행이 쉽지가 않잖아요. 몇 장 읽고 못하겠다 난 못하겠다 하면서 또 항상 새해마다 막 새해 이번 해는 100권 읽기 챌린지 뭐 이런 거 해본다고 시작하지만 뭐 몇 권 못 읽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만드는 분 입장에서 독자들이 혹은 예비 독자들이 잠재적인 독자들이 이렇게 독서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추천해 주시면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책은 어쨌든 이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장을 넘기고 이런 행위가 있는데 그런 거 자체 익숙해지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약간 책을 읽어야 한다면 부담이 되는데 그런 거에 부담을 느낄 바에는 예를 들어 만화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트북 그냥 그 내가 진짜 읽고 싶어서 읽는 책들을 그게 좀 멋있어 보이진 않을지라도 한번 몇 권 사서 이 책장을 넘기는 행위에 익숙해져 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 습관이 좀 들거든요. 그때 이제 조금 내가 도전해보고 싶었던 책으로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멋있는 거 읽으려고 하면 좀 힘들거든요.
0: 그쵸. 네.
1: 그래서 좀 재밌는 거 흥미 위주로 읽으시다가 넘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정말 기본적인 그 책장을 넘기는 행위의 재미를 일단은 네. 느껴보자.
1: 네.
0: 그렇죠. 속도가 나면 또 나 책을 좀 잘 읽는 사람이구나 네. 라고 또 버릇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10권 이제 복디 것까지 제 것까지 10권을 만드셨는데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책을 만들고 제 거 말고도 또 만들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1: 네. 지금 계획 중인 게 있고 그 세문학 시리즈 아까 4권까지 냈다고 했는데 다섯 번째 책이 이제 올해 연말 정도 나올 예정이고요. 그거는 이제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0: 그쵸?
1: 네, 아주 너무 훌륭한 책이니까 차차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는 그 아트북을 그동안 했었는데 좀 오랫동안 못 내서 그것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0: 바쁘시네요. 너무 네. 바쁘세요.
1: 좀 바빴어요. 요즘에는 진짜
0: 저는 SNS로 우리 대표님의 생활을 종종 보게 되는데 진짜 바쁘십니다. 자,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기들도 편집자이자 출판사 대표 김지영님께 궁금하신 점, 책 만드는 것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뭐 또 저의 첫 책, 내 심장을 줄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내가 책 이름을 얘기를 안 했구나. 제 책 이름은 내 심장을 줄게라는 책이거든요. 우리 지영 대표님과 함께 만든 그 첫 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쑥스럽지만 저 복디의 첫 책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첫 번째 신청곡 어떤 거죠? 신지훈의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이 되어 산문집 되어 이거를 추천해 주셨어요.
1: 맞아요. 저희 얘기예요. 저희 얘기.
0: 저희 얘기?
1: 저희 산문집을 냈으니까 작가님의 추억이 산문집이 된 거죠.
0: 맞네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 직업주의보에서는요, 출판사 대표, 소수사의 대표이자 편집자 김지영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우리 보기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날이 날인 만큼 제 복디의 새 책을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새 책 이름은 내 심장을 줄게 라는 책이고요. 이 책 선물은 사실 아유 정말 책을 사랑하는 화요일의 여신님, 우리 행여와의 여신님 김유은 대표님께서 여러분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30권을 30권을 협찬해 주셨어요. 아유 어떡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총 30분께 복디의 새 책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행여와도 들으시고 참여도 하시고 새 책 선물도 신간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퀴즈는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시죠.
1: 아, 후보를 말씀드리면 되나요?
0: 아니요. 아. 일단은 그냥 퀴즈를 내주시면 됩니다.
1: 아, 네. 그 저희 출판사의 신간 책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그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의 DJ인 복디 작가님이 심장 이식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담은 책의 제목으로 내 땡땡을 줄게 라고 지었습니다.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0: 1번.
1: 1번. 전부.
0: 2번.
1: 심장.
0: 3번.
1: 마음.
0: 자, 제 책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내 땡땡을 줄게. 1번 전부, 2번 심장, 3번 마음.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대표님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책을 만들 때 작가의 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굉장히 오래 들여다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번 책 만들면서 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을까요?
1: 네, 연구자였습니다. 작가님 연구자.
0: 어떻게 연구하셨나요?
1: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요. 작가님이 먼저 이렇게 집에 초대도 해주시고 밥도 두 번이나 해주셨거든요. 너무 감동. 전 이제 이런 적은 처음이었고요. 작가님 자체가 이제 경계, 너무 이렇게 경계 없이, 이렇게 허물 없이 잘 해주시는 편이셔서, 지금 정말 마음이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고, 이게 출판하다 보면, 이게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그 인사, 저희 인사라고, 사람 사이의 일이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사람을 애정해야만 그 사람의 책을 잘 만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복디 작가님은 아시겠지만,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분이고, 사람 자체가 좋으면 그 책 만들기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번 책은 저에게 그런 점이 너무 편했고요, 사실. 작가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 성향을 파악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좀 작업을 했습니다.
0: 그러면 얼른 넘어가야지. 자, 저는 이제 글을 조금 미리미리 써가지고 보내드린 한 편씩 한 편씩 보내드리는 편이었는데 보통은 어떤 과정과 기간을 거쳐서 책 한 권이 탄생하게 되는지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수필집을 한 권 내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뭐 책 쓰고 싶은 사람에게 조언이나 읽어야 할 뭔가 책 소개 같은 거 부탁한다. 어떤 것을 해야지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다라는 문자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간을 통해서 책 한 권이 만들어지나요?
1: 네, 책 한 권을 만드는 거는 크게 이제 일곱 단계인데요. 처음에 기획을 해요, 책을. 어떤 책을 만들지 그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작가를 섭외하거나 네. 혹은 본인이 작가가 되어서 집필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글을 가지고 편집을 하고요. 그다음 디자인을 하고. 네. 근데 편집과 디자인은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되면은 그다음에 제작을 합니다. 인쇄. 그다음 이제 유통하고 그다음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런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보통 한 6개월 정도 집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책 한 권에 사람마다 달라서 엄청 빨리 할 수도 있고 몇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네.
0: 저는 진짜 감동적이었던 게 우리 대표님께서 제가 원고를 드리고 그걸 다 취합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쓰셨다는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필사를 하나하나 하신 거예요. 제 책의 첫 필사를 대표님께서 하면서 교정을 보셨죠? 원래는 그렇게 하나요, 편집자가?
1: 원래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인데 제가 이번 책에 엄청 욕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교정을 다 끝내놓은 상태였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그러니까 최종 교정만 앞두고 있었는데 최종 교정은 사실 그냥 이제 뭐 몇 개 단어 정도 보는 정도인데 제가 그걸로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완벽에 완벽을 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노트에다가 처음부터 손으로 썼어요.
0: 왜냐면 이게 가져오셨어요?
1: 아, 네, 가져왔습니다.
0: 제가 이거 사진으로만 보고 실은 네. 이 책이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고 있지만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책이 이 공책이 이 노트가 제 손바닥만 해요. 이 조그만 책에 제 한 권을 다 쓰신 거예요. 글씨가 정말 손톱만 해요. 이걸 깨알같이 다 쓰신 거잖아요. 저 이거 갖고 싶은데요.
1: 네, 저 드리려고요. 작가님. 근데
0: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1: 저도 쓰면서 더 울컥했어요. 글이 이제 그런 글들이 많은데 감동적인 글이 많은데 제가 손으로 쓰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0: 세상에나.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보이겠지? 화면에는 너무 조그매가지고. 아, 이게 진짜 너무 감동이다. 저희가 이거 SNS, 행복을 여는 아침 SNS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책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대표이자 편집자님께서 제 책을 소개해주세요.
1: 아, 네. 그 내 심장을 줄게는 작가님의 이제 저희가 부제로 햇살 찬란 투병기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투병기는 투병기인데 햇살이 찬란한 그러니까 작가님의 어떤 그런 이겨내는 힘이 담겨 있는 투병기고요. 이제 중점적으로는 심장 이식 과정을 다루었고 그게 작가님의 이제 시간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암에 걸리셨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심장병에 걸리고 심장 이식을 받으셨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림프종에 걸리셨는데 그 세 번의 과정으로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책에 좀 이제 흥미로운 점은 그 심장 이식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 이식 수혜자뿐만이 아니고 장기 기증자분들의 유가족분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그것을 조율하는 코디네이터분들 그리고 의료진분들 얘기가 또 많이 나와 있고요. 중환자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그런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환우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얘기가 되게 많이 담겨 있고 그래서 장기 기증이라는 게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너무너무 신비로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둘러싼 개인적인 사람들을 좀 조명하는 책입니다.
0: 제가 사실 그러니까 이번 책이 제 고백록에 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대중적으로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는 앞뒤 다 자르고

0: 심장이식을 받은 쇠자입니다 정도만 공개를 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그 전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고 그 후에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조금 세세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좀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희 아빠도 놀랄 거야 아마 이거 지금 듣고 너가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저희 아빠는 어쨌든 부모님이다 보니까 제 아픈 이야기를 별로 꺼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은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픈 이야기를 막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앞뒤 다 자르고 맥락 없이 저는 심장이식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응? 이라는 이야기 반응도 많이 있고 또 좀 누군가에게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오수진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거에 진짜 희망도 너무 거창하고 조금 힘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투병 사실을 좀 다 밝히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심장이식 수술을 받기 전에 암을 먼저 30살에 암을 먼저 걸렸고 아, 그 암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도 한 3기? 4기? 이 정도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좀 가볍게 지나가는 정도는 아니었고 저도 좀 고생을 하고 좀 괜찮아졌다 싶었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항암 치료가 너무 셌어가지고 저한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셌어가지고 이게 아마 심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제 의료진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심장이식을 받은 다음에도 제가 면역억제제를 먹다 보니까 다른 일반인들보다 또 이제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면역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혈액암의 일종이죠. 림프종이 또 걸려서 그거를 이겨내는 과정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심장이식을 받은 심장이식 수혜를 받은 그 과정이 조금 더 중점이 핵심이고 그 앞뒤로 이제 그 과정을 좀 더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앞뒤에 챕터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자께서 아니다. 편집자가 아닌 독자로서 보셨을 때 이걸 필사를 하면서 제 책에 인상 깊은 부분이 어디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1: 아, 이게 그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챕터 제목이 외계인의 마음이에요. 기억나시죠?
0: 네네, 맞아요.
1: 작가님이 처음에 아프셨을 때 이제 일을 잠시 멈추게 되시면서 내가 외계인이 된 듯한 마음이었다 이런 챕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쁘게 살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나 없이도 세상은 잘 굴러가고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어떤 유리감, 외로움이 담겨있는 챕터였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또 그 심장 이식을 받던 순간에 둘러싼 그 처음에 눈을 떴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시면서 내가 이 심장을 받아도 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고민도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0: 네, 맞아요. 그 외계인 마음 그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투병 중인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병원에서 듣고 계신다라는 분들도 종종 오는데 그때 제가 이제 당시에는 제가 저는 암의 과정, 항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라고 막 솔직하게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때 그 마음을 저도 아니까 사실 그 병원에서 무슨 마음으로 제 라디오를 듣고 계실지 저는 체험을 해봤으니까 아 이게 또 되게 막 아, 막 힘내세요. 이렇게 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왜냐면 힘이 안 나거든요. 병원에 있으면 정말 외계인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30살 한창 KBS에서 날씨 열심히 하고 막 잘한다 인정받고 싶고 막 열심히 경주마처럼 달리고 있던 때에 갑자기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일을 그만둬야 됐고 일을 쉬어야 됐고 그때 나 없이도 세상이 너무 잘 돌아간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나였는데 뭔가 그리고 내가 제3자가 돼서 무슨 제3자 독자가 돼서 남들의 책 이야기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외계인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냥 저는 그때 나 없이도 세상이 많이 잘 돌아가는구나. 나는 그리고 저렇게 세상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 나름 병에 맞서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내 일상에서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일을 좋아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걸 감정을 공유할 사람도 없고 어, 막 이런 게 되게 복잡 미묘해가지고 되게 외계인 같다. 내 스스로가 되게 외계인 같다. 남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드라마의 시청자 같고 드라마가 내 앞에서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나도 저 주인공이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많이 외로웠어서 외계인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러면서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아,
1: 그러시구나. 잘 말씀을 원래 잘 안 하시는 편이라
0: 네, 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말을 안 했는지도 이제 책 내용에 조금 담기듯 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어, 14번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대표님께서 복디에게 해주세요라고 작가님께서 써주셨는데 한번 해주세요.
1: 아, 네. 아, 이게 저희가 책을 이제 낸 지 정말 며칠 안 됐거든요.
0: 맞아요.
1: 엊그저께 이제 릴리즈가 돼서 네. 이제 막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기분이 작가님 기분이 어떠신지 저도 옆에서 보는데 되게 궁금하고 지금 막 하루 만에 막 그 저희 교보문고 대형서점 순위권에 막 올라가고 이러고 있어요. 네. 엄청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책이. 어떤 기분이신지 궁금합니다.
0: 아,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릴리즈 됐다고 SNS에다가 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와, 제 주변 사람들이죠. 저를 원래 알고 있던 제 지인들이 막 반응을 해주는데 내가 되게 사랑받고 있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외계인인가 보다. 나는 뭔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뭔가 관조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외롭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케이크도 해주고 현수막도 꽃다발도 우리 대표님께서도 꽃다발 갖다 주시고 꽃다발도 주시고 심지어 그 저희 게스트들한테 몰래 축전을 받으신 거예요. 그거 받고 진짜 저 지금도 되게 눈물 날 것 같은 거 되게 참고 있거든요. 아 일단 아, 내가 뭐라고 그냥 내 이야기 쓴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 안 읽어보셨잖아요. 얼마나 잘 썼는지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약간의 힘, 약간의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쓴 책인데 오히려 내가 지금 더 받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 진짜 되게 묘하더라고요. 묘하고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시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대표님의 정성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성을 좀 어,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잘 될 거예요.
0: 맨날 이래요. 맨날 네.
1: 잘 될 거예요.
0: 제가 지금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하면서 영상으로 보는데 영상에서는 누가 작가고 누가 대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대표고 작가님처럼 이렇게 수줍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조근조근 해주고 계신데 어쨌든 제가 너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고 자 대표님에게 저는 그리고 내 심장을 줄게는 어떤 책으로 남게 될까요?
1: 일단 되게 신기했던 책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작가님하고 작업할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작가님이 엄청 빨리 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글에 이제 퀄리티가 좋고 약간 작가에 대한 편견을 깨준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심장 이식이라는 주제 자체가 제가 다뤄보지 않았던 공익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한 책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끝 질문,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영 대표님께 직업이란?
1: 아, 저에게 직업은 기쁨입니다.
0: 기쁨? 왜죠?
1: 책을 만드는 게 그냥 너무 좋고요. 이게 어떤 이제 효과나 이제 수익을 떠나서 이 행위 자체가 아까 한 사람의 이제 인생을 이야기를 내가 어떤 물질로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를 항상 느끼고 있고 그냥 너무 재밌어요. 작가님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런 걸 누군가한테 읽을 수 있게끔 세상에 퍼뜨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이런 대표님을 만나서 정말 2026년 행운을 받은 느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과 위로, 기도의 응원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제작진이 하나하나 모아서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1: 네, 저희 책 제목은 내 심장을 줄게입니다.
0: 네,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감 짧게 부탁드릴게요.
1: 아, 저희 책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네, 마지막으로는 지영 대표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될 것 같은데 동물원 노래를 좋아하세요? 악뮤를 좋아하세요?
1: 동물원 노래를 하겠습니다.
0: 동물원 네. 노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이유가 있나요?
1: 저기에 그 가사가 나와요. 이렇게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했지. 근데 저희가 이제 어딘가 있는 무언가를 찾는 마음으로 책을 썼잖아요. 네. 그런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0: 좋습니다. 끝곡 시청앞 지하철역에서 동물원 목소리로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뚜근 뚜근,
2: 뚜근 뚜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7: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찬미를.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 언젠가 환기 미술관 전시에서 이 문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문장 앞에서 이상하게 발걸음이 오래 머물렀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 우리는 참 많은 순간을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하죠. 그래서 가끔은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조금 느려도 괜찮은 시간, 그런 시간이 조금씩 늘어날수록 우리 삶도 조금은 더 평화롭고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